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모태동은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모태동의 말이 끝나자 그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는 느릿느릿 대꾸하였다. 북성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나는 동의했습니다. 송분을 쳐야 할 필요가 있으니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필요하다고 해서 서둘러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요. 송분은 성벽이 굉장히 튼튼한 데다가 적군도 많다고 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송분을 손에 넣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동은 장국도의 수수께끼 같은 말 속에 숨은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송분 공격은 자신이 있습니다. 전투력이 높은 사방면군이다 일방면군까지 힘을 모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벽이 튼튼하다면 적을 끌어내서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 장국도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나는 금방 한 가지 문제만 제기했습니다. 바깥 형편만 말했지요. 사실 우리 내부도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일사방면군이 만난 뒤에 특히 거북한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요. 사방면군은 산적이라느니 군벌주의라느니 하는가 하면은 아계환 소베트 구역에서 철수하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전섬 소베트 구역을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말이 참 많거든요. 더 한심한 것은 이 장암흑애를 로련한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다들 우라가 치비로 있는데 어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장국도는 모태동을 힐끔 보고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었다. 국도 동지, 그런 말에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더러 조조라느니 주왕은 곡도각시 한원제라느니 하면서 내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저 못 들은 척하는 게 좋지요. 그런 일에 일일이 마음을 쓰다가는 큰일을 그리시게 되지요. 의관을 붙이는 사람은 어디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큰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국도는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문에 레닌이 연방을 논함이라는 글을 써서 마치 우리가 서부 연방정부를 세운 것도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동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이런 정치 문제는 여유로울 때 천천히 토론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곳을 찾아 배불리 먹은 다음 며칠을 두고 논쟁을 해도 되겠죠. 장국도가 이런저런 문제를 둘러댔지만은 모태동은 슬기롭게 헤쳐나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장국도는 입을 꼭 다물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이를 악물고 말을 꺼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방면군 동지들은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조직 문제가 합류 후에 새로운 형세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뭘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방면군 전체 동지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사방면군은 10만 명이나 되지만은 조직에 자기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서향전 동지가 왜 부총지휘가 될 수가 없겠습니까? 진창호 같은 동지가 왜 총총시원이 될 수가 없지요? 또 우리 사방면군 동지들은 왜 중앙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야 본심을 드러놓는군. 모태동은 장국도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장국도를 혁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로 여기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었다.
말문이 열리자 거침없이 바라는 것을 늘어놓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가가 아니라 당과 흥정하는 장사치 같았다.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자 장국도는 속이 후련하였다. 그는 물을 한 컵 들이키며 웃었다. 송분을 치는 일은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송분은 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에 옹이 없다면 얼마든지 될 일이죠. 전화 한통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을 오다니. 모태똥은 낯빛이 어두워지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 당신이 한 얘기는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주도록 하지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였다. 장국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음을 달고 모태똥과 료영을 문 밖까지 바래주었다. 모태똥은 중로화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다. 줄래, 왕가상, 장문천, 주덕, 박고가 찾아와 화덕둘레에 앉더니 물었다.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태똥이 장국도를 만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나서 말하였다. 장국도는 내내 조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진창호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장국도 동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해달랍니다. 단독 결정권도 있어야 한다더군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값이 점점 올라가는 걸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을 했는데도 조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남이 군벌이라고 할까봐 겁을 내지만 실은 그자가 바로 군벌이란 말입니다. 장문천이 목소리를 높이었다. 왕가상도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야 사방명군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기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입니다. 왕가상은 층계를 올라오느라고 힘들었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군대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거느린 사람이 많다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어찌 무상계급이 정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모동지,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영감이면 안 됩니다. 모태똥은 사람들이 넌없이 흥분하자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태똥은 손가락을 꼽으면서 말하였다. 지금 양보를 안 하면은 송분을 칠 수 없고 송분을 치지 않으면은 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북상하지 않으면은 전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겠지요.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들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줄레가 고개를 숙이고 긴 수염을 매만지다가 갑자기 고개를 건뜻 들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종종치위원 자리를 장국도에게 양보하지요. 안 됩니다. 군사 권력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장문천이 기세 높게 말하였다. 내가 종석의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장국도한테 종석이를 맡기면 되겠지요. 그러더니 장문천은 고개를 한쪽으로 젖히었다. 나르는 모자 체형 아래로 화가 잔뜩 난 눈빛이 매섭게 번쩍이었다.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지었다. 모태동이 담뱃대를 꺼내들고 왕가상한테서 얻은 입담배를 담아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담배를 다 태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는 종종치위원 자리를 내놓는 게 좋겠습니다. 종석이는 당이 벌이는 모든 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장국도가 이용을 하여 생각지 못한 일을 벌이면 영향이 더 클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태동 동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주덕이 고개를 들며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튿날 군사위원회에서는 주덕을 홍군 총사령으로, 장국도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틀 뒤 또 서양제를 전선 총지휘로, 젠창호를 정치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엽검령을 참모장으로, 리특을 부참모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중로화에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장국도가 사방면군 상황을 보고하자 서향절이 빠진 것을 보충을 하였다. 뒤이어 토론을 하였다. 한동안 골치를 앓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된 것 같아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다. 졸레는 송번을 공격하기 위해 또다시 작전 추원을 짜기 시작하였다. 영웅은 강한 적을 이길 수는 있어도 굶주림은 이기지 못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피가 흘렀지만은 권력욕에 얻어온 사람은 대수로 보지 않는다. 홍군은 흑수에서 북으로 300여리쯤 걸어 눈 쌓인 타고산을 넘었다. 모을가인은 확 트인 골짜기였다. 부울룩하게 솟은 언덕 여기저기에 자그마한 마을이 흩어져 있었다. 마을 몇 개라야 수십 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아래로 그다지 넓지 않은 모을가이하가 흘렀다. 모을가이에 있는 장종마을에는 흑수의 보루식 돌집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래층을 집짐승 우로 쓰는 나무층집이 많았다. 소화산 제자리를 잡은 후하론 라마 교사원은 호종남 군대가 도망을 가면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높다란 붉은 벽만 남아있었다. 산골짜기는 심노랗게 여물어가는 부리밭이 보기 좋게 널려있었지만 서장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고 없으니 그림이 떡이었다. 사방은 거무충충한 원시림으로 배고기 둘러싸여 있었다. 게다가 큰 부대가 머물기는 마을이 너무나 작았다. 전사들은 대부분 야영을 하였다. 마을 둘레나 반머리, 나무 아래는 어디나 천막이 빼곡하였다. 모을가이는 해발 3,000m가 넘는 곳이라 8월인데도 바람이 차가웠다. 전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벌벌 떨었고 여전히 맹물에 삶은 나무를 먹으며 버티었다. 좀 나은 것이라야 풀에다 곡식을 좀 섞어서

손 죽이었다. 바싹 여윈 사람들이 이제는 부종으로 누런 밀랍처럼 부석부석하게 부었다. 환자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었고 불만은 갈수록 커만 갔다. 기물에도 갈수록 초조해지었다. 왜 아직도 성본을 차지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지, 왜 이 지랄 같은 고장에 눌려앉아 떠나지 않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리앵도는 아직도 키무레네를 돕고 있었다. 이 영은 사람이 많이 주로 연으로 되었다. 키무레와 리앵도가 한창 천막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철추가 달려와서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장 동지, 우리 폐 환자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가더니 약이 떨어진 데다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제 저녁에 나물 두 사발을 갖고 가는데 조금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 밥입니까? 멀쩡한 사람도 먹기 싫은데 환자가 먹는 건 더 힘들지요. 아침 일어나지 않아서 만져보니 숨이 없었습니다. 두 철추의 얼굴에는 금방 닦은 듯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가무잡잡하고 건장하던 사람이 지금은 여의요 말이 아니었다. 어디서는 뭘 어쩌려는 것인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김우래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이렇게 날마다 몇 사람씩 굶어 죽다가는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죽고 말겠습니다. 다들 싸우다 죽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불평을 늘어놓자 리앵도가 말허리를 잘랐다. 아, 됐어요. 그만들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불평을 부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양식을 마련할지 국리나 해봅시다. 김우래도 아랫사람 앞에서 너무 멋대로 말한 것 같아서 머쓱해 하였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몰가의 하나를 지나 동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서쪽에는 양식을 구하러 온 전사들이 너무 많던데. 김우래는 야무진 사람으로 한 개 패를 선발한 뒤에 나머지는 모두 집에 남겨두기로 하였다. 그는 두 철추도로 양식을 살 수 있게 은전을 넉넉하게 챙기라고 당부하였다. 김우래와 리앵도는 30명 남짓한 전사들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면리 못 가서 김우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 머리도 어지러워났다. 요 며칠 밖에서 잤더니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도저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아랫사람들 앞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몽땅 이행도한테 떠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었다. 일행은 10리쯤 걸어 한나루터에 이르렀다. 강물이 얕아서 걸어 건너도 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각반을 풀고 있는데 건너편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리었다. 김오래가 어서 가까운 숲으로 달려가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 늦었다. 전사 한 명이 총에 맞았다. 서둘러 숲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피를 많이 흘려 벌써 숨을 거둔 뒤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8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에 박선생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남성, 여성 포함해서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심장병 관리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은 세상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기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심장은 쉼 없이 일해야 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고장나기도 마련인데요. 제때 파악만 한다면 아주 무난하게 평온하게 장수에 다른 부담이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초음 청심환, 다시 말해서 청심 치명 발매안을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100근이라면 당신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7근 내지 8근입니다. 50근, 100근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누가 관리하는가? 바로 심장이 관리합니다. 심장에서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관리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관상동맥은 내 주먹만한 심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르기까지 판막을 포함해서 판막도 많습니다. 뭐 심방에 심실에 판막이 네 개 있는가 하면 주동맥 판막도 있고 여기에는 폐동맥 판막도 있고 판막 포함해서 모두 심장 근육을 의미하게 되었는데요. 이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긴다면 우리는 금방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관리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없는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본 제품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르면서 기본 보조 제품

0: 몇 가지는 뭐 10년, 20년, 30년까지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견제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 제품 가운데서는 아스피린 장용편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루스바타딩, 아토바타딩 이 가운데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다. 아토바타딩은 깡공을 반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됩니다. 루스바타딩은 성공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장용편은 만약에 고혈압 같은 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 뇌출혈 위험이 있거나 수술을 받으셨거나 어느 위궤양이 있어서 수시로 출혈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QC 보건제품하고 치료제품이 있는데 보건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메가3 여기에다가 제가 설명드리는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거의 알아주는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미 관상동맥이 70 내지 90% 막힌 경우에 여기에만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때는 혈관 조잉을 하면서 관상동맥이 어느 정도 막혔는가 막힌 정도에서 8, 90% 그 이상 막혔다면 기본으로서 주자를 권연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자할 때까지 관상동맥이 막히게 놔두지 마시고 놔두자에서 놔두는 건 아니지만 해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게 많이 참고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래서 이 정도 막혔을 경우까지 키우지 말자면 제가 이야기하는 보수료법 가운데서 초온 청심환이다 몇 개 보조 제품을 함께 쓰시면 끄떡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중심으로서 다각도로서 소개하게 되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를 응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그저 신자에 나빠가지고서 좀 병원 예약도 먹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효과가 나타나나 그래. 그 다음에 네, 여긴 방송 계속 듣는다 말이다. 그래. 선생님 강의 듣고서, 아, 이게 심장에 좋다는데, 싸먹어보다. 그래, 저래거든. 한겨레어서 힘을 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아홉 가게, 세 가게 한겨레어서입니다. 예, 예.
2: 그래, 그래. 값이도 저렴하고,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저, 이게 효과가 빨리 나타났대나. 가슴이 답답하고, 예, 그, 저, 올리숨이 잘 올라요, 그, 기침 세게 기쳤습니다.
0: 아, 예. 심폐혈이 예, 심한 증상입니다. 예, 예. 예.
2: 가래가, 예, 성하고, 예. 그래도, 그리고 또 뭔가, 고초도 있습니다.
0: 예.
2: 입안에서 냄새 난다고.
0: 예.
2: 모두 그랬대다, 집사람이.
0: 아, 예.
2: 계속 그랬대다.
0: 그것도 모두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인 증상이 참 답답하지. 아무리 이 구강청소를 해도 입에서 예. 냄새가 나는데, 예. 본 제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결 받으셨어요?
2: 네, 그래, 근데 한 번가 이래 들은 저 먹어봤는데 집사람들이 고소가 없어졌다.
0: 그렇죠.
2: 아, 묘하다고. 난 내달라도 예. 생각하면 그건 묘한다. 야, 그게
0: 그렇죠.
2: 심장약을 먹었는데 고소 없어졌다.
0: 그렇죠. 예, 예. 심폐혈이 심한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한 가지 증상에 속합니다.
2: 예. 예, 그리고 그전에는 위 계속 아프고 예. 소화 달라 이제 그 더부룩하고 그러는 게 빨리 먹은 게 어제 위까지 좋아진다.
0: 그게 지도 무치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애가 아프게 되면 예. 엄마가 많이 기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소화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심장에 영향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2: 예. 처음 정신만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네. 저 오늘도 그 전문가면 아홉 가구 주문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심지어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1년 8개월 넘어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전에 심장 때문에 늘 정말 주먹에 땀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평온해서 예. 이 시간상에서 뭐 하루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차수는 조절할 수 있지만 해도 그 알 수는 계속 그 범위 수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뭐 두 차례 내지 한 차례 이게 견제하시는 건 그떡 문제가 없으니까 시름 넣고 쓰세요.
2: 예, 그랬나 계속 못 깼습니다.
0: 아, 예.
2: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그 내가 량을
0: 타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드시겠다. 예, 그렇죠.
2: 예.
0: 그렇죠.
2: 예.
0: 그렇게 하세요.
2: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0: 네, 건강하세요.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소원 청심한 수원지. 나는 이 신장이 붙인다 하면 정말 안개라 그래도 안절부절만 하다만 그래도 안 갔다 썼다 그래 막 가슴 올림 그 저 답답하게 나면서 올림 밑에는 정말 바쁘다만 합니다. 일단 깬 쫓아나면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정신만 썼는데 야 정말 야근은 숨수수 아기들만 한다.
0: 네.
3: 예. 이래서 내가 이 어든 쓰긴 어든 반에 넘었었는데 야 정말 어든 완전히 그 모든 가래공 벌써 그거를 또 올리 맡긴 게고 이게 가슴이 벌써 편하고 이게 다 요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만
0: 예.
3: 그래 내가 하도 좋으니까 이 옆집이 또 우리 같이 노인 장기 노면서 이제 앉아서 들어볼래 숨 닫다가 야 할 수 없다만 그래 노인이 좀 이 경제력을 좀 작아놔 자기 약해놓다니 이래서 아, 돈이 세게 아낀다만 그게 아와이 이래도 말고 이그 자료도 말고 이제 약간만 그러면
0: 아무 큰돈 써야 되죠.
3: 큰돈 써도 효과가 크게
0: 그렇죠. 예.
3: 상황이 갖췄다고 그래 이제 자꾸 선전하 그다음에 정말 아껴도 뭐 터진다만 그래서 쓴게 앵계란 무슨 그 무슨 이 약을 크게 아시더만인데 근데 그 이거 썼는데 한달다알았는데 벌써 아긴다만.
0: 아 그렇죠. 3주 전에 많이 알깁니다.
3: 내게 난 무슨 약간 반반한 게 내가 가져오면서 아 제대로 또 동생들 살았다는데 이러면서 한국에 또 딸도 있고 그런데 돈을 붙인 것도 딱딱 쌓는데 그래서 어제 기본사 어제는 이제 석달 썼는가 그런데 어제는 노인이가 이 호흡이가 정상적이 된다만 그래서 약간 좀 무슨 혈압 약간 높더라만 그때는 많이 높았는데 지금 그래, 괜찮다만. 그래서 이번에 또 내가 동생 살 때 나를 같이
0: 아, 예, 예.
3: 한 대 싸다.
0: 요새 큰 도움을 주셨네요. 예, 예.
3: 많이 쌌수록 유후일 보니까, 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와이 그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약속을 한다.
0: 아, 그렇죠.
3: 그래서 우리 행전에 다 이거 쓰니까, 우리 이번에도 또, 여태까지 가다 바뀌었어요.
0: 아, 그렇게 하셔. 삼삼이 다섯 개 오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아,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 저는 이게 좀 숨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대. 근데 이거 지금 어쩌면 넉 달을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어, 항제 치료가 좀 잘 견제하셨네요.
4: 예.
0: 예.
4: 심률이 빠르던 것도 지금 많이. 심률이 본래 100이 넘었다는데 이 약을 쓴 다음에 지금 80으로 정상이 됐어.
0: 아 너무 이상적인 심률입니다.
4: 예. 예. 그 다음 층계로 오르내릴 적에는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지금 아홉과 이번에 싸자 그럼.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이 좋으니까 9각을 싸면 3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으니까 33에 5개 5번 연락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4: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1: 네.
0: 예, 안녕하세요.
5: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5: 나도 저기 선정 오랍니다.
0: 아, 예.
5: 네. 네. 23년도 12월달에 샀어요.
0: 아, 그랬어요?
5: 네, 지금 그저,
0: 예.
5: 지금 그저 4년.
0: 그러니까, 예.
5: 못해,
0: 그렇죠. 그래. 오래 전에 이랬다는 거죠.
5: 지금 한 번 죽여서 계속 먹어요, 나.
0: 아, 그래요? 예. 네, 다른 네. 불편함이 없죠? 계속 드십시록. 예, 예, 예.
5: 야, 입에서 냄새 나고 뭐, 거의 아프고.
0: 소화되는 건 어떠세요?
5: 네, 소화되는 건 잘 돼. 지금 밥도 잘 먹어요.
0: 밥도 잘 드시고, 네. 예, 예.
5: 그러는 거나, 내 기라 먹는 거 보고 한국 간 사람들이 내게 그 기라 먹어 좋다고 그랬더라. 이제 물집 얘기를 싸 내가 갔어요.
0: 아 그렇게 네. 되는 겁니다. 예 예.
5: 앞도 고로 빙하고 힘하고 그렇다니 이것도 저는 이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심장으로 인해서 무리가 아프거나 이제처럼 심장에 제대로 그 산소를 실을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면 머리가 땡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5: 입안에 쓰고 입안에 마르고 입안에 맹자도 써놨어요.
0: 아, 예.
5: 근데 그거는 좀 써서 얼마 했는데 제가.
0: 아, 있었던가 싶게 없어졌겠네요. 네. 얼마나 그것도 큰
5: 지금까지도 효과인데. 그것도 그건 없어요.
0: 예, 예. 네.
5: 옛날에 이거 앞으로 없네. 이거 맞더라. 살아서는데 이거 계속 못 살거든요.
0: 아, 다른 부작용이 없으니까 네, 24년 12월 달부터 복용했는데 지금 네, 계속.
5: 빠빠 빠르고요.
0: 그렇죠.
5: 그래.
0: 예.
5: 그래서 앞으로 계속 먹겠습니다.
0: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담본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6: 예, 우리 남편이 정신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예.
6: 심장에서 살아오면서는 넣었는데 내가 예. 또 다시 가슴이 겨우 숨이 차서 했었는데 아, 이거 예, 그리 오래 하셨는데 가슴이 겨우 숨이 차지 않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6: 이 약속이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하여도 되겠습니다.
0: 예, 이 약을 계속 쭉 견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예.
6: 예, 예. 기본이 그저 용맥이 없어서 그렸습니다.
0: 예.
6: 근데 이 약속이 맥이도 나고요. 소화해야 되는 게 소화도 잘 돼. 밥을 용 잘 잤습니다.
0: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다음에 혈액순환 과정에서 모든 평형을 유지하는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이 그런 데서 확실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 그리고 예, 심혈이 계속 50몇 개씩 됐습니다.
0: 아, 나이 들어서 50몇 개는 안 됩니다. 예.
6: 예, 진짜 예, 지금 심혈이 65개, 67개씩.
0: 너무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6: 예, 50몇 개 되면 나쁘지 않습니까, 선생님?
0: 50몇 개만, 아니, 60살 이상 그거 가지고 아이 된다. 특수한 운동원들은 됩니다. 운동 한 30, 40대 운동원들, 20, 30대 운동원들은 한 번에 피가 심장에서 뿜는 게 힘있게 뿜고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60대 이상 그 50대 중후반부터는 안 됩니다. 60 벗어져야 됩니다.
6: 선생님 28살짜리는 심장 50몇 개 되면 어떻습니까? 나쁩니까?
0: 특수한 운동을 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면 기본으로 60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한 번에 콱콱 내밀었다 들여오는 이 힘이 있어서 괜찮을 수 있지만 해도 60에 가까우면 되지만 해도 좋게는 60에 벗어지는 게 좋습니다.
6: 예, 우리 그 언니네 손자가 그렇단 말입니다.
0: 예.
6: 우리 약속 같겠습니다. 예.
0: 나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6: 28살.
0: 예. 그러게다면 이거 한번 시도해보라. 하루에 한번 시도해보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데면 불리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위자가나 간에 콤파체 부담이 가거나 그게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한 거 들으셨죠? 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보게 했는데 그딱 문제가 없다고. 예.
6: 그래서 예, 약, 선생님. 예, 심장약은 지원의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0: 인정하죠.
6: 써봐도 이 약 같은 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0: 예.
6: 지금 혈압이 나쁜 것도 선생님 정상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이 기침 작고하고 목에 가려맞는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심장병이라 하지, 인정하지 않게 되죠. 단순히 호흡계통, 단순히 혈압 문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치료만 하고, 여기에 대한 치료도 약화하는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돌아 이 치료를 하니까, 이제처럼 그런, 완전히 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심장 치료하니까 좋아졌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6: 오늘도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6: 네, 감사합니다. 아하,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드시면서 고혈압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은 주약에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혈압이 높을 수도 있고 이런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나는 혈압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러분들 방송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닌 거 조절받지 못한 걸 조절받으셨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 그리고 뇌졸중으로 이미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또 심근염으로 진단이 내리셨거나 비후성 심근염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본 제품을 시도해보는 것이 확실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지금

0: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도시에서 아파트에 생활하는 가운데서 계단을 바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게 되면 숨이 차서 집에만 자기를 가다두는 이런 형편이 많이 어지간하면 집에서 집에서 물이 있지 화장실이 있지 전화하면 뭐이나 물건이나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 집에서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활동하는 걸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자면 너무 숨이 차서 몇 번씩 그거 쉬어 오르고 내리고 하자면 그 불편함감을 느껴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오히려 심장병 자체로 인해서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원 청심환 제품 자체는 여러모로서 다각도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각의 가격은 199원으로서 세각 싸면 한각을 줍니다. 그리고 9각을 싸면 세각을 주고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라 주는데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고 배달 전화번호 332-5번 여기에 배달을 부탁해도 얼마든지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심장병은 초음원 청심환이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그 집에도 이 초음원 같은 게 전화기 잠을 못 자던 게 지금 대답 잘 쉽습니다.
0: 아, 예.
2: 또 배달해줘.
0: 아, 그렇게 하시오. 예, 332-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반드시 노자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지금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정상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 안에 속합니다. 평균 심율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아주 촉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다시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주염처럼 띄엄띄엄 아파납니다. 늘 어깨로 주먹질하며 치거나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겨드랑이 밑으로까지 내리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까지 반사통으로 아파나는 경우가 있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고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발목이거나 발등이거나 장단지해서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고 쉽게 놀라고 어지간한 소리에도 놀라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헤맨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주약에는 관상동맥에서 지금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복강동맥에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맥이 똑 떨어지고 뭐 소변 차수가 너무 작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혀끝이 재빨갛게 되어 있거나 입술이 까맣게 질리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증상을 동반해서 심장병 치료에 일념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에다 초음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심장병 관리에는 기본으로 혈압 관리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똑같은 가격과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신약당

0: 안방 여기에 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가격으로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면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더 많이 나누게 되어 있지만 해도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협심증 역시 심장은 왼쪽 앞가슴했지만 해도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늑골까지 아파나고 심근경색이라면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40 내지 70%를 말합니다. 당신이 심장에 이상이 생길 때이다면 이제 0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제일 낮아도 40% 이상으로 막힌 경우에 나에게 증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내 이 나이에 이제 시작이면 괜찮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다. 이미 40 내지 70이 100분제 이상도 막힌 경우에 증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 주의해야 됩니다.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깝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것이 직접 심장병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요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간 데 나비 모양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갑상선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를 말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를 말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늘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초조한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항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개별적으로서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맥이 떡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키가 잘 안 크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직접 심장병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일단 견제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넉 달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혹시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뭐 그 다른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고관절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수혈을 하라 합니다. 그런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명 주기는 제일 길어서 120일 그리고 8일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백혈구 혈소판은 8일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적혈구 120일인데 무엇 때문에 수혈을 권하게 되어 있는가? 그때 당시 당신이 모든 혈액을 통해서 그 약도 전달되고 면역력도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의 피를 빌어서 이 관을 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청담배 도타이라는 걸 이걸 보충하세요. 조혈공능을 빨리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자양시원이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잠을 너무 자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투이해수라는 게 신약대학방에 이제 이야기한 건 모두 신약대학방에 있습니다. 네. 투이해수라는 성분을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목이 칼칼하고 마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고 나면 눈이 뻑뻑하고 피로가 쌓이는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네, 겨울철에 난방 한간에서 난방을 켜놓고 지내다 보게 되면 피부가 텁텁해지고 또 코가 간지러운 증상, 그리고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을 계속 쐬고 나면 왠지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한 느낌 많은 분들, 그냥 계절 탓 혹은 피로 탓으로 돌려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이런 모든 증상들의 뒤에는 바로 실내 공기 중에 습도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하면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잠자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바로 그 공간,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습도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구석구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이 환경 요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적정 습도가 우리의 호흡기, 피부, 심혈관, 나아가 수면의 질까지 어떻게 좌우지하는지, 그리고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한 환경이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손쉽게 실내 습도를 관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럼 지금부터 눈에 보이지 않은 이 공기 속의 수증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씨름을 벌이고 있는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적정 습도란 무엇일까요?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적정 습도가 무엇이고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정확히 말해 상대 습도는 일정 온도의 공기 속에 포함된 수증기 양을 그 온도에서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기가 얼마나 물을 품고 있는지를 퍼센트로 표시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체의 가장 리상적인 습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사람이 생활하기 가장 쾌적하고 건강에도 유익한 실내 습도는 년중 40%에서 70%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45%에서 65%의 환경이 인체 건강에 가장 유익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몸의 습도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조건입니다.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축축하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우리의 피부는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고 호흡기 점막은 촉촉하게 보호됩니다.
0: 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북부 지방의 겨울철, 가을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난방 기간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거의 뭐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말까지 하는데 무려 6개월에 달하는데요. 네, 창문을 닫아 걸고 난방을 틀어놓으면 실내 습도가 15% 안팎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한여름에도 에어컨 장시간 가동하게 되면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처럼 우리의 의도치 않게 건강에 해로운 습도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 몸이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습도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상대 습도가 40%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면 호흡기 점막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점막이 건조해지고 쉽게 손상을 입거나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선 환자의 경우라면 증상이 더욱더 악화될 위험도 있는데 눈물막의 수분 증발 속도가 빨라지고 눈물량이 줄어들어 안구 표면에

0: 촉촉함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습도가 무조건 높으면 좋은 것일까요?
1: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습도가 70%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과도한 습도는 곰팡이나 세균, 진드기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번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호흡기를 자극하여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데요. 여드름, 피부 알레르기, 두드러기, 습진, 진균 감염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높은 습도로 눈에 곰팡이 감염이 생기거나 알레르기 결막염 등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한마디로 습도는 적당함이 생명인 것입니다.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0: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 혹시 방안의 습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연구에 따르면 상대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습도가 너무 낮아도 또 너무 높아도 수면에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특히는 낮은 습도와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함께 나타나면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습도가 낮은 건조한 환경에서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네, 코가 막히거나 목이 간지러워 잠을 설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서 땀이 나고 끈적거려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네, 고온다습한 환경은 각성을 증가시키고 깊은 수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밤에 자다가 뭐 입안이 마른다거나 코가 간지러워 깨본 적이 있다면 방안의 습도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습도는 온도와 함께 작용할 때 그 영향력이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온과 저습도에 동시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중간 온도와 고습도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서 폐 기능이 현저히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은 기관지 기능이 큰 기관지보다 비정상 온도에 더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온도와 습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환경 요인으로 우리 건강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난방만 높이고 습도를 간과하거나 여름철에 에어컨으로 온도만 낮추고 습도를 무시하는 것은 건강 관리에서 절반만 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 습도 관리 실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0: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습도계를 갖춰 놓으십시오. 습도 관리는 측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감으로 때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는 습도계를 방 안에 하나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뭐 디지털 습도계가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하나쯤 구비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치를 보고 나서 40에서 60%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1: 자, 둘째는 건조할 때는 가습을 사용해라고 합니다. 습도가 40%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가습을 해줘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습기 사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돗물에는 세균과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포함되어 있어 가습기로 분무될 때 이들이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정수물이나 끓여서 식힌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세척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습기 내부는 48시간만 지나도 생물막이 형성되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염된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들이마시면 가습기 폐렴이라고 불리는 알레르기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은 매일 갈아주시고 내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철저히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0: 그리고 가습기를 사람 얼굴 향해 쏘지 말라고 합니다. 적어도 2m 이상 떨어진 곳에 둬두고요. 가구나 전자제품으로부터 1m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틀어놓지 마십시오. 두세 시간 사용 후에는 잠시 끄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습기 습도 문제는 해결해도 공기 정화까지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외에도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에 모를 담은 그릇을 놓아둔다거나 또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습도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0: 근데 이제 우리가 가습기를 사용한다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너무 또 어떻게 조절 잘못하다 보니까 이제 축축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또 반대로 습도가 60%를 초과하게 되면 이번엔 제습이 필요합니다. 네,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활용하거나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기도 매우 중요한데요. 네, 날씨가 허락된다면 하루에 두 번 이상 창문을 열어서 실내외 공기를 교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습기가 많은 날씨는 오히려 환기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규칙적인 환기가 실내 습도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1: 자, 네 번째는 계절별 맞춤 관리입니다. 계절에 따라 습도 관리 전략을 달려야 합니다. 겨울철은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극도로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인데요. 가습기를 적극 활용하되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실내 온도는 18에서 24도, 습도는 50에서 60%가 가장 리상적입니다.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에어컨을 켤 때는 가습을 함께 고려하시고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23도에서 28도,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0: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습도가 7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습기에 의존하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와 청소에 더욱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1: 그리고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습도 관리가 중요합니다만 특히 다음 분들은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에 다들 계시죠? 노약자와 어린입니다. 이분들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하죠.
0: 둘째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자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 수축을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습도 관리가 치료의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는 건선, 아토피, 피부염 등 있는 피부 질환자입니다. 이분들은 피부 장벽이 이미 취약한 상태이므로 적정 습도 유지가 피부 증상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 넷째는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인데요. 습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실내 습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1: 근데 뭐 습도 같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한데 습도 때문에 뭐 재채기, 코감기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특히 네. 좀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나 노약자와 어린이가 있다면 더욱더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0: 그렇죠.
1: 어렸을 땐 뭐 이런 거 신경 못 했는데 요즘 보니까 좀 민감하더라고요, 다들.
0: 그치, 뭐 아이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뭐 자랄 때 이제 네. 성장하는 가운데 뭐 두드러기 돋거나 뭐 피부가 이런 거는 크게
1: 거의 없었어요.
0: 예, 왜냐면 이제 그만큼 뭐 환경 자체가 그렇게 오염되지는 않았고.
1: 그러니까요.
0: 근데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바르는데 근데 이상하게 또 몸에 네.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1: 예전에 아토피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그런 걸
0: 거의
1: 몰랐거든요.
0: 예.
1: 근데 요즘 애들이 그냥 뭐 알레르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피부 증상도 있고 어떤 음식도 뭐 먹는다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우리 몸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제 뭐 관리는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냥 너무 관리해서 그런가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뭐 면역력이라는 것이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보건품에 이런 것들을 드시지 않고도 면역력을 그대로 유지했었는데
1: 요즘 사람들은 또 달고 삽니다.
0: 맞아요.
1: 달고 사는데도 또 생각처럼 되지 않아가지고 하는데 예전보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0: 예.
1: 솔직히 좀 예전 생활이 먹을 것도 좋고 어렵긴 했어도 우리가 사는 그 환경 자체가 좀 많이 친환경적이었고 뭐 공기가 좋은 곳에 산다고 했는데 요즘은 또 아파트들이 줄지어 늘어서고 또 배기량 차들도 늘어나고 하면서 우리 몸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에 걸맞게 우리 몸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생각하고 일상생활의 하나하나부터 잘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적정 습도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방송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매일 숨쉬는 바로 그 공기.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어렵게나 우리 몸 구석구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1: 사실 우리 몸 전체는 다 중요하죠.
0: 네. 네,
1: 호흡기에서부터 뭐 피부, 눈, 그리고 뭐 수면,
0: 네,
1: 알레르기까지 습도 하나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는 거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습도 하나만 잘 관리해도
0: 네,
1: 이 모든 부분의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0: 네, 정말 호흡은 우리가 24시간 사람이 죽지 않는 한 계속 1초도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되는데 이거기 때문에 코에 들어오는 습도가 직접적으로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평소 내가 지금 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 오늘부터 조금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0: 집에 가습기 있습니까?
1: 어릴 때 있었죠. 우리
0: 어릴 때
1: 아이가 이제 어릴 때 그 가습기가 있었는데 왜냐면 네, 이제 좀 집이 건조하다 보니까 아이가 좀 잠자는 것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가습기를 사놓았는데 요즘은 이제 다 이제 뭐 성인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0: 근데 저희 집은 가습기도 제습기도 있거든요. 제습기는 언제 사용하냐면. 아니 그 축축할 때 비가 쭉 오는 날들이 있어요.
1: 아, 그러면 이제 맞아요.
0: 네, 근데 축축하고 사람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그럴 때는 또 해도 잘 안 들어올 때, 근데 제습기를 사용하게 되면 물이 정말 한 컵씩 커다랗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습기와 가습기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그래서 혹시 40% 아래로 이제 내려가 있다면은 깨끗이 세척한 가습기 정수물을 한번 틀어보시고요.
0: 네.
1: 아니면 그릇에 물을 받아 방보퉁이에 놓아두시거나 젖은 수건을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에 얼마나 상쾌하고 건강하게 바꿀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가
0: 이걸
1: 있습니다.
0: 이걸 만만하게 볼 거 아니에요. 네.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습관들이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좀 쾌적한 우리 생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제 숨쉬기가 편하고 일상생활이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그것보다 더 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래서 건강은 먼 미래의 큰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숨쉬는 공기 또 자는 방 일하는 공간 바로 그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 녹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수증기와의 씨름 여러분들 오늘부터 함께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여러분 일상생활에 건강 그리고 모든 평화로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항상 더 건강 챙기시고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세춘 황화구복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백세춘 황화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황화구복액이라고 단축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게 가격이 398원입니다. 1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석 국경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 가운데서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해도 12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확실한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자체는 일단 시도해보신 분들은 그 효과성은 널리 알게 되어 있겠습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특히 황화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그 광서장족자치구 약물연구소의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서장족자치구에는 바마라는 이런 곳이 있는데요. 이 일대는 완전히 매 10만 명의 장수노인이 그 퍼센트가 아주 높습니다. 3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길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 비례로 놓고 말하면 연길에는 226명 좌우 100세 노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실제적으로 지내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엔 따르지 못하는 것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주약에 지금 황화구복액에 포함된 성분이 바로 그 지대에서 나온 성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이래서 황화구복액 더불어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제품인데요. 40대 중후반부터 안과 질병이 증상과 안과 질병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명서방은 15각에 15각을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한 각은 30일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눈병 치료에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이 무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저구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제하수어 화마인 호마른 호마른 이런 성분입니다. 중약제 황정, 천마, 삼칠, 옥주, 룡지, 뚜중, 감초 이런

0: 10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조구란이라든지 호마란이라든지 그리고 황정, 천마, 삼칠, 령지 이런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런 이유가 없을 정도라서 우수한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겠습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이 예, 민서방 신환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서방 7달 반 썼습니다.
0: 예.
2: 눈이 깔깔하고 그런 한밤결서 있고, 예. 그리고 그저 안압이 높다 아무 뭐 그런 눈알이 빠지는 것처럼 아프고, 예. 뭐하고 부었고, 예. 구리 두 개씩 배우고 해서, 예. 정말 가슴 고통 겪어왔습니다. 조탕약은 다 써봤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명서방 썼는데,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 다른 약이, 이 약만 명서방 비기 못한다.
0: 아, 명서방의 효과성에 예.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예. 없다. 그렇죠.
2: 예. 그렇죠. 효과성이 좋고, 예. 그리고 이, 아, 신경 있는 약이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질 적에 활동도 도착가 15가지, 예. 15가구 줍니까?
0: 지금 명서방은 15가게 15각을 주고 1,000원 빼줍니다.
2: 그렇지. 그 얼마 줬습니까?
0: 그렇죠.
2: 활동도 없지 않을까?
0: 예, 그렇죠.
2: 예, 예. 그래 이 활동에 참석해서 15각 배달받아 리더글 좀 쓰자 그랬는데.
0: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황화구보약 지금 쓰자고 그린다.
0: 예.
3: 그래서 황화구보약 쓰고, 예. 오용 많이 좋아졌습니다. 속도 편안하고, 입이 쓰던 것도 낫고, 그 다음에 소배 자던 것도 좋아지고, 예. 놓고 왔다가 서 니그도 머리 얼빠나던 것도 그것도 용 좋아집니다, 예.
0: 예, 그렇습니다.
3: 예, 이 황화구보약 써서, 예. 용 속도 편안하고, 모든 게, 예. 한 가지인데 여러 가지 배 이래 떠나는 것 같은 게 영 좋았는데 내 지금 쓰다가 어간에 조금 별로 일이 있어서 중단했는데 그거 지금 쓰기 싶어서 그랬는데 오늘 왼발을 방송에 나오니까 나의 제절에 12각 배달받아 쓰자 그랬다.
0: 네, 12각에 10각을 드립니다.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항아 구복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많이 힘을 얻기 바랍니다.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명세화 지금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내가 농례자인데 안압이 자꾸 올라가지, 이러니 머리도 아프고 자꾸 눈도 공생해가지고 이래서 밤도 제대로 못 쉬고 좀 눈도 불편해가지고 이래서 지금 저번 선택했을 건데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지금.
0: 예.
4: 머리 아프던 것도
5: 있습니다.
0: 예.
5: 간염도 있고 그리고 저기 뭔가 이게 관절 통이랑 다 되지 무릎도 아프지 허리도 아프지 이러니까
0: 삼칠이 여기 또 들어가놨죠.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5: 아,
0: 예,
5: 네.
0: 예.
5: 그러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주 신기한 약자들이
0: 신기한 약자들이 들어갔습니다.
5: 예. 예. 아 그리고 장수촌에 정말 100세를 넘는 이런 노인들도 있고 예. 이렇다는데 어떻게 하나 건강하게 살면 좋습니까?
0: 그렇죠.
5: 예? 그래서 그다음에 내 이거 문의한데 이러한 병에 쓰면 어떻게 당뇨병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 그런
0: 당뇨, 지방간, 소화계통, 간공능자,
5: 그다음에
0: 예, 골격통 정화부도 좋습니다.
5: 이렇게 예.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약을 써서 어떻게 되겠는가 내 선생님 가서 한번 합니다.
0: 이 제품 자체에 하루에 3번 드시는데 공복에 드십니다. 공복에 예. 완전 공복하고 뭐 식전 식후의 개념이 있답니다. 공복은 식전 1시간 전 이걸 공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3번 식전에 드시는데 드시게 되면 효과를 빨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하는데 드시게 되면 어느 때나 효과를 보겠는가 이렇게 기다리지만 해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자기절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직접 감각으로서 느낄 수 있습니다. 국경 네. 70주년에 이 제품이 그 지금 광서장족자치구의 이 지금 장수비결이 여기 그러니까 예, 이 바마라는 바마 예, 바마라는 이 장수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 그 약재들입니다.

0: 여기에서는 시경과 야경으로 이거 써서 그거 다 장선원들 조사해 봤는데 이 그 처방이 중요한 큰 장수의 비결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예.
1: 예. 예. 아주 들으니까 예, 신기.
0: 호기심이 가지요.
1: 예. 예. 지금 신기하, 저 뭡니까?
0: 신기할 정도죠.
1: 예, 신기합니다. 예. 그리고 예. 예, 뭡니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에 점점 좋은 약들이 나오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0: 예, 예.
1: 예. 그러니까 써볼 희망이 있습니다.
0: 예, 이 제품으로 예. 해서 세계 장수의 고향이라 이렇게
1: 그렇죠.
0: 지금 바마라는 장, 광서 짱족 자치, 우린 자치주지만은 그건 자치구입니다. 짱족 자치구의 바마라는 장수대에서 나온 이런 처방이 바로 본 처방입니다. 국경 70주년에 이 처방이 영어로 완전히 다 나갔고 70주년에 온 외국 손님들한테 이 장수 비결이 다 선전됐습니다. 전달됐습니다.
1: 얼마나 위대합니까?
0: 큰 이게 예. 계기죠.
1: 네, 잘 알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우리가 본 제품 자체는 이끼 양혈이 기혈 부족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데는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전면적인 효과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 간이 부족, 그리고 소화계통이 부족, 호흡계통이 부족,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전열선은 콩팥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잠자기 힘들어지는 여기에서 기혈 부족의 증상은 제가 빠른 속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혈 부족의 구체 증상 가운데서는 온 하루 동안 정신이 나지 않습니다. 말소리가 너무 낮습니다. 말소리가 너무 가라앉고 그리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쉽게 피곤을 타고 이게 한답니다. 두 번째는 얼굴색이 누르끄름하고 입술 그 색깔이 그 손톱 눈 색깔하고 입술 색깔이 너무 연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황하고보자 처음 듣는데 이번에 이거에 있는 밥 먹었습니다. 야, 예. 약이 좀 좋습니다, 약이.
0: 이게 예, 장수촌의 장수의 비결을 모두한 게입니다. 예.
3: 예, 빨대약이 식더니 세 번씩 먹는 게 제가
0: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예.
3: 예. 그 장수촌에서 나와서 이번에, 거기 장수촌에, 그니까.
0: 장수 비결입니다.
3: 예. 예, 대단히 많다만 한다.
0: 그렇죠. 10만 명이 예. 33.3회이니까, 우리 연변에는 한 300명 있어야 됩니다. 연변의 그 연길만 연길의 인구가 67만 5,300인데 이게 작년 통계 나왔는데 거기에 대비하면 연길에는 한 35명 좌우가 있어야 되는데 100명 이상 그렇게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3: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야기 일본이 좀
0: 황하고복에
3: 남아촌에 와서 예. 고찰까도 다 했습니다. 때문에 백세, 예, 백세.
0: 그렇죠.
3: 아, 그래서 가 앉아서 재밌기다. 사실 이렇게 로인들이 예. 다 백세 넘었다 말입니다, 예. 선생님.
0: 세계 장수촌으로, 세계 장수촌으로서 임명됐습니다.
3: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본 게 중간에 강물이 그 빈들고 예, 산이 다 있고, 예, 공기가 엄청, 물은 열어놔도 집안이 공기가 음연이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0: 잘 하시네요.
3: 아니다. 예. 그래서 집안에 누워도 산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 그거 내 손 어디서 이렇게 좀
0: 맞죠? 예, 예, 잘합니다.
3: 이야기하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오늘 또 이야기 나고 내 오늘 싸사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싸세요. 무조건 싸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4: 복경 시간으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행복은 큰 성공이나 화려한 물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소중한 사람과 편안한 대화를 나눌 때, 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에 참 소소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죠. 가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 어디서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또 만족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광서쫑족 자치구의 남령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령시는 광서쫑족 자치구 중남부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를 향하고 있는 동쪽은 광동, 향항, 오문과 인접해 있으며 아열대 기절풍기후에 속하고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들이 도시 곳곳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록성, 푸른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는 자연 명승, 고풍스러운 고진, 신비한 석회암 동굴 풍경, 쫑족의 독특한 민속 문화와 현지 특색 음식까지 남령의 모든 매력을 천천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남령시의 대표 명소인 청수산 풍경구입니다. 청수산 풍경구는 남령시 중심 청수구 옹강 북쪽 기슭에 위치한 도시 최고의 자연과 고적이 어우러진 관광지입니다. 봉황경, 봉인경, 청수산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청수산은 숲이 울창하고 공기가 맑고 상쾌해서 남령의 푸른 폐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여름 피서지입니다. 풍경구 안에는 특별히 사랑받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벚꽃원입니다. 벚꽃원은 청수산 풍경구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적이고 낭만적인 정원을 콘셉트로 이제 우리나라 벚꽃 문화와 옛 선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낭만적인 명소입니다. 정원은 밀림화해, 소림화평, 앵림화파, 벚꽃 개반 네 구역으로 나뉘고 일곱 가지 종류의 벚꽃을 심어놓았습니다. 감성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은 벚꽃이 얽힌 사랑이야기를 간직한 벚꽃사랑문화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현지를 찾아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남령 여행의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수산을 둘러본 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명목 방람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명목 방람원은 남영시 청수구 남호공원 안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영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세워진 개방형 희귀수목 테마공원입니다. 정원 안에는 망고와 왕야자, 남양삼나무, 대추나무, 야자나무 같은 교목만 해도 4천여 그루에 달하고 그 밖에 각종 식물이 60만 그루 이상 식재돼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녹지 중에서도 특히 빼어난 휴식 공간으로 남영 시민들이 산책하러 자주 찾는 곳이자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높은 관광 명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희귀 나무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풍스러운 마을 양미고진입니다. 양미고진은 남영시 강남구 강서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송 시기에 건립돼 명청 시기에 크게 번영했던 옛 상업 항구였고요. 지금도 마을 안에는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옛 거리가 잘 남아 옛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줍니다. 칠족 거인록, 진사제, 모이문, 금약비, 황씨정문, 문무탑, 봉화대 등 귀중한 고적들이 곳곳에 보존되어 있고 명나라의 유명한 여행가 서하객도 고진을 찾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양미고진은 세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반도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팔계도의 모습과 흡사한데 자연 풍경과 인문 유적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한 폭의 고전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마을 안에 오래된 자택들은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지만 건축 곳곳에 룡과 봉황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고풍스러운 운치가 가득합니다. 강가에는 명나라 시대의 옛 집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벽돌과 목재를 주재료로 푸른 벽돌과 푸른 기와를 사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진 안에 8갈래의 청조 옛집 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옛 저택의 룡마루, 앞벽 지붕에는 화초, 짐승, 인물 등 다양한 무늬의 부조가 장식되어 있어서 당시 집주인들의 취미와 미학적인 취향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에 깔린 청석판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데 마치 잘 씻은 듯 반짝반짝 깨끗합니다. 길 우를 걸으면 마치 한국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옛 고전의 운치를 만끽한 뒤 푸른 숲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량봉강 국가삼림공원입니다. 량봉강 국가삼림공원은 남영식 강남구의 자리를 잡았고 광서에서 가장 먼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국가급 삼림공원입니다. 공원 자체가 산과 물로 둘러싸여 있고 숲이 무성하게 자라서 풍경이 수려합니다. 식물 피복률이 무려 85%에 달하고 맑은 량봉강이 공원 안을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변에는 나무와 풀이 자라고 새들의 지저귐, 곤충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자연세계가 펼쳐집니다. 복잡한 일상을 잊고 울창한 숲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기에 최적인 곳입니다. 숲 안에는 공기 음이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진정한 천연 산소 공장이자 삼림욕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류의 서식지로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천국인데요. 많은 사진 애호가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곳을 찾아 자연 속 새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대자연의 매력을 흠뻑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비로운 석회암 동굴 명소 일영암을 소개합니다. 일영암은 남영시 무명구 상교진에 위치한 전형적인 카르스트 종유동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종유동 풍경이라고 하면 보통 계림의 로적암, 칠성암 등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남영에서 새롭게 개발한 일영암 역시 계림의 유명 동굴에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종유동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에 비쳐 반짝이는 기이한 돌기둥과 종유석들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광경은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역사 이야기가 담긴 정원 명수원으로 가봅니다. 명수원은 남영시 무명구 성상진 령원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원 면적은 40여 모이고 삼면이 강이고 환경이 우아하며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폭포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는 구룡폭포군 국가삼림공원도 소개합니다. 구룡폭포군 국가삼림공원은 남영시 횡현진에 위치하고 폭포를 주요 경관으로 하는 아름다운 산수 풍경구입니다. 삼엽 혈류는 구룡강의 10가지 절경 가운데 하나로 구룡강에 펼쳐진 10단의 폭포를 통틀어 아우르는 이름입니다. 그중 구룡폭포는 전체 락차가 25m가 넘고 폭이 30m 내지 100m에 달하는 4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쏟아지는 폭포수가 만들어내는 시원한 물안개와 굉음은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최고의 볼거리입니다. 자연과 고적을 둘러봤다면 남영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쫑족 특유의 민속체험과 맛있는 음식입니다. 먼저 전통의상입니다. 쫑족의상은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수유가 특징인데 여성들은 흔히 검정색 또는 남색의 짧은 상의와 넓은 치마를 입으며 머리에는 은제 장식품을 달고 있습니다. 민족박물관이나 민속촌에서 전통의상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쫑족의 독특한 직조 기술을 직접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쫑족의 전통음악은 동고와 대나무 피리 등의 악기가 사용되고 강렬한 리듬과 경쾌한 선율이 특징입니다. 쫑족 산가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유명한 민요로 남녀가 대화하듯 노래를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청수산 공원이나 민속촌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이 열리고 때로는 관광객도 함께 춤을 추며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쫑족은 대나무 세공, 은세공, 염색 등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민속촌에서는 직접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거나 천연 염색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매년 3월 3 축제 때 빠지지 않는 오색 찹쌀밥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분만두는 남영 쫑족 고유의 전통 음식으로 2005년 무형 음식 전시회에도 출품된 인기 별미입니다. 이외에도 쫑족 누에꼬치, 현지 누에꼬치를 구워 먹는 민속 간식으로 고소한 단백질 맛이 특징인 황피장은 남영 미식의 중요한 조미료로 새콤달콤한 향이 각종 요리와 만두에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남영 푸른 자연, 오래된 고적 쫑족의 아름다운 민속문화와 맛있는 음식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푸르름이 가득한 남영에서 잊지 못할 여행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여행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인 누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노래한 가요,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누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가 다니셨던 고향길의 깃든 추억을 노래한 가요.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을 구려넣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동행을 리홍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 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국약 간신고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섯 과기는 세 과학 더 드립니다. 아홉 과기면 18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열 과기는 열 과학 더 드리고 열다섯 과기는 20과학을 더 드리면서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 전면적으로 제가 침구를 8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외제분들도 와서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편리합니다. 예, 그래서 본지방분들은 우리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아주 편리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또 우리 응담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1680원짜리 한 과기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황금색 웅담분이 예, 이걸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되고 직접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마승현 우기병원 2층 종이과를 찾아와도 됩니다.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예약도 가능하고 우리 그 제어하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건신고 번신은 꺼우팡으로 된 겁니다. 예, 꺼우팡이라는 거는 중약재를 가공하는 방식에서도 예, 제일 하기 바쁘고 그리고 약재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예, 효과가 제일 빠른 이런 가공 방식에 속하는 겁니다.
0: 네.
1: 중약재를 가공하는 방식 10가지나 됩니다. 예? 뭐 PRG를 하는 것도 있고 WRG를 하는 것도 있고 뭐 많죠. 예? 그 중에서 이 꺼우팡이라는 거는 우리 첨약이라는 많이 잡숴봤죠. 예? 첨약을 다리는 기초상에서 더 오래 다려가지고서리 거기에 약 성분이가 몽땅 빠져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가공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약들은 대부분 몇 그램씩 들어가는데 우리 이 꺼우팡이라는 건 건드릴로 들어갑니다.
0: 네.
1: 그래서 뭐 백출 몇 근 두근, 서근 막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야 오래 달해서 그 에센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잡수는 이런 그 양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순 양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먹기도 편리하지요. 딱 아무래도 이렇게 풀어서 커피 마시는 것처럼 쑥 마시면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처방에는 네 가지 처방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처방 반샤시신탕 이거는 간단방에 속하는 겁니다. 간 담낭을 치료하는 처방. 그리고 우리 중이 각도에서는 적을 풀어주는데 반샤시신탕 많이 씁니다. 특히 이 중초가 막혀가지고 자꾸 식후물에 올리 밀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반샤시신탕 보통 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이가 취장탕이란 겁니다. 집행이를 버릴 수 있다 이런 게죠. 예. 그래서 우리 근골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뼈를 든든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방이가 정우탕이란 겁니다. 정우탕은 폐의 곰팥이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방이가 쓰우탕이라는 게 사물탕. 예, 이거는 고대로부터 유명한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우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우탕 하게 되면 전이란 건 진짜란 전이고 우란 거는 무술이란 우고 탕 예,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시로는 이 정우탕은 주약이 취시 暖身方이랍니다.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몸속의 습기를 몽땅 몰아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나쁜 것을 몰아낼 때 이런 도위수입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 몸에 무리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좋은 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쁜 물이 많게 되면 사람 병들게 한다 이 뜻입니다. 이

0: 이거는 인체내에서 리용되지 못하고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런 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물이 있게 되면 사람이 자꾸 손발이 시려나고 자꾸 피곤을 느끼하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우탕 본신은 곰팥이 하고 그다음 비위에 이런 열량을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수분 대사를 촉진시켜준다. 열량을 도와줘서 수분 대사를 촉진시켜준다. 이게 무슨 뜻인가? 기실은 인체 내에 물이란 거는 리용될 수 있는 물은 우리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물을 끓여서 그 끓인 동시에 거기면서 증기가 증발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증기가 우리 중에선 치화랍니다. 예. 그래서 차가운 물은 몸에 들어가서 리용되지 못합니다. 예. 저리 다 나가버리지 않으면 남아있게 되면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물이 남아있게 되면 뭐인가? 선낭종도 생길 수 있고, 간낭종, 그 다음 폐지수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흉창지에, 그 다음 또 관절에 또 이런 지에 생기거나, 그리고 또 우리 곰팥이에 또 신지수이라는 게 또 생길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어쨌든 간경화 복수라는 게 그게지 않습니까? 물이 빠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 이거 우리 병원에 가서 자꾸 그 물을 빼서 쓸데없습니다. 빼면 그 자리를 또 메꿔주기 위해서 또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서 하면 어째야 되는가? 몸속을 뜨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미치풀 위에다 찬물을 오래 끓여가지고 증발해서 증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래야 몸속에 물이가 이래 유동되고 그 다음에 증발해서 나와야 사람이 진액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속에 한기를 없애주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특히 우리 미스겁고 토하고 또 후불렁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진구요리 그 책에 나왔습니다. 후불렁퉁. 이 후불렁퉁이는 이 이름을 보게 되면 뭐 배거김에 차갑고 아프다 하는데 병원에 가 검사해서 별 나타나 납니다. 그래서 후불렁퉁 이걸 통해서 사람 변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후양마이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경락이 많습니다. 후양마이라는 게 이것이가 량취통통이라는 게 나옵니다. 취라는 거는 위에서 방에 거기를 가라 하는 취재죠. 이 량취 통통 이거는 어디로 말하는가 하면 보통 우리 허리 끝장에 두 곰팥이 아래를 해서 그 수뇌관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수뇌관을 통해서 방광 것이 그 어간의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이가 양쪽으로 아프다 한다 할 때는 이게 우리 후불렁퉁에 속하는 겁니다. 후양마이 후불렁퉁. 그래서 여기매를 전문 반환해주는 약재가 우리 바이솔이라는 겁니다. 바이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 근육 조직이 자꾸 경련이 오고 쥐어 올라온다, 짜게 바람 끼는 것 같다, 이런 현상. 그리고 몸속에 한기 습기를 인해서 사람이 이 무리가 유동되지 못해가지고 대사를 못했거나 붓기는 증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특히 허리 아래로부터 다리 이런 쪽에 세게 붓깁니다. 예, 샤우트웨버 짝이라며. 그 다음에 자꾸 추워하고 바람 자꾸 끼는 것 같고 여름철에도 바람 막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소화 불량, 예, 소화가 잘 안 된다. 소변이 나가기용 바빠한다. 그 다음에 만성 신염이랬다 있다. 그 다음에 심장 이런 질환을 이래가지고서 붓기는 증상, 얼굴이 붓기거나 그리고 심리 쇠지어 오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거나 그 다음에 기관지염, 장염, 장도, 결핵 이게 몽땅 우리 정우당증에 속하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이 건식골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당뇨 종합으로 인해서 네. 그런 저 건식골을 썼는데 이거 가야 다 뭐 진도 못하고 이도 수도 맞고 어제 싼 것도 다 먹고 하는데 아이랍니다. 무슨 청약은 먹었다 무슨 뭐 조탕약은 다 써봤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선생님 건식골을 써서 예, 그런데 가려지나던 게 그게 없어지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바로 잘 되고 예, 그리고 혈당 당 조절이 안 돼서 정말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0: 네.
2: 그런 게 그게 조절 잘 되고, 예. 그리고 손발이 지려서 그렇게 되던 게, 아, 그게 조절이 지금 잘 되고 따뜻하고, 지금 이 양말로 신고 자던 게 양말도 신고 깼고, 그리고 그런 저 어린이가 현탕 조절이 잘 돼. 이 도수하고, 언제 상가를 다 뗐습니다.
0: 지금 이것만
2: 그 아래 그저 그렇게 묶여서 유리처럼 그를 바짝바짝 그리던 게 그것도 많이 나서 지금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경력이 돌아 다른 것보다도 경력이 돌아오고 할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비실에 가서 오늘 섰다가 달아댕기고 어찌하든 맨밥을 먹을 때도 얼마만에 했을까 그랬거나 혈당 조절이가 더 아이 되는 것 같아.
0: 예.
2: 그래 이거 먹고 그런 게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아이 5천 번씩 없고 몸이 헷갑아지고 얼마 좋습니까.
0: 예.
2: 그리고 그 언니 혈배강 항진수한 타이로
0: 네.
2: 우리 언니가 얘 보유 와서 얘 두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그런 게 입이 그게 주먹해지지 그리고 밥을 손 입까지 못 갔습니다. 그리고 네. 다리 부들부들 떨고 다리 떨고 해놓고 무슨 물 먹어도 술이 입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0: 네.
2: 그래던 차에 남이 먹여줘도 얘 부들부들 떨면 절반 넘어 나왔습니다. 그래던 차에 이 항진수한 타이를 이래 먹은 게 얘 주고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지 화장실에 누워서 아유 다 화장 봤던 게 그 다 받지 않고 어쩐지 댕길 짓고 화장실 댕기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0: 맞습니다.
2: 그래 예 우리 언니는 황진 산타일 싸고 나는 거신거를 싸고 하자고 그래 전화 드린 겁니다.
0: 예.
2: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여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원양리수라는 겁니다. 원양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몸속을 따뜻하게 해줘야 이런 차가운 물이가 끓어가지고서 증발해가지고 치화돼서 몸속에 진액을 만들어준다 이 뜻이죠. 예, 그래서 몸이 자꾸 붓기거나 특히 이런 붓기가지고 무릎 관절이 막 이렇게 찬바람 끼는 것 같고 결국 이 허리 아래로부터 닦아서 찬물에 떡 솔에 찬물 떠놓고 거기 떡 들어앉은 것처럼 뻣뻣하면서 습하고 아파나고 이런 증세 나타나죠.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예, 이 건증거로 먹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제 이거 선택했는가 하면은 나도 예 수술을 큰 수술이 그 몇 번씩 받다나니까 엄청 쇠약했습니다.
0: 네.
3: 그 예 그리고 지내 맹이 없어서 이 수혈을 수혈 거든 다 두 번씩이나 수혈 거든 했겠습니다. 그런 거도나 이 맹이 없고 뭐 꼼짝 못 하겠습니다.
0: 네.
3: 예, 지내서 어지럽고, 그래서 예, 별로 뭐서 낯선 것도 별로 아이 보이고 하던 게, 그래서 내 이하고 선생님 설명 듣고서 피도 많이 돈다 하니까 나 선택했는데, 정말 선생님 설명처럼 정말 피도 많이 도왔는지 정말 도와줬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어지럽지, 아, 어지럽던 게 어지럽지 않고, 기혈도 너무 부족하니까나, 정말 예, 막 쓰러질 것처럼 자꾸 그리고 눈앞에서 앉았다 일어나도 캄캄해 나지.
0: 예.
3: 그게 용 바쁘대다, 막, 색감에 나면서리.
0: 그렇죠, 예.
3: 예. 그것도 갑자기 어망간에 대해서 이래 훌, 이뤄서도 그것도 앞이 새까만 게 안으세는 것도 눈을 감고 있어야, 이렇다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소화되지 않아서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먹지 못하던 날. 무슨 먹으면 그것도 자꾸 배짱하지 해놓을까나. 그래서 이게 소화용 잘 됐대다 또 이게.
0: 네 소화 잘 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예, 소화 아이 되는 것 같으면 가서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별이 없습니다.
0: 네.
3: 이 약이 안전한 약이니까나 예.
0: 네.
3: 무슨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이 먹을까 많이 먹을수도 정신 없대다.
0: 네 우리 약은 유일하게 거기다 썼습니다. 예.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고 예.
3: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무슨 부작용이라는 게 없고 하는 안전하니까나. 아니, 먹을수록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정신하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그랬까나. 예, 어지럽지도 않고 맥이 그 다음에 나더라 말입니다. 밥 먹으니까나. 소화 잘 되니까나. 그런 효과를 보고서 그 다음에는 또 머리 어지러워서 지내 예, 어지지 못하던 게 내 또 그 선생님이 친구가 같이 결부한 게 야 선생님 친구가 정말 유명하게 정말 돌출한다 정말
0: 예.
3: 예, 그 친구를 하는 소리부터 얘기해도 나도 그 계속 나도 얘 그 배꼽이 주위에 계속 불편했다 말입니다.
0: 예, 예. 말입니다. 아, 저기람 있고 예, 심했죠.
3: 예, 그러니까 얼리민 게 용다 부대다.
0: 맞습니다. 예. 그 먹기 싶어도 못 먹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래서 이 앉은 자리에서 맴돌이를 막 쳤습니다. 지네 밥.

0: 보니까나 이
1: 예.
0: 관계 곧 친구를 하면서리 그게 어떤 없습니다 나는
1: 그래서
0: 예. 예 그러니까나 이 밥 잘 먹으니까나 살 것 같습니다. 밥은 이내 못 먹던 게 밥 없어서 무슨 한 곡식이시는 허양 먹습니다. 예, 과일을 못 먹던 게 과일을 먹지. 아, 고기를 못 먹던 게 고기를 먹지. 약간, 아, 먹으니까 나 영 기분도 좋고 살 것 같더라 말입니다.
1: 그렇지.
0: 예, 예 그래, 피를 도와서 그러는지, 예, 기억력이 없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나, 예, 기억력이 없다 말입니다. 원란의 저 혈압입니다. 60에 90 초과란
1: 거. 아, 혈압 너무 낮습니다. 그럼 머리에 예. 피 공급이 아니 됩니다. 그럼.
0: 그렇습니다. 예. 그래 놓을까나 아 병원에 가게 되면 자꾸 잘 먹어라 먹어라 먹지 못하는 사람은
1: 먹고 그렇지 먹지 못하는 게 어떻게 잘 먹습니까?
0: 그것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나는 그런 말을 욕 많이
1: 내려야 가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0: 예. 자꾸 아예 올리다 미는 게 아예 맹물을 먹어도 올리 미는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먹어라 해 자꾸 먹겠습니까?
1: 네.
0: 그래 그런지 약 써도 아무 약 써도 아이 됩니다.
1: 네.
0: 예, 무슨, 뭐, 어디, 뭐, 어째도, 무슨, 달아다니면, 무슨, 또, 아이, 이사를 배워가지고 써도, 아이디 없더라. 그래서 내 선생님, 내가 진단 받고서 쓴 게, 야, 내가 뭐, 선생님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1: 네.
0: 예, 내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병원 오던 건강 찾았지 않을까.
1: 네.
0: 예, 그래서 뭐, 아이, 그, 침도, 예, 선생님은 치모 나서도, 아예 무슨 한 가지 두 가지를 놔주는 게 아니라 무슨 뭐 허리 아프면 허리 아픈 거 열 가지면 열 가지 다 놔주니까
1: 다 놔주지
0: 빨리, 응. 예 빨리 효과 보는 것 같으려 합니다. 응. 예 정말 어디면서 이렇게 놔주는 거 어디 있습니까?
1: 다른 데서는 보통 그 한 가지 질병 치료하는데 돈 내고 침해 놔줘야 되고 또 다른 질병 치료하게 되면 또 돈 달래 내야 되죠. 예.
0: 맞습니다. 그거 어찌요 이립니다. 나도 환자 들에게서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0: 예. 무슨 한 곳에 넣으면 100이요 한 곳에 넣으면 300원 나라는지 뭐 얼마라는지
1: 그렇습니다. 예.
0: 예. 아 그래도 내것이 나의 선생님 내가 진단 받으면 정확한 진단도 받고 아이 여러 가지 아픈데 뼈 아프고 뼈 아픈데 치모 나주고 하잖아요. 아 다리 아픈 게 그럼 난 다 이롭습니다.
1: 네.
0: 예. 쥐계에서 올라오던 것도 그건 선생님 친구들만 묘하게 묘합니다. 침 딱 맞은 게 오늘까지 막 딱 없어서 깨었구나요.
1: 네.
0: 예, 그리고 군요 슬금을 해서도 내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찬물만 틀어놓으면 없어도 물만 틀어놓으면 제대로 공기 아이 되지 않을까. 물만 찬물만 틀어놓으면 벌써 실수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던 게 그것도 내 선생님 친구를 받아보고 이롭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내 효과를 욕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 나도 이 손바닥이 이 손끝이요 껍데기 자꾸 밝아지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런 게 피만 보충돼 그런지 아마 그 관계겠지만이
1: 네.
0: 아 이렇습니다. 지금 껍질 밝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1: 그렇죠. 피 모자람 자꾸 껍질 밝아지고 그다음 비닐이 막 떨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0: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내 생각에도 피를 그럴 것 같은데
1: 예. 근신거번신이 피를 보충해준 처방 사물탕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0: 예. 없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던 것도 다 새나지.
1: 네.
0: 예, 춥던 것도, 이 우선은, 내 어진간에서, 아이, 추위 탑니다, 우선은.
1: 네.
0: 난 받았어, 용 추위 탔습니다.
1: 네.
0: 그래도, 내 이 건신고 그렇게 졌을 때다. 정말, 유명하게 졌을 때다.
1: 네.
0: 선생님 친구 것도 받을, 아이, 예, 얼마나 좋은 효과를 많이 봤을까?
1: 맞습니다.
0: 예. 생각된 병들이, 우리는 배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인 게 아니라, 무슨, 종합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래도 이게 기본 것도 하나하나 다 좋아져서
1: 다 좋아졌지.
0: 별로 예, 증상이 없습니다. 그게.
1: 네.
0: 예, 그게 용 좋습니다. 그래 내 건신고도 예, 조금 약이 떨어지잖아. 좀 약이 이번에 활동도 좋고 하여튼 네. 좀 쌀려고 그래.
1: 이번에 활동 제일 크게 합니다.
0: 예.
1: 옛날에는 15곽 사서 15곽 드렸는지 지금 20곽 더 드립니다.
0: 예,
1: 그래서 이번에 활동 참가하시. 예.
0: 예, 예, 선생님, 나는 영 감사합니다. 예.
1: 네,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특히 아랫배꼽이 차갑다. 특히 배꼽 아래가 그럽니다. 그 주위 막 차다 할 때는, 그 다음에 장도도 같이 차가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 장도가 차가워지게 되면 장도가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뭐 대배 나가는 것도 꿈쭐꿈쭐 하면서 이래야 움직여서 나가고 대배 나간다면은 그 물을 대변에서 물을 짜가지고서리 그 대상벽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것이가 폐로 올라가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이 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이 약이 정말 효과 좋은 약입니다.
1: 네.
3: 저는 이 약 쓰기 전에는 온몸이 그저 어디나 다 아팠댔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혈탄, 이 당뇨 있었어요. 이로술을 계속 맞았습니다.
1: 네.
3: 당뇨 있으니까 항상 맥이 없고 피부도 거칠고 거기에다가 간도 나쁘고 눈도 뿌옇게 보이고 했는데 이 약 쓴다부터는 혈압 혈탄이 다 조절이 잘 되고 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혈당도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저는 이로술을 아예 맞습니다. 끊었습니다.
1: 네.
3: 예. 지금 눈도 많이 맑아지고 모관이 아프고 모관이 림파 있어서 양쪽에 불어나던 것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1: 네.
3: 이 약이 정말 최고 약입니다.
1: 그렇죠.
3: 예, 계속 쓰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좋을 때예요. 약을 좀 많이 사다고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래면 우리 중약 서의가 완전히 구별이 나지 않습니까? 서의는 이 무리가 어딤에 생긴 데 따라서 병 이름을 다 달아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리가 곰팡지에 있다 하게 되면 선지수이라고 하고 선낭중도 할 수도 있고 간에 있다 하게 되면 간낭주이라고 하고 폐에 있다면 폐지수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심보증에 있다면 신장 지수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제창 우리 무릎관절 거기에 또 물이 생겼다면 그러면 또 관제창 지혜라고 예 이런 이름을 가득 달아놓고 병 이름을 가득 달아놓고 이렇게 좀 마지막에 복잡해서 이 치료 방향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우탕 하게 되면 정우탕증 하게 되면 이 몸속에 모든 나쁜 물을 다 빼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지수이 다 없어지는 거죠. 뭐 특별하게 병원에 가서 물을 빼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물이란 거는 빼는 문제 아닙니다. 물을 어떻게 하나 리용해야 되죠. 리용하자면 그걸 뜨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그 미치불 위에다 물을 끓이내는 것처럼 우리 중의에서는 肺위 大肠相表里랍니다. 그래서 대장 안에는 대변이 나가지만 이 대변이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대변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물을 쬐짭니다. 짠다는 게 어떻게 짜는가. 이 대장이 따뜻해야 그 소장이 막 뜨거워가지고 소장하고 심장이 부부가입니다. 심위 小肠相表里랍니다. 그래서 심장열하고 소장열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이 막 들끓는다 할 때 그래야 되면 소장 주위를 돌아서 대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장도 같이 뜨뜻해 납니다. 그 다음에 소장 아래 그 짝에는 방광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방광도 같이 뜨뜻해 납니다. 그러면 방광이가 늘어납니다. 热胀 冷缩. 그래서 热胀 늘어나가지고 방광이 완전히 소변은 막 한 근씩 저장해 둘 때까지 소변 말하는 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차가 번을 꺼내진가 몽땅 그 쫄아듭니다. 쫄아들어가지고 소변 조금만 차도 막 이렇게 소변 말았고 그렇다면 재채기 한번 해도 소변 제절로 막 나가고 예, 이런 현상들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어떤 사람들은 곰팡이 양이 부족해 그렇다. 어떤 중의들은 그렇게 막 진단합니다. 부선한 약을 아무리 써도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기실에는 이것이가 다 정우당증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김에서 붓기거나 예, 몸이 붓기거나 그 다음에 근육 조직 거김이 물이 찬다 할 때 근육이 푸들푸들 떨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파킨슨 증상이 그 다음에 걸음을 잘 걸지 못하고 자꾸 흔들흔들한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저수의师 중초거김에 이런 무리가 나쁜 무리가 있으면서 그 무리가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출렁출렁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가 우리 템핑 강아지입니다. 템핑 우리 저울이죠. 저울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밑이가 이런 물이 없게 되면 예, 거기에 온정되면서 머리가 흔들흔들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그 자야 앉으면 자꾸 멀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저 그짝에 수의실 물하고 습 이거 빨리 빼버린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빨리 이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러면 그 물이 없게 되면 흔들대는 게 없죠. 그러면 머리가 흔들대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황제네 경에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지럼증하고 눈앞이 자꾸 캄캄해 나고 가슴이 황황해 나고 두근두근거리고 예, 기침 자꾸 하고 특히 마른 기침. 그럼 중시지른 중초에 습기가 많다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은 자꾸 땀을 세게 흘리게 됩니다. 예, 특히 우리 밥 먹을 때 뜨뜻한 탕 먹거나 예, 이렇게 되면 예, 빨리 자꾸 이런 땀을 세게 흘린다. 이게 한기하고 습기죠. 예. 그 다음에 수상위샤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절이 자꾸 이런 풍습성 관절염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리고 지로운동이라는 거는 이 근육이 자꾸 푸들푸들 떨리는 이런 증상. 그 다음 남성분들은 젤레센 페이다. 에, 그리고 또 우리 노출혈, 그 다음 노중풍, 예, 이런 현상들 다 이게 정우탄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은 각기 이런 증상에 따라서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우탄 하게 되면 이 증상들이 몽땅 해결되는 겁니다. 나쁜 물을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나쁜 물들을 빨리 이용돼서 좋은 물로 만들어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장도 안에 대장, 예? 대장 안에 그 대변 싸가지고서리 그 무리가 대변 대장 벽을 통해서 흡수돼서 직접 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목이 마릅니다. 예? 자꾸 목이 마른다, 마른 기침한다, 이게 다 그 대장 그쪽에 차가 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쁜 무리가 많고 이렇게 되면 설사를 자꾸 하게 되죠. 예, 대변 형태 안한 대변 볼 수도 있고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몽땅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근신고가 잘 됐다는 게 뭐인가? 이런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처방들이 한데 결합돼가지고 또 사람이 무슨 병을 치료할 때 다른 데가 또 잘못될까봐 특히 피가 또 모자랄까봐 또 수우탕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전면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조령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노을 보내드립니다. 인생도 석양노을처럼 아름답게 저물어 간다면 참 좋겠죠?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의 인생사, 렴수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며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부,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만남, 따뜻한 정,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행복은 인생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숙 작사, 장영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새 희망이 피어나는가요?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연별 보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어떤 말로 담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가요와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며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한테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가요입니다.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 많은 우리 연변 보내드립니다. 비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감성적이며 희망적인 가요들로 이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옌변 노래가 좋아하는 늘 청취자들에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오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육합동풍 문맥장배 계를 보도해서는 육합동풍 당대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복식 복원성과전에 초점을 맞춰 정효공주묘 벽화복식 복원과정을 통해 당나라 문명이 동쪽으로 전해지고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공생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효공주는 발해국 제3대왕 대흥무의 딸입니다. 기원 792년 정효공주는 오늘의 화룡시 령두산에 안장됐습니다. 천년 세월의 침식을 거쳤지만 다행히도 묘실 벽면에는 비교적 완整한 인물 벽화가 보존됐습니다. 벽화 인물의 신분 특징, 복식 형태와 착용 규범을 통해 우리는 천여년 전 발해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벽화의 문지기, 시위, 시종, 악사, 내시 등 1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복도, 옷, 신발 등을 연구하고 대량의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을 대조한 결과 복식의 세부에서 당나라 품격이 동쪽으로 전파되고 문명이 같은 뿌리에서 이어진 문화적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 벽화는 아주 희미합니다. 그래서 식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내외 자료를 찾고 많은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 또 전해 내려온 문물들을 결부해 연구한 끝에 이런 모습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에서 벽화 속 인물들이 보편적으로 복도를 쓰고 둥근 깃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당나라 시기 장회 대사묘, 장락 공주묘 등 중원 지역 묘장 벽화 속 인물 복식과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벽화에는 시대적 특색이 짙은 문화 융합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의위들의 복식은 당나라의 관련 제도를 계승했고 무사의 갑옷과 시위의 제보, 기물을 드는 규범 등이 모두 중원 공정 의위 체계와 일일이 대응됩니다. 또 당나라 여성이 남장을 하던 특색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중원 문명이 발해국에 전파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련상입니다. 실제로 복장을 만들어내려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입었는지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비교적 높습니다.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연구팀은 벽화 속 인물 복식의 실제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그들은 12명 인물의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12개 조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둥근 깃 겉옷, 갑옷 등 11가지 류형의 복식을 망라했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박물관 전시청에는 정효공주묘 벽화를 근거로 정밀하게 복원한 12벌의 발해 공정 복식이 가지런히 진열됐습니다. 전시품들은 발해 공정의 의위, 악사, 시종의 실제 복식을 완전하게 재현해 천년 벽화 속 인물들이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벽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차원의 벽화를 3차원

0: 군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몰입감이 아주 강합니다. 내몽골 관광객 진문흔입니다. 아래국 시기는 당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식 면에서는 참고하고 본받은 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중국 고대 복식 연구의 학술적 경계를 일층 넓히고 당나라 시기 동북변강 민족 복식 문화 연구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문명서사 차원에서는 복식 문화를 출발점으로 중화 문명이 여러 민족의 융합과 공생을 통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실증하는 바 중화 문명 다원일체 구도를 구축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문화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복원 성과를 참고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흠무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드라마는 실사 촬영 플러스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모식을 채택해 발해국 궁정 복식과 머리 장식 모습을 엄밀하게 복원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팀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초심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변강 역사가 빛과 그림자의 형식으로 널리 전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12벌의 복원 복식은 천년을 뛰어넘은 문명의 대화입니다. 이는 발해국이 결코 폐쇄된 변강 부족이 아니라 중원의 래양 문명을 전방위적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인정하며 상시적으로 계승한 지방 정권이었음을 생동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 95년 전 세상을 놀래온 9.18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중화민족은 분연히 일어나 반항함에서 14년간 피어린 항쟁을 벌여 피와 살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18일 우리족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역사를 돌이켜보고 선녀를 추모하며 경종을 길이 울렸습니다. 9월 18일 오전 9시 18분 방공경보가 우리족 8개 현시 도시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가흔 기사입니다. 여기는 연길시 시대광장입니다. 방금 방공경보가 울렸고 도로에 차들은 멈춰섰으며 행인들도 잇따라 걸음을 멈추고 숙연히 서 있습니다. 95년 전 9월 18일 총성이 울리면서 중화민족은 깊은 재난에 빠졌습니다. 오늘 경보가 울리자 도시 전체가 마치 일시정지 단추를 누른 듯 멈춰섰습니다. 이 지목은 한 도시가 역사에 내놓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았고 감히 잊을 수도 없습니다. 연결 주민 리녀사입니다. 역사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옥스럽고 고난에 찬 과거는 우리에게 뒤떨어지면 얻어맞고 나약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생사를 돌보지 않고 피어린 전투를 벌이며 피와 살로 나라를 지키는 장성을 쌓았기에 산하가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 가국을 굳건히 지키고 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변 박물관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 박물관 내 곳곳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고 홍색 분위기가 짙습니다. 피어린 전투 공동항쟁 전시청에서는 오가는 당원 간부들과 어린이, 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연변의 홍색 주제 교양 기지인 이 전시청에는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피어린 전투와 항쟁을 벌였던 준엄한 역사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 펼쳐지는 몰입식 홍색 실경 수업은 연변의 아들, 딸들이 역사를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을 깨닫고 분발 정진하는 홍색의 힘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경강 관광객 아공문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이어서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참관하러 왔습니다. 방금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당시 우리의 항전이 얼마나 어렵고 간고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야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작년입니다. 우리는 박물관 내 전자 선전 스크린을 모두 홍색 주제표로 교체해 장중하고 숙연한 기념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광범한 관객들에게 동북항전 역사와 변강의 홍색 기억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대중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광장에서는 전쟁의 역사 명기, 함께 나라의 장성 구축을 주제로 한 전민 국방교양일 활동이 펼쳐져 역사 기념과 국방교양을 결부해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국방동원办公室 지휘통신과 과장 박인무입니다. 국방동원과 인민방공 지식이 천문 만호에 들어가도록 하고 광범한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함께 도시 안전 방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창사회구역 사업일꾼 리나입니다. 국방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구역 사업에 입각해 인민방공과 국방 지식을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왕청년 동장영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조직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에서 주제 견학 실천 활동을 펼쳐 혁명선열을 추모하고 애국정감을 두텁게 했습니다. 왕청년 동장영 홍군소학교 학생 장신입니다. 신시대 소년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계승하며 소년의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겠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주제 당건설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활동에서는 군대 역사 전문가를 초청해 동북항일연군 역사 전문 수업을 받고 애국주의 교양을 심화했습니다. 길림 오동 야곱집단유한회사에서는 전국 각지 판매상 300여 명을 조직해 도나시 북산 열사릉원에서 혁명선열 추모 성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를 함께 부르고 묵도했으며 혁명 열사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습니다. 청도 동방야곱 연쇄유한회사 리사장 왕우원입니다. 이런 날에는 모두가 열사 기념관을 찾아 선열들을 추모하고 경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9.18 사변으로 산하가 재난에 빠졌을 때 무수한 중화 아들, 딸들이 분연히 일떠나 피와 살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장성을 쌓았습니다. 도나 사하연 진에서는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일의 투신에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비장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기리며 홍색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본부로에서는 충혼의배 구국충정계를 보도를 내와 대가군이 비열인 항쟁을 벌인 영웅적인 이야기를 돌이켜보고 홍색 혈맥이 대대로 이어지는 시대의 메아리를 들어보겠습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을 맞아 오늘 첫편 도나 대시 가문 4대가 항전에 나서 비열인 항쟁 보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9.18 사변으로 동북 전역에 함락되고 변강대지는 침략군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당시 도나 사하연진의 유지 대만령은 가정 형편이 넉넉했는데 일본군의 위협과 회유에 직면해 나라가 망하면 집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만령은 사람들 앞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가산을 모두 내놓았으며 가족과 이웃 300여 명을 모아 민간 항일 무장 대가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전에 뛰어들어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세우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중림을 떠맸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사하연진 하동촌 남대자조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옥수수 밭이 바로 대시 가문 저택의 예터입니다. 80여 년 전 항일대우 대가군은 바로 이곳에서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토지 문서와 차용증을 불태워 항일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일이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말로 큰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족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상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주민들로 구성된 이 대원은 항일 구국군을 따라 길림과 흑룡강 일대에서 전전하며 경박호, 려난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35년 대가군은 정식으로 동북항일연군 제5군에 변입돼 당해의 령도 아래 동만 항일 진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돌격하고 형제가 어깨 겪고 싸우며 항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대시 가문 저택을 불태우고 대시성을 가진 주민들을 미친 듯이 토벌했습니다. 1937년 대만령은 항일연군을 위해 식량과 물자를 마련하다 불행히 체포돼 가슴 혹행을 받은 끝에 영영히 희생됐습니다. 10여 년의 피어링 항쟁에서 대시 가문 4대 가운데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온 가문의 뜨거운 피로 조국 산하를 지켰습니다. 대세충입니다. 대시 가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큰 가문에서 마지막에는 몇 명의 고아와 과부만 남았습니다. 아주 비상하고 눈물겨운 역사입니다. 산하는 충렬을 잊지 않았습니다. 2022년 대시 가문의 선열 7명이 혁명 멸사로 추인됐고 그 영명은 도나 멸사 릉원에 새겨졌습니다. 2025년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은 북경에 초청돼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황TV, 인민일보, 광명일보 등에서는 잇따라 대시 가문의 사적을 보도했습니다. 길림성 동북항일연군 연구회 부회장 장은부입니다. 대만령 로 선생의 항일투쟁 사적에는 애국주의라는 사상적 핵심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적을 끊임없이 풍부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면에서도 계속 풍부해야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시 가문이 가산을 내놓고 몸을 바쳐 나라에 보답한 장건은 연변 인민이 용감히 적과 싸운 생동한 축소판인 동시에 중화민족이 구람없이 나라를 지킨 진실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시 가문의 충렬사적은 우리에게 국지를 잊지 말고 선열들을 명기하며 굴하지 않은 민족 정신을 계승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근일에 사평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에서 우리 주 대표단은 도합 10매 메달을 따냈습니다. 폐막식에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수상한 각 대표단과 두드러진 기여를 한 단위를 표창하고 이번 대회 각종 수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금메달 2매, 은메달 3매, 동메달 5매와 우수상 1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미용 종목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휩쓸었고 공업설계 기술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CAD 기계설계 종목과 3차원 인쇄 종목에서 은메달을, 평면설계 기술 종목, 전매체 운영 종목, 무인기 조종 식물 보호 종목, 디지털 제어 선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호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 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우리가 직업기능대회에 참가한 주요 목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직업기능 양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재를 양성해 우리 주 고품질 발전에 기능인재 비축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폐막식에서는 대회기 인계 인수식도 진행됐습니다. 2028년에 열리게 되는 길림성 제4회 직업기능대회는 우리 주에서 개최됩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주 분열연합회에서는 전국 분열연합회 여성자원봉사 시범강습반 개최를 계기로 연변 여성 우수상품 장터를 개설하고 외지에서 온 회의 참가자 근 200명을 대상으로 특색 제품을 집중 전시 판매했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전주 21개 여성 우수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시 제품은 농특산물, 민속식품,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문화창의 제품 등 여러 종류를 아울렀습니다. 주기상대에 따르면 향후 7일간 우리 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두려시 적겠습니다. 23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는데 24일 아침 최저기온이 섭씨 2도 내지 6도겠으며 해발이 높은 일부 산간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인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인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인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건강베개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건강베개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구학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네, 이번 이중 명절 이벤트는 1년에 단 한 번뿐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소진 씨 마감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주말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기분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 맞이 우리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우리 이번 활동은 1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우리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우리 이번 활동의 특점이 하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을 많이 드리고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가을 계절을 잘 넘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두개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리 약을 계속해서 사시는 분들 이번 우대 활동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를 잘 보지 못해가지고 동충하초를 한번 써보시려는 분들에게 되면 이번 우대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분은 약품 중이 연한 황금으로 불리고 있고 장약 중이 극품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세일 때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에, 특히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권위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재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암병이랑 잘 되지 않은 분들, 우리 동충하초 그에서 해결을 받는 것이 발효는 생명력이 강한 동충하초의 작용 때문에 우리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처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모두가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동충하초 발효기분은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면서, 특히 우리 배가지런 증상 가운데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 증상이 동충하초 발효기분에서는 제일 먼저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기분은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게 되는데, 특히 우리 간, 간이란 거는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제일 강한 장기인데, 이 장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치료의 난제를 갖다주는 이런 장기인데, 우리 간도 역시 동충하초 발효기분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이란 건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장군으로 불리고 있고, 인체가 외래의 침습이 이런 상해를 받지 않게 보호하는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간 공능이 실조가게 되면 쉽게 기타 장기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2: 네, 좀 물어봐도 그런다.
1: 예.
2: 저 동충하초 어제 쌌는데.
1: 예.
2: 어제 쌌는데 내 어제 먹은 지 오란다, 동충하초. 그런 게, 예. 마른 기침도 온데간데 없고,
1: 예.
2: 비염도 떨어지고, 그리고 감기를 지내서도 뺀디라 하고 못 살았네요. 저는 이거 한 3년 먹었습니다.
1: 아, 예.
2: 예, 그거 아예 먹고 원래 동참에 견디지 못하지.
1: 예.
2: 그래, 예. 어제 9곽을 쌌습니다.
1: 아, 예. 잘했습니다.
2: 예, 그런 게, 예. 담배 분은 어떻게 먹습니까?
1: 아, 담배.

0: 발판 드립니까?
1: 예.
0: 그냥에 그 숟가락으로 따사한 물에다 풀어 먹으면 됩니다.
1: 아이, 근데 똥춘 하참 먹고 먹어도 되는가? 그래, 그랬다.
0: 아, 이래 없습니다. 그건 시간이 그 사이에 그, 뭡니까, 그, 되는 대로 답사, 마셔도 되는데, 물론 좋긴 해. 그 동충하초 바르기 물을 먼저 복용하십시오.
1: 예, 그리고 예. 좀 시간은 두고?
0: 예, 예, 조금 시간 둬도 되고,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예, 예.
1: 아, 그 다음에 또, 조그만 병살이 또 한 내 왔으면 두 개. 그건 무슨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0: 계약을 말하지 않게 되면 저도 모르는데 다시 283-0666번에다 물어보십시오.
1: 그래면 되겠습니다.
0: 예, 예, 그러면 됩니다. 예.
1: 이 동춘하초 좋긴 좋습니다. 감기도 아이하지. 네, 그래 떨구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0: 아, 잘했습니다. 선택 잘했어요.
1: 네, 예. 그래 어제 맥이 없어서 꼼짝 못하겠습니다. 조금 움직이면
0: 지금 맥이 없단 말입니까?
1: 예?
0: 지금 맥이 없단 말입니까?
1: 조금 뭐 하자면 맥이 없어서.
0: 내시가 어떻게 됩니까?
1: 75입니다.
0: 아, 예.
2: 네, 아까 약품 혹시 봄에 Q10이 아니십니까?
1: 예. 네. 어떤 맥이 없을 때 됐겠지 뭐, 예?
0: 예. 그러니까, 예.
2: 아까 그 약품.
0: 그날도 됐고, 예. 약을 지금 그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맥이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 내가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위가에 위가 음식을 예. 받아들인다면 비장이 좋아서 예. 그 영양을 각 조직에다 보내주게 되면 기라는 게 산생합니다. 맥이 없는 분들.
1: 소화는 예. 잘 됩니다. 예. 네. 아,
0: 그러면 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잡수십시오.
1: 많이 못 먹지 뭐. 예.
0: 그러니까 지금 땀
1: 약합니다. 원래 약합니다.
0: 예, 단발펀 가져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단발펀 예. 같이 복용하게 되면 이제 맥이 납니다. 예.
1: 맥이 나올까?
0: 예, 예.
1: 그 동춘하초 먹고 한 더 시간 있다 먹어도 되지?
0: 아니,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예, 인차 복용해도 괜찮은데, 뭐, 손님 생각에, 이게 또 흡수된 다음에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뭐, 반 시간이나 한 시간 후에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1: 됩니까?
0: 아, 예, 예,
1: 예. 예, 그래, 내 지금 방송하느라, 어제 싼 게, 예. 예. 돈도 500원 감수하고, 뭐, 많이 왔습니다.
0: 맞죠, 예.
1: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수고하십니다.
2: 네. 네. 네, 아까 이 환자분, 아까 두통 약품이 있다지 않습니까? 아마도 코인자임 Q10 돼 보이는데요. 네, 심장 건강에 도움을
0: 그치,
2: 주는.
0: 그러니까 네. 지금 3,000원에치 더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어떤 게 더 좋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 네.
0: 그냥 그 잘 모르실 분들 약 이름을 말하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이 83-0666번에다 다시 물어보면 복용하는 방법 이런 걸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3: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예.
0: 예.
3: 우리도 예, 이 동충하초 쓴 가족입니다.
0: 아, 예.
3: 제 오랫동안 얻어 쓰었습니다. 1년도 넘습니다. 2년 되겠습니다.
0: 그렇겠죠, 예.
3: 그러니까 계속 쓴단 말입니다.
0: 맞지요, 예.
3: 이전에는 예, 탄약은 정말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리 효과가 그리 뚜렷하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예.
0: 예.
3: 그래서 예, 이게 우선은 우리도 나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 강의 글이 별로 좋은 것 같은데 일어나 써보자. 그래서 시작에 썼는데 아이나 다를까요.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0: 선택 잘했습니다. 예.
3: 예, 선택 잘. 그래 어찌나 가니까 그리고 저쪽 위가 소화 안 돼서
0: 예.
3: 위뜰로 고생. 우리 아버지는 지네 부대 갔다 오고 부대로부터 위뜬 게 지는 이날이 때까지 위뜰 됐습니다. 그냥 정말 첨약을 놓고 계속 떨고서도 어째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고소하던 게 아, 이거 먹은 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예, 뭐 암기나 잡사도 다 소화도 하시고 맥이 나고 예, 나가 그러도 힘이 나합니다.
0: 그렇지요. 예.
3: 그러니까 위가 좋을까 예, 모든 게 정말 정상으로 되고 좋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3: 그리고 예, 이 신자에 또 예, 녹음하게도 또 주작거지 하였습니다. 주작거지 하였는데도 그 위가 좋아질까 예, 지금 바깥 출입하고 바깥에 나가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0: 맞지요.
3: 음악에 아프지도 않고. 그래 정말 주저세계에 곳곳에서 병원을 계속 줄다름치고 달아다니는데 지금 병원도 아니랍니다.
0: 맞습니다. 예.
3: 한 가지 약가지고서 잔질고서 그래 지나간 게 지금 아주 좋습니다.
0: 맞지요.
3: 그래 이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어제는 나이 우리 많습니다. 대다이 아발 92래고
0: 예.
3: 노치도 80이 대단히 너무 루이지 견데도 이렇게 허가보고 맥이나까 나가 걸어다니지 아무 일도 없이 되니까
0: 약을 잘 선택했죠. 약을 잘 선택했습니다. 예,
3: 아무 일도 없으니까 예.
0: 맞죠.
3: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걔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약을 쓰자.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4: 예, 전화 왔습니까? 예.
0: 맞습니다.
4: 저도 이 그런 동통화 전문한 사람인데 이 먹기 전에는 정말 나빴습니다. 뭐 국제포도 행사도 있고 간 담낭 다 하나 빨아서 해. 먹을 것도 남들 못 먹고 그래서 담낭이 나빠니까 그래서 먹는 게 영 가요. 골라 먹었습니다. 먹어도 영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게 이 동충하수를 선택해서 먹은 바람에 그 녹공식 부서 있어서 그냥 어림 지나서 닦아할 때도 바로 못했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정말 이 좋은 약입니다.
0: 이게. 맞지요. 예.
4: 예. 이 삼복지간에도 난 작년에는 그래서 나도 못 땡겼는데 맥없어 그런데 잘 넘어갔지. 선생님 말씀 맞다나 그 두 봉지씩 먹었습니다. 그 과는 잘 냉기죠.
0: 아,
4: 그랬더만
0: 예.
4: 예, 어림지도 해결되고 먹는데도 예, 잘 먹을까. 뭐나 가리지 않아도 된다면 나 담낭 간 담낭 다 도와줄까. 예.
0: 맞지요.
4: 그러니까 예, 힘이 난다면 먹고 소화 잘하고 밤 잘 자고 잘 먹고 짰어. 예.
0: 맞지요. 예.
4: 예.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만 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돈을 해서 맛이 못 샀습니다. 많이. 그 아무래도 이번에 그 추수 활동에 정말 좋을 때가 이 활동.
0: 맞습니다. 예.
4: 예. 1년 후에 또 1년 기다려야 되겠을까.
0: 예.
4: 좀 많이 싸다오셔. 그래, 전화를 안 둔다. 와, 좋습니다, 이야기, 정말.
0: 그렇지요, 예.
4: 하루에 딱 한 번 먹지, 얼마 좋습니까, 이게.
0: 맞습니다.
4: 또 근심 없이 살까, 예. 어쨌든 이 약을 넣어도 아무래도 생존해야 될 것 같아 합니다, 사람들이. 약이란 약은 자기 약 먹어도, 저기나 효과 못 보고 그냥 포기라든지. 아, 나의 이런 약을 선택해서 먹을까, 예. 정말 좋습니다. 이 약을 정말, 예. 먹어본 사람 알 것 같습니다. 정말
0: 먹어본 사람. 예, 그렇습니다. 예.
4: 금신약이 그렇게 좋겠는가 했더만, 예. 정말 이 먹어볼까, 정말 하나 없어진 게, 정말 몸의 증상들에 대한 나쁜 증상들 다 하나하나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모든 데 가도 담배 연기만 맡아도 그래서 콜라콜라하고, 난 그랬는데, 올해는 감기도 하고, 다 이겨낼 만하다고 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0: 맞지요, 예.
4: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야, 그런, 이런 좋은 활동이 아무리 더 없어도 좀, 앞단계에서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전화하는 겁니다.
0: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0: 맞습니다.
5: 예, 나도 벌써 하처 먹고 있는데, 올해 정말 벌써 하처 먹은 다음에 얼려로 영채나 잘 지냈습니다.
0: 그랬겠죠, 예.
5: 벌써 하처 먹기 전은 이 여름에는 맥이 없지, 얼음지 나지, 밥 제대로 못 먹을까요? 힘 나지 못해, 걷기도 바쁘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름 돌아오면 어찌겠는가 했는데 올여름에는 그런 곳을 하나 타였습니다. 얼마나 힘나고 좋는지.
0: 맞지요.
5: 예, 밥맛이 된 게 밥 잘 먹을까요? 무슨 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이.
0: 그렇죠. 예.
5: 잠 잘 자지. 이런 약이 세상에 정말. 아이,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어른 할날 약 먹을 근심도 없지. 그저 한 번씩만 먹으면 골고루 다 일어서졌으니까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0: 맞습니다. 예.
5: 그리고 그다음 소변 찾아서 소변도 좀 그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0: 맞지요.
5: 잠 잘 자지. 그저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합니다.
0: 맞습니다.
5: 잠 못 자면 훌리 두고 운항기를 통해 아침에 자고 일어나.

0: 이제 좀 신하고에 어 그래 얘 감기도 여름에 거저에 누르냐 가지고 거저 얼음지 나는지 감기인지 일어나기도 쓰고 이랬는데 감기도 지금 아예 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야 내게 잘했습니다. 야 이 도수 하차 먹은 다음에 얼여름에 내 정말 좀 신하게 여름이라는 거 정말 잘 보내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1: 아 예.
0: 예, 선생님, 좋은 약 아셔내셔서 고맙습니다.
1: 선택 잘했지요.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대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도 동창으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예, 오전 쓴 지 한 반년 됩니다, 선생님.
1: 아, 예.
3: 예, 오래 썼으면 안세 조금 썼는데 나는 증상이 어떻게 있었는가, 예. 부유술적 왔댔습니다. 부유술적 하고 백내자하고 보지 못하고 예, 관절이 있고 예, 어째서나 이 위도 나쁘고 무슨 신장도 나쁘고 다 나빴습니다. 오감병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있으니 거더니 배에 자꾸 오옵니다. 선생님.
1: 맞죠.
3: 그래서 선생님이 방송으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내 이해하고 선택했는데 예, 시장 신당도 그렇게 후두다닥 이렇고 예, 부여온 것도 반신이 못 쓰던 게 이것도 많이 났고 예, 어느 장에도 이 말도 합니다. 어저는
1: 선택 잘했죠. 선택 잘하니까 예,
3: 신당도 예. 이거 수술을 하자 했는데 이것도 괜치 났습니다. 선생님.
1: 아, 예.
3: 예, 예. 그리고 관절도 막 이거 났고 어째서나 매개 방면의 이야기 이게 좀 내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이야기가 예. 효과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3: 선생님. 예. 예,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모든 방면 효과 다 좋고 이렇게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니까 신심이 있어서 이번 활동에 내 추석 국경절 활동에 참가하자 그립니다. 선생님.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수고를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간이라는 거는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다면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독을 못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간이라는 건 오장육부 가운데서 제일 강한 장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독 못 해주게 되고 우리 치료의 난지를 갖다 주는 이 장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다른 장기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혈이 허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혈연증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시력감퇴라든가 기억력 하강이라든가 예, 그 우리 이런 건 모두가 예, 우리 간이란 거는 피를 저장하는 창고와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다 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는 혈눈증도 나타날 수가 있고 기억력 이런 하강도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우리 간이란 것이 우리 눈을 주도하게 되는데 근데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눈도 함께 우리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신 분들 예, 지금 눈에 문제가 있던 분들 우리 해결을 받고 있다는 것은 간공룡이 제대로 치료가 되었다는 것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예.
4: 예, 저는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3: 예.
4: 예, 먹으면서부터 지금 모든 면에서 정말 놀라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3: 그렇죠.
4: 예, 예 이전에는 이 관절이 되게 아프고 수면장애도 많았고, 예, 신장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완전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좋아지는 게.
3: 그렇죠.
4: 예, 위도 소화해야 되던 게 지금 위도 소화도 잘 되고, 예, 모든 면에서 지금 놀라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3: 맞습니다.
4: 예. 예. 동순하초 발효균분은 4,500m의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러는지 정말 약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3: 맞습니다.
4: 예. 그러길래 저는 때문에 저는 계속 동순하초 발효균분을 계속 먹겠습니다.
3: 예.
4: 이번에 활동이 좋으니까 또 사서 먹겠습니다.
3: 그렇게 하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3: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제가 그냥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 약이라는 거는 내가 먹어서 내 병이 나아지게 되면 우리 가격을 떠나서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선택하신 분들 모두가 우리 여러 가지 약에서 잘 되지 않다가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선택한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그 전화에 참여하셨지만 92세 되는 분 제가 그냥 얘기 들었는데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가 없어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가 계셔도 모두가 우리의 그 마음이 좋고 기분이 나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 가지에서 잘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좀 중한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보시라고 권장하는데, 지금 우리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긴 분들, 우리 소화계통이란 것이 단지 비장위뿐만 아니라 간, 담낭, 소장, 대장, 이 여기에서 나타난 증상들이 모두가 위에 와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위병이라 하게 되면 위약을 복용하면 되는데, 근데 간, 담낭, 소장, 대장이 문제라게 되면 위약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그 소화계통의 장기에 나타나는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 너무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밥을 잘 먹고 우리 비장이 좋다게 되면 맥이 없던 분들,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던 분들 맥이 나게 된다게 되면 활동하기도 좋고, 예,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이런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 하지 못했던 이런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고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 우리 조금이라도 싸서 복용해 보시고 확실히 나한테 맞아서 내 병이 좋아지게 되면 좋은 약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에 참여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간이라는 거는 하나는 골과병도 치료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앉아 때려날 때 어그어그 소리가 나거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 곤란하거나 관절이 시클거나 하는 것도 역시 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과병에서는 신장, 간, 비장을 치료하는 이런 공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골과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약제 잘 되지 않았던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에서는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1: 네, 어쩌면 우리는 늘 미완성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끝맺지 못한 말, 전하지 못한 감정, 이룬 줄 알았지만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길. 하지만 그 모든 미완이 모여서 결국 우리만의 완성을 만들어갑니다. 빈틈이 있다면 그것대로 괜찮은데요. 어설퍼도 흔들려도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멋진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지금은 이미 완성을 향해 걷고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화학물질로 알려진 황산입니다. 황산은 미국에서만 연간 4천만 톤이 넘는 규모로 생산되는 것으로 소개될 만큼 산업적으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위험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물질처럼 느껴지지만 역설적으로 황산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화학물질입니다.

특히 농업이 필요한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석유 정제와 금속 처리, 각종 화학제품 제조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황산 자체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수많은 제품과 산업의 생산 과정 뒤에서 보이지 않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황산의 생산량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단순히 하나의 화학물질이 많이 팔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 비료 산업과 제조업, 에너지 산업 등 수많은 분야가 거대한 연결망처럼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황산이 관여하는 영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황산의 기록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라는 숫자를 넘어 현대 문명이 얼마나 거대한 화학 공정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볼 기록은 첫 번째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바로 화학적으로 가장 내성이 강한 물질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흔히는 PTFE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1938년 미국의 화학자 로이 플런켓이 새로운 냉매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기체가 사라지고 용기 안에 하얀색의 미끄러운 고체가 남아있었는데 분석해보니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고분자 물질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물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잘 반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처럼 반응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PTF는 탄소와 불소 원자 사이에 매우 안정적인 결합 때문에 다른 화학물질이 쉽게 공격하기 어렵고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동시에 마찰도 매우 낮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 코팅에도 이 계열의 소재가 사용됩니다. 물론 이 물질의 의미는 주방용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강한 화학 물질을 다루는 설비나 마찰을 줄여야 하는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소재가 필요합니다.

어떤 물질을 담아두는 용기라면 내용물과 쉽게 반응해서는 안 되고 움직이는 부품이라면 마찰 때문에 빠르게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PTF의 뛰어난 안전성과 낮은 마찰 특성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PTF의 발견 과정은 과학의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가장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실험 결과를 연구자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과학에서는 실험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됐을 때 그 결과를 실패로만 여기지 않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를 질문하는 태도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합니다. PTF는 바로 그런 과학적 호기심과 관찰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화학에서는 무엇인가를 빠르게 반응시키는 능력만큼이나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기록은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장 큰 무기 결정의 단위 격자 기록인데요. 주인공은 핵사고 날 피라이트라는 결정 구조로 단위 격자의 한 방향 길이가 157.7나노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나노미터라는 단위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섭니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각으로 그 크기를 상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단위 격자란 무엇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커다란 벽을 이루는 벽돌 하나와 비슷합니다. 벽 전체를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 결정을 반복적으로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단위 격자입니다.

우리가 소금 결정을 보고 단순한 고체 덩어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원자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이 물질의 여러 특성을 결정합니다. 소금으로 잘 알려진 염화 나트륨의 단위 격자 길이가 약 0.563 나노메터라는 점을 생각하면 157.7 나노메터라는 기록이 얼마나 큰 구조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크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크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와 분자의 세계에서 비교했을 때 매우 큰 반복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결정화학에서 이러한 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크기를 측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알아야 그 물질이 왜 특정한 전기적, 자기적, 열적 특성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질은 단순히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느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성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화학과 재료과학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 수준의 구조를 연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나 자동차 부품, 각종 특수 소재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미세한 구조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화학에 관한 수많은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않습니다. 아직 덜 채워진 그 자리는 가능성이 되고 부족함은 다시 시작할 힘이 되어줍니다. 완벽한 하루가 아니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충분히 잘해내고 있습니다. 미완성인 지금이야말로 가장 솔직하고 생생한 우리의 이야기죠. 완성이란 결국 멈추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모태동은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모태동의 말이 끝나자 그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는 느릿느릿 대꾸하였다. 북송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나는 동의했습니다. 송분을 쳐야 할 필요가 있으니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필요하다고 해서 서둘러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요. 송분은 성벽이 굉장히 튼튼한 데다가 적군도 많다고 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송분을 손에 넣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동은 장국도의 수수께끼 같은 말 속에 숨은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송분 공격은 자신이 있습니다. 전투력이 높은 사방면군에다 일방면군까지 힘을 모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벽이 튼튼하다면 적을 끌어내서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 장국도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나는 금방 한 가지 문제만 제기했습니다. 바깥 형편만 말했지요. 사실 우리 내부도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일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 듣기 거북한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요. 사방면군은 산적이라느니 군벌주의라느니 하는가 하면은 아계환 소베트 구역에서 철수하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전섬 소베트 구역을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말이 참 많거든요. 더 한심한 것은 이 장암흑애를 로련한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다들 우라가 치비로 있는데 어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장국도는 모태동을 힐끔 보고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었다. 국도 동지, 그런 말에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더러 조조라느니 주왕은 곡도각시 한원제라느니 하면서 내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저 못 들은 척하는 게 좋지요. 그런 일에 일일이 마음을 쓰다가는 큰일을 그리시게 되지요. 의관을 붙이는 사람은 어디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큰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국도는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문에 레닌이 연방을 논함이라는 글을 써서 마치 우리가 서부 연방정부를 세운 것도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동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이런 정치 문제는 여유로울 때 천천히 토론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곳을 찾아 배불리 먹은 다음 며칠을 두고 논쟁을 해도 되겠죠. 장국도가 이런저런 문제를 둘러댔지만은 모태동은 슬기롭게 헤쳐나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장국도는 입을 꼭 다물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이를 악물고 말을 꺼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방면군 동지들은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조직 문제가 합류 후에 새로운 형세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뭘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방면군 전체 동지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사방면군은 10만 명이나 되지만은 조직에 자기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서향전 동지가 왜 부총지휘가 될 수가 없겠습니까? 진청호 같은 동지가 왜 총총시변이 될 수가 없지요? 또 우리 사방면군 동지들은 왜 중앙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야 본심을 드러놓는군. 모태동은 장국도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장국도를 혁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로 여기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었다.
말문이 열리자 거침없이 바라는 것을 늘어놓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가가 아니라 당과 흥정하는 장사치 같았다.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자 장국도는 속이 후련하였다. 그는 물을 한 컵 들이키며 웃었다. 송보를 치른 일은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송보는 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에 옹이 없다면 얼마든지 될 일이죠. 전화 한통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을 오다니. 모태똥은 낯빛이 어두워지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 당신이 한 얘기는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주도록 하지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였다. 장국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음을 달고 모태똥과 류영을 문 밖까지 바래주었다. 모태똥은 중로화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다. 줄래, 왕가상, 장문천, 주덕, 박고가 찾아와 화덕둘레에 앉더니 물었다.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태똥이 장국도를 만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나서 말하였다. 장국도는 내내 조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진창호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장국도 동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해달랍니다. 단독 결정권도 있어야 한다더군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값이 점점 올라가는 걸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을 했는데도 조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남이 군벌이라고 할까봐 겁을 내지만 실은 그 자가 바로 군벌이란 말입니다. 장문천이 목소리를 높이었다. 왕가상도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야 사방명구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기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입니다. 왕가상은 청계를 올라오느라고 힘들었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군대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거리는 사람이 많다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어찌 무상계급이 정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모동지,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영감이면 안 됩니다. 모태똥은 사람들이 넌없이 흥분하자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태똥은 손가락을 꼽으면서 말하였다. 지금 양보를 안 하면은 송분을 칠 수 없고 송분을 치지 않으면은 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북상하지 않으면은 천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겠지요.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들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주울레가 고개를 숙이고 긴 수염을 매만지다가 갑자기 고개를 건뜻 들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종종치위원 자리를 장국도에게

안 됩니다. 군사 권력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장문철이 기세 높게 말하였다. 내가 종석의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장국도한테 종석이를 맡기면 되겠지요. 그러더니 장문철은 고개를 한쪽으로 젖히었다. 나르는 모자 체형 아래로 화가 잔뜩 난 눈빛이 매섭게 번쩍이었다.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지었다. 모태통이 담뱃대를 꺼내들고 왕가상한테서 얻은 입담배를 담아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담배를 다 태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는 총정치위원 자리를 내놓는 게 좋겠습니다. 총석이는 당이 벌이는 모든 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장국도가 이용을 하여 생각지 못한 일을 벌이면 영향이 더 클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태동 동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주덕이 고개를 들며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튿날 군사위원회에서는 주덕을 홍군 총사령으로 장국도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틀 뒤 또 서양제를 전선 총지휘로 젠창호를 정치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엽검령을 참모장으로 리특을 부참모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중로화에서 중앙청치국 회의를 열었다. 장국도가 사방명군 상황을 보고하자 서향절이 빠진 것을 보충을 하였다. 뒤이어 토론을 하였다. 한동안 골치를 앓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된 것 같아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다. 졸래는 송번을 공격하기 위해 또다시 작전 추원을 짜기 시작하였다. 영웅은 강한 적을 이길 수는 있어도 굶주림은 이기지 못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피가 흘렀지만은 권력욕에 얻어온 사람은 대수로 보지 않는다. 홍군은 흑수에서 북으로 300여리쯤 걸어 눈 쌓인 타고산을 넘었다. 모을가이는 확 트인 골짜기였다. 부울룩하게 솟은 언덕 여기저기에 자그마한 마을이 흩어져 있었다. 마을 몇 개라야 수십 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아래로 그다지 넓지 않은 모을가이하가 흘렀다. 모을가이에 있는 장종마을에는 흙수에 보루식 돌집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래층을 집짐승우로 쓰는 나무층집이 많았다. 소화산 제자리를 잡은 후하론 라마 교사원은 호종남 군대가 도망을 가면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높다란 붉은 벽만 남아있었다. 산골짜기는 심노랗게 여물어가는 부리밭이 보기 좋게 널려있었지만 서장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고 없으니 그림의 떡이었다. 사방은 거무충충한 원시림으로 배고기 둘러싸여 있었다. 게다가 큰 부대가 머물기는 마을이 너무나 작았다. 전사들은 대부분 야영을 하였다. 마을 둘레나 반머리, 나무 아래는 어디나 천막이 빼곡하였다. 모을가이는 해발 3,000m가 넘는 곳이라 8월인데도 바람이 차가웠다. 전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벌벌 떨었고 여전히 맹물에 삶은 나무를 먹으며 버티었다. 좀 나은 것이라야 풀에다 곡식을 좀 섞어서 쓴 죽이었다. 바싹 여윈 사람들이 이제는 부종으로 누런 밀랍처럼 부석부석하게 부었다. 환자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었고 불만은 갈수록 커만 갔다.

기물에도 갈수록 초조해지었다. 왜 아직도 성분을 차지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지, 왜 이 지랄 같은 고장에 눌려앉아 떠나지 않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리앵도는 아직도 키무레네를 돕고 있었다. 이 영은 사람이 많이 주로 연으로 되었다. 키무레와 리앵도가 한창 천막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철추가 달려와서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장 동지, 우리 배 환자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가더니 약이 떨어진 데다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제 저녁에 나물 두 사발을 갖고 가는데 조금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 밥입니까? 멀쩡한 사람도 먹기 싫은데 환자가 먹는 건 더 힘들지요. 아침 일어나지 않아서 만져보니 숨이 없었습니다. 두철추의 얼굴에는 금방 닦은 듯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가무잡잡하고 건장하던 사람이 지금은 여의어 말이 아니었다. 외서는 뭘 어쩌려는 것인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기물에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이렇게 날마다 몇 사람씩 굶어 죽다가는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죽고 말겠습니다. 다들 싸우다 죽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불평을 늘어놓자 리앵도가 말허리를 잘랐다. 아, 됐어요. 그만들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불평을 부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양식을 마련할지 궁리나 해봅시다. 기물에도 아랫사람 앞에서 너무 멋대로 말한 것 같아서 머쓱해 하였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몰가의 하나를 지나 동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서쪽에는 양식을 구하러 온 전사들이 너무 많던데. 기물에는 야무진 사람으로 한 개 패를 선발한 뒤에 나머지를 모두 집에 남겨두기로 하였다. 그는 두 철추더러 양식을 살 수 있게 은전을 넉넉하게 챙기라고 당부하였다. 기무레와 리앵도는 30명 남짓한 전사들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면리 못 가서 기무레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 머리도 어지러워 났다. 요 며칠 밖에서 잤더니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도저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아랫사람들 앞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몽땅 이행도한테 떠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었다. 일행은 10리쯤 걸어 한나루터에 이르렀다. 강물이 얕아서 걸어 건너도 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각반을 풀고 있는데 건너편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리었다. 기모레가 어서 가까운 숲으로 달래가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 늦었다. 전사 한 명이 총에 맞았다. 서둘러 숲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피를 많이 흘려 벌써 숨을 거둔 뒤였다.

0: 장편 소설 대장정
1: 8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 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사철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 분 한 분씩 또 배우는 네. 시간도 가져왔는데요.
1: 네. 네.
3: 좋습니다.
0: 자, 배우면 배울수록 이 사철가.
1: 그 매력이.
0: 그렇죠. 예. 그지 없, 그지 없죠. 그지
1: 예.
0: 없죠.
1: 참. 예. 그 단간 네. 사철가를 전번 시간에 이미 한번 저희가 또 한번 짚어갔었죠. 그래서 네. 집에 돌아가셔서 저는 반드시 또 이렇게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하시는 도중에 네.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예, 있는 대로 다 예,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좀 많은 거를 좀 해결하고자 네. 지금은 안 되더라도 집에 가서 복습하실 적에 네. 그것이 또 좋은 어떤 소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꼭 제대로 큰 소리로 항상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생각으로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예. 생각으로 연습을 엄청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네. 제자 중에도. 네. 그런데 직접 생각으로 하는 연습을 이제 몸이 악기니까 악기로 딱 꺼내보면 네. 전혀 생각으로 하는 연습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크게 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들리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담담하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산 저 산 꽃 제비니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이 산 저 산
4: 을 꽃이 피니
1: 늘 합궁적 분명코 보이로구나.
0: 얼씨구 다
4: 넘은 찾아왔던 많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1: 한심이구나. 그렇죠.
4: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망초 그러죠 승화시키나 시골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하나 둘 가을이 돌아오면

0: 바람이
1: 아이씨고

0: 그러죠. 오, 너무 잘 어울리셨네요.
1: 연습을 잘 하셨죠.
0: 정말 잘 하셨습니다.
1: 네.
0: 아, 전번 시간에 그 쭉 한 분씩 해보신 후로 네. 오늘 같이 처음 하는 건데 일초월장한 느낌이 예, 들기는 합니다. 혹시 연습 도중 혹은 방금 하실 적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으셨나요? 윤성학생은요?
2: 월백 백이 자꾸 뜨는
0: 백이? 그죠? 월백 백 쟁반 위에 올려놓고 소리를 쟁반 위에서 이렇게 굴러가듯이 가야 되는데 자꾸 덜커덩 거리거든요. 그러면 월백 월백백 이러다고 싶죠. 그래서 여기서 발음으로만 고쳐가자면 백을 월백 서울백을 백으로 가지 말고 부액으로 가면 백 그렇죠. 그렇게 가죠. 그렇죠. 월백 서울백백 이렇게 덜커덩거리지 않게 여기 쟁반 후에서 계속 이렇게 굴러가듯이 소리를 하면 월백 올백 전지백원 이렇게 되겠죠. 예, 오,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야
2: 월백 설백
0: 그렇죠. 무서워하지 마시고 설백 두들가지 마시고 설백 자
2: 월백 설백
0: 그렇죠.
2: 전지백원이
0: 그렇죠. 모두 모두 두가 뜨지 않게 모두 두 모두가 모두가가 되지 않게
2: 모두 그렇죠. 모두가 백마르흐 바시로
0: 백마르흐가 이렇게 칠 때가 있다 그러면 백마르흐로 치는 것이 아니라 백마르흐로 가야 되겠죠.
2: 백마르흐 바시로
0: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좋습니다.
3: 야, 이게 그 소리를 예. 배워보시면서 여러분 좀 느껴보셨는, 저는 방금을 보면서 또 느낀 부분이 있는데.
0: 아, 그러세요?
3: 그냥 글자를 예. 뭐, 월백, 설백,
0: 가는데, 그렇죠.
3: 가는데, 그것도 전에서도 그냥 전지백 아니고 전지백. 이거 그 발음을 그냥,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0: 예.
3: 확실하게 씹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3: 뭐든지 우리가 끈적끈적하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는데
0: 아,
3: 전지백 아니고 전지백 그렇죠. 발음을 씹고 나서 니은 받침도 하고 나서
0: 맞습니다.
3: 이 부분을 다음 가사를 가야 네. 되고
0: 그렇지만 네. 또 선이 안 끊기게
3: 끊기지 않게
0: 전에서 은을 갖고 혀의 힘을 네. 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백원이 또 니의 이를 끌고 가서 이 모두가 백마르흐 바시로구나 이렇게 오는 거야 되거든요.
3: 그러니까 좀 온갖 네. 그러니까 노래하는 이 사설은 네. 그냥 여기서 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선으로 연결돼서
0: 오,
3: 그냥
0: 맞습니다.
3: 끈끈이 우리가 엿가락을 쭉 늘리면 네. 여지껏 안 지는 것처럼
0: 맞아요.
3: 쭉 이어진 것 같은 느낌.
0: 아.
3: 네. 그래서 아니, 판소리를 배우면 다른 노래보다 이게 와 이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다 이어지네.
0: 기가 막힌 예술이죠.
3: 에이,
0: 정말
3: 그러니까요.
0: 이거는 정말.
3: 대단해요.

0: 예,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천지 백, 월백, 설백의 백만 지금 제가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다 뒤에 부분을 파악을 해주셨어요. 예. 얼마나
1: 느낌에 예. 제가 이렇게 틀어보니까 느낌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게 우리가 판소리라는 거는
0: 예.
1: 네. 정말.
0: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시자면 네. 이 산 저 산도 저희 식대로 만약에 한다면 이 산 저 산이 자꾸 나올 거예요.
1: 네.
0: 공명을 찾는다고. 근데 이 산 저 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이 산 저 산 꽃이도 꽃 꽃이 아니라 꽃이 꽃이 빈인데 자꾸 꽃이 꽃이 이렇게 뜨거든요. 덜컹거리지 마셔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계속 미끄러가듯이 미끄러가듯이 얼음 위를 막 뛰어다니시지는 않죠. 보통 얼음이는 미끄러서 이렇게 슬슬 가는데
1: 네.
0: 자꾸 저희는 이렇게 좀 허방하니까 자꾸 톡 이렇게 뛰거든요. 절대 덜컹거리지 않게 저는 덜컹거린다 얘기를 좀 많이 쓰기는 네. 합니다. 발성에서. 그래서 이 산 저 산 꽃이 빈이로 가야 되는데 꽃이 빈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묘야 사실 이거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에 그냥 소리 글자가 얹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분명고법이로구나 이렇게 덜컹거리거든요. 네,
1: 한 글자 한 그렇죠. 글자씩 이렇게 꼭 씹으면은 판소리 맛이 안 나요.
0: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근데 거기 글자들이 씌워졌으니까 법은 찾아왔건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식대로 불리려면 법문 찾아왔건 많이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덜컹거리지 않게 가야 된다는 게 있죠. 소리의 선, 성음이 가는 길 이렇게 조금 더 깊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제자 헐로 들렸거든요. 제자 헐예를 꼭 되지 않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번 시간 보다는 훨씬 좋으셨고 혹시 여사님은 어떻게 좀 무슨 좀 연습하실 동안에
2: 연습하실 때 예. 이게 이렇게 선생님 딱 이렇게 배워주는 것 들을 때는
0: 예.
2: 딱 그런 것 같은데
0: 예.
2: 그다음에 함의 범문은 또 이렇든가 저렇든가 이렇게 생각되는 게
0: 아.
2: 예. 예. 많더라 말입니다.
0: 봤습니다.
2: 예. 그 다음에 예. 다시 들어보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면은 또, 그 왕성 같은 게 하게 되고. 그러네, 이제,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그, 딸 꼭지르고, 어떤 뭐, 등 늙어지고,
0: 그렇죠.
2: 이런 거는 예. 조금, 이렇게 알만한데,
0: 예.
2: 선생님, 저분이 용성무 할 때, 황구, 이거 찢어지르게 해라면 이랬자, 그만
0: 가요. 그렇죠. 그렇죠.
2: 긴디네, 그거 집에가, 이거 알만 생각해봐도 다른 거는 알만하게 되고, 황, 이 찢어진다 소리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와서, 예, 이 성무가 물어봤습니다. 그 황구, 이거 선생님 찢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황구, 이렇게 이리요, 빨리 예, 가라겠죠.
0: 그렇죠.
2: 그런 감이, 그래,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0: 네.
2: 이 날리면 이것도 선생님 찢어지래. 깨까나,
0: 예.
2: 정말 들어보거나, 그것도 또 휘나, 이렇게 옆발에 예. 벌러지더라 말입니다. 예.
0: 그렇습니다.
2: 이렇구나. 예.
0: 그래서 찢는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하는 거다. 아구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는 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하시죠, 여기. 이렇게 하는데, 라고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국 같은 경우에도 자꾸 한 글자로 생각을 하면 황국, 황국 이렇게 되는데, 시작을 황국인데, 우리는 황국, 황국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는, 무릇 글자라는 거는 자음 있고 모음 있잖아요. 자음은 크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음은 엄청 사이즈가 작은. 그래서 황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황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는 거죠. 황국 단풍도 뜨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휘날리며 같은 경우에도 휘날리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휘날리어 휘날리어 휘날리어야 되니까 소리가. 근데 휘날리어면 못 휘날리거든요. 휘날리는 거에 따라서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휘날려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박은지 학생은 좀 어떤가요?
3: 저는 연습할 때 네. 글자, 선생님 금방 말하신 글자 잘 모음해서
0: 네. 마이크 들고요. 마이크 네. 조금 앞으로.
1: 네. 네.
3: 선생님 말하신 글자 잘 모음해서 연습할 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어느 부분인가요?
3: 할로 상품 갔을 때 할.
0: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할로상 이렇게 할로인데 할로 이렇게 안 가게 할로가 아니라 할 할로 이렇게 가야 되죠. 할로도 아니고 그러죠. 예, 이런 소리. 안지원 학생은 어떤가요?
4: 저는 제절개에서 좀.
0: 오, 제절개. 제절개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5: 제절개를.
0: 그러죠. 근데 끝 마무리 제절개를 길 받침을 내가 듣고 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를 그렇죠? 르가 르 흩어지지 않게 를 힘 놓지 마시고
5: 꽃 피지 않는 황구
0: 황이 황국이 아니라
5: 황자 황국 단풍도 어떤고
0: 어떠를?
5: 어떤고 어떤고
0: 그러죠. 지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저는 사실은 남자 소리는 발음이 네. 제일 문제가 발음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쭉 그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백마르 버시로나 했죠. 무정 세월은
6: 무정 세월은
0: 좋으세요. 무정 같은 경우에도 무정 이렇게 하면은 조금 깊이 얘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연구계라는 게 저희들이 있잖아요. 네. 연구계. 네. 그래서 혓바닥으로 제일 끝에 입천장을 이렇게 한번 쑥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제일 뒤에 부분이 좀 말랑말랑해서 연할 연자를 써서 연구계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둘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무정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코로 향가는 공기가 차단되거든요. 연구계를 너무 들어버리기 때문에 비강을 막아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쿵 좀 떨궈주실까요? 제 느낌은 한 80%? 80% 정도만? 10% 20% 정도만 살짝쿵 떨어지면 무정에서 무정 세월은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자, 한번 시도해볼게요. 자,
6: 무정 세월은
0: 얼씨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정이 무정이 아니라 무정으로 가는 거죠. 무정 세월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손 따라가 볼까요? 자,
6: 무정 세월은
0: 하시고 덧없이 흘러가고
6: 덧없이 흘러가고
0: 조금 너무 시원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더디없이 좀 이렇게 너무 허망하게 흘러가셔야 되는데 덧없이 흘러가고 미녀가 돼버리거든요. 흥이 납니다.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덧없이 아쉬움이 꽉 차서 덧없이 흘러가고 자
6: 덧없이 흘러가고
0: 이내 처음 자
6: 이내 처음
0: 좋으세요. 이내의 애를 이내 애를 남은 모음을 이내 마지막에 꼬리를 절대 힘을 풀지 마시고 이내 처음 자
6: 이내 처음
0: 처음 감아주세요. 마지막 엉을 자
6: 이내 처음
0: 얼씨요 처음
6: 처음
0: 춘도
6: 춘도
0: 그렇죠. 아차 한 번
6: 아차 한 번
0: 아차 한 번 아이고 아이고 아차 아니 저울이 올랐다는 아차거든요. 근데 아차 한 번이라 아차 한 번
6: 아차 한 번
0: 그 다음에 자, 늙어지면
6: 늙어지면
0: 늙어지면
6: 늙어지면
0: 그렇죠. 다시 정추든 자
6: 다시 정추든
0: 저씨가 무슨 목이 나왔죠? 무슨 목이죠? 다루치기죠. 그 유명하단 다루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루치기에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루치기가 띠인데 요 띠리리리의 첫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머리 힘은 어디서 오느냐? 다시 정추의 제일 마지막 끝에 꼬리를 절대 풀지 마셔야 입을 거기서 얻는 거죠. 흐 자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다시 정춘.
6: 다시 정춘.
0: 어, 어려워라.
6: 어려워라.
0: 정, 화세상. 건너주세요. 밴딩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하 아까 얘기했던 아구성 어허가 아니라 어하 화세상자
6: 화세상
0: 그렇죠. 번님네돌
6: 번님네돌
0: 그렇죠. 하나 둘 기대한 말
6: 이내 한말
0: 들어보소
6: 들어보소
0: 그렇죠. 잘하십니다. 인생이 모두가
6: 인생이 모두가
0: 그러죠. 백년월
6: 백년월
0: 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년월
6: 백년월
0: 산다고 해도
6: 산다고 해도
0: 그렇죠. 병든 날과
6: 병든 날과
0: 병이라는 글자를 병응으로 가지 마시고 비여응 세 글자로 가요. 비용이라는 글자가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병든 날과 잠든 날 자
6: 병든 날과 잠든 날
0: 병든 말아서 올려가세요. 병든 날과
6: 병든 날과
0: 그렇죠.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병든 날과
6: 병든 날과
0: 그렇죠. 잠든 날 그렇죠. 걱정 근심 자
6: 걱정 근심
0: 하시고 다 제하면
6: 다 제하면
0: 그렇죠. 어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1: 네.
0: 아, 오늘 준비를 정말 특별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네. 탁. 예, 어, 너무 좋은데요?
6: 걱정, 근심. 다 제하면. 걱정, 근심.
0: 그러죠.
6: 다 제하면.
0: 단 40도.
6: 단 40도.
0: 좋으신데요? 지금은. 단 이렇게 어중간하게 올리지 마시고 말아서 분명하게 올려가세요. 단 40도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6: 단 40도
0: 못살 인생
6: 못살 인생
0: 하시고 아차 한번
6: 아차 한번
0: 죽어지면
6: 죽어지면
0: 죽을 때는 조금 슬펐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지면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아차 한번 죽어지면 야
6: 아차 한번 죽어지면
0: 그렇죠. 풍망자
6: 풍망
0: 그렇죠. 풍 이 소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만 붙여간 거예요. 그러면 풍

0: 이로구나. 자.
1: 이로구나.
2: 딱 90 목이 또 나왔죠? 폭강치 물이라고, 목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흙이로, 호, 오로 뛰로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을 보면,

0: 오구나. 찍어 놓으라 그랬죠. 자,
1: 여기로 오구나.
0: 그렇죠. 오구나.
1: 오구나.
0: 그렇죠. 그러시고, 사, 후예. 자,
1: 사,
0: 좋습니다. 사, 사를, 스아. 스아로 가세요. 절대 사, 이렇게 안 칩니다. 사, 자.
1: 사.
0: 그렇죠. 아, 또 그것이 목이 나왔죠. 아, 아, 아.
1: 아,
0: 아, 아, 후예.
1: 아, 후예.
0: 그렇죠. 만반지수는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말아서 올려가세요. 만반진수는
1: 만반진수는
0: 사를

0: 아니라 반잔 술만도 못하느니라. 좋습니다. 세워라.
1: 세워라.
0: 하시고 세워라. 자
1: 세워라.
0: 세워라. 가지 마라. 자
1: 세워라.
0: 가지 마라. 좋으세요? 세워라. 이렇게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세워라.

0: 그렇죠. 정, 흥에서 응을 절대 놓지 마시고, 정, 그 흥을, 이렇게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춘들이자.
1: 청춘들이.
0: 청춘 다시 갈게요. 자.
1: 청춘들이.
0: 청이라는 글자가 어라는 모음에서는 어 하고 여기가 떨어지기 힘들죠. 쉽죠. 더 이렇게 적어 어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라 청춘을 스엉춘으로 추로부터 시작할게요. 청춘이 건너가겠습니다. 자,
1: 청춘들이
0: 뜨 지칠 때가 있다면 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뜨.

0: 동그랗게 감아줄게요. 얼씨구! 이렇게 가는 거죠.
1: 너무 잘하십니다.
0: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2: 나갔네요. 나 예전에 배우더란 거라. 배우던 거라. 오, 또 다른 차원이에요.
0: 아, 그렇죠. 네. 오, 한판 다른. 네.
1: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 우리 그때는 잘하세요. 그때는 소학교에 금방 입학한 학생이었다면 지금은 중학교, 중학교 졸업했겠죠.
1: 허중에 지금 이수자의 문턱에 이제 다 들어오셨어요. 거의. 네, 거의 거의 정말 그 어렵다는 문턱을 이제 다 지나왔습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쭉쭉 분야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럼요. 네,
1: 따라해서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제 집에 가서 많이 또 연습을 하시면서 또 이어가시면서 또 오는 그런 게 또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2: 그러면
0: 아, 이게 괜찮으세요.
2: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중들을 향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박소연 선생님 좀 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따라붙 잘 부르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간 거예요. 앞서간 거예요.
1: 충분히. 그리고 또 자꾸 좀 저도 또 가서 돌아가서 좀 모니터를 가끔씩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할 때 보면 항상 생방송 오기 전에는 아 오늘은 좀 조신하게 좀 이렇게 좀 좀 차분하게 좀 잘하자 하고서 뭐 저렇게 다시 해보면 손이 여기 올라가 있고 막 이러고 막 거의 일어날 것처럼
2: 근데 그게 올해

0: 하지만 머리에 남거든요. 예. 예전에 오케이. 우리가 배웠을 때,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예. 형상적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우리가 뭐 찔러서 소리 내라는 거라면 예.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 우리가 동영상을 본다, 보신다면은 아마 예. 그리고 또 방송을 또 그냥 전파를 듣는 분들은 또 네. 우리가 또 상세하게 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 얘기해 주시잖아요.
1: 네. 네.
0: 뭐 쿡쿡 찔러라 그런
1: 그렇습니다.
0: 부분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들으면 모르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1: 맞아요.
0: 할 때는 아 그런 소리였구나.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단소리는 좀 조신하게 좀 리슨을 할 수 없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다른 어쩔 수 없어요. 곳에서는 저희가 네. 이런 걸 배울 수가 없거든요.
1: 아.
0: 유일하죠. 우리가 오로지 우리 연변 라디오 조선말
1: 그렇습니다.
0: 네, 조선어 방송에서만 여러분 특팀이에요. 이런 수업을 어디 가서 들으실까요? 주로 그 아마 여러분 뭐 인터넷 잘 보시잖아요.
1: 예.
0: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또 뭐 가르치는 걸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1: 아, 그러세요?
0: 예. 판소리 예. 더구나 판소리는 없죠.
1: 예.
0: 판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지금 배우는 거라 전공 학생들을 가르친 거랑 저희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전공생들도 이렇게
1: 예.
0: 예. 이것보다 더 어렵게 배우나요? 난이도가 더 있게 가르치나요, 혹시?
1: 그런가요? 제가 레슨을 할 때 좀 어떤 모습인지 어떤가요?
0: 아니 같은 사철가 가잖아요. 네. 근데 사철가를 우리가 지금 선생님께서 방송 수업이랑
1: 네.
0: 전공생들을 위한 수업이 다른가요?
1: 아, 똑같죠.
0: 똑같죠. 그러니까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1: 아, 그럼요.
0: 예. 예. 우리 전공생들도 부르는 걸 우리 부를 수 있다 이렇게.
1: 예, 그렇습니다.
0: 저희 예전에는 그 판소리 하면은 정말 그 전문 예능인들만 부를 수 있는 소리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셨어요.
1: 그렇죠.
0: 예.
1: 네, 예.
0: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게 양반들보다는
1: 그렇죠.
0: 백성들이 임금, 불렀던 소리잖아요.
1: 그렇죠.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이 예. 초청해서 부른 소리는 반소리밖에 없어요.
0: 예.
1: 임금님이 직접 명해서 반소리 소리꾼이 예. 앞에 와서 소리를 하게 한 거는 반소리가 임금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반소리였죠. 예.
0: 그러니까
1: 그 왕 앞에서 소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반소리가 예. 그렇게 됐죠.
0: 네.
1: 반소리에 대한 애정이 좀 제가 또 각별하다 보니까
0: 예.
1: 그렇습니다.
0: 이 소리를 배우면은 정말 여러분 또 나중에는 다른 뭐 노래를 대중 노래를 또 가요를 부를 때라도
1: 그렇습니다.
0: 이런 소리의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섞어서 부르면
1: 그렇죠.
0: 독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1: 예도.
0: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1: 예.
0: 이 사람이 부르는 거랑 우리가 판소리를 섞어서 부르는 거랑 분명히 맛이
1: 예.
0: 다를 거란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바깥이죠.
0: 거기다 한 가지 소리만 더 넣어도
1: 그렇습니다.
0: 지금 제 우리가 예. 방금 후려치고
1: 그렇죠. 예. 다르치고
0: 다스리고 다르치고
1: 달콤질 먹을 또 하고
0: 예. 예.
1: 거기 또 발음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또 예.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글자는 앞에 자음은 절대 크게 하지 마십시오. 글자는 크게 하지 마십시오. 글자는 항상 삐좁고 좁고 바늘구멍에다가 일단은 바늘구멍에 실을 넣은 다음에는 실을
0: 그다음에
1: 편안하게 잡아당기거든요.
0: 예.
1: 그런데 대부분 글자라는 개념이 딱 서면 글자가 커 보이거든요. 자음이.
0: 네네.
1: 그래서 자꾸 그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0: 아.
1: 그러면 들어도 못 가고 부서지는 거죠.
0: 맞습니다.
1: 힘은 썼는데 안 되죠?
0: 네네.
1: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이것은 좀 제가 그냥 저의 그냥 예, 제가 한 거라서 또 다른 분들한테 적용될지는 모르겠다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산저산 같은 경우에도 산이라는 글자는 커 보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산저산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이산저산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꽃이도 꽃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꽃제비니 그래서 먼저 들어간 다음에 봐라거든요. 저는 먼저 들어간 다음에 봐라예요. 들어도 못 갔는데 거기 밖에서 문 밖에서 그렇게 문 안에 지금 집에 못 들어갔는데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라는 거죠. 들어간 다음에 보세요 이거예요.
0: 네.
1: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0: 네.
1: 예, 쉽지는 않습니다.
0: 이 소리의 그런 여러 가지 식임새들을 여러분 정말 장악을 잘 하시면은
1: 예.
0: 나중에라도 우리가 다른 연변 노래를 부르실 때에도
1: 네.
0: 한 번씩 시도해보세요.
1: 좋습니다. 너무
0: 네.
1: 잘하실 것 같아요.
0: 한 번 시도해보시면 분명히 네. 맛이 달라질 것 같고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나만의 소리가 될 겁니다.
1: 아이,
0: 왜냐하면
1: 그럼요.
0: 똑같은 노래는 누구나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1: 네.
0: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판소리 목을 한두 가지만 놓으면
1: 조금
0: 색다르죠.
1: 네.
0: 네. 그러면 이것이 배운 거랑 안 배운 거랑 차이가. 그죠?
1: 그럼요.
0: 여기 있죠.
1: 그럼요.
0: 네. 맞습니다.
1: 응원합니다.
0: 예.
1: 오늘도 생각
0: 왜 한숨 쉬나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1: 너무 잘하십니다.

0: 너무 너무 지금 잘 따라하시고 네. 지금 또 뒷부분도 사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는 건데 네. 한 아까 한 3분 1 정도만 나가도 됐던 것 같아요.
1: 다 갔잖아요.
0: 그런데 거의 이제 네. 그 정도로 지금 따라하시니까 네. 가능한 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0: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사찰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1: 이산저산 꽃이 피니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총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위한 건강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과학을 구매하시면 한 과학을 더 드리고 아홉 과학 구매하시면 세 과학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8가지 증기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약곽에 있는 큰 글씨라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수한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다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과게 가격은 199원으로서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약대학방에서는 똑같은 우대정책과 똑같은 가격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릇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모두 우대활동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무료로 드리고 18각을 싸면 여섯 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세 각에 한 각이게 되면 한 달 반 좌우, 아홉 각에 세 각이게 되면 한 개 치료 과정 넉 달, 그리고 뭐 18각에 여섯 각이게 되면 두 개 치료 과정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파악함에 있어서 이 제품 자체는 가격적으로 우대정책으로서 믿고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기본으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전통심화를 위해 우리 동서, 우리 동서, 실제 동서님들, 요 신당병이가 온 중에서, 아, 한 10년 됐는데, 병이, 그냥 숨이 차고, 턱끈이가 숨이 차고서, 그냥 가슴 답답해 하는
1: 거. 전형적인 심장병 증상입니다. 예.
2: 예. 그리고 또, 어째 그런지, 나이가 알만 게, 치수면 또 그래요. 치수면, 가렴 또, 그리만은.
1: 심폐혈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2: 예, 그리고, 혈압 높은 거는, 뭐, 그 정상, 혈압 높은 지는, 어른도 한 20년 된, 혈압 쏟으니까, 나 아이들, 그,
1: 예.
2: 그렇죠. 다른 약을 자꾸, 이 약방 약 싸먹고, 밀방 약을 자꾸 먹더란 말은, 그냥, 정, 정구의 상관.

0: 그래서 산 약삼 이 먹어야 진짜한 약인데 먹어보라 먹어야지 못하는 가지라 이거는 어디시 고여 진주 있고 어디시 런정 있고 한 가지 비싸지도 않다
1: 아, 그렇죠
0: 한 가지 주다 90원 열이 드나 뭔지 얼마 타온 가고 소리 그러니까 자꾸만 설복하니까 나가면 너무 아프거나 하여튼 우리 집에 와서 이제 30분밖에 안 되니까 올라올 때는 헐떡거리면 개구나 올라옵니다
1: 나이가 60 됐습니까?
0: 예?
1: 60세가 됐습니까?
0: 63 넘었습니다.
1: 아, 60대.
0: 67입니다.
1: 아, 60대 중후반이네요.
0: 예, 예. 그런데 어쩌고 그런 병이 왔는지. 예. 일단 하게 자꾸 놀라고 하더니, 이들 자꾸 부득부득 놀라더란 말이죠.
1: 예. 예.
0: 뭐 놀라고, 그래, 가슴 답답해서, 저녁에, 젊은 게 어째 저녁에 살 때는, 발은 누워 못 잡는데, 그냥 앉아서, 그래서 베개를 놓고 자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1: 예.
0: 아, 그래, 나야 되겠다. 이, 우리 전 정신할 이야기, 영구리 혹까지 먹어 약인데, 이, 고요순주가 있고, 어떻게 싫은 정인이 이 약 먹어보란 게, 너무 설복한 거 자기 바쁘면 먹어보겠다고 먹어봤기 때문에, 이, 몇 통, 세 통 살.
1: 세각이 한가? 예, 예, 예.
0: 예. 세 통, 산, 그 40일 먹더란 말입니다. 예. 이 40분을 먹고 벌써 한 열흘 먹으니까 별 가슴이 그렇게 답답하던 증상이
1: 풀린다 하죠.
0: 예. 숨이 차는 게 그리 아서 그 심혈이 그냥 배고 좋아진 게 요즘에 심혈이 증상이 됐다 하죠.
1: 아, 그렇죠.
0: 심혈이 예, 그냥 배고 예. 어떤 때는 20이 될 때도 있답니다.
1: 예, 안 되는데.
0: 그래서 혈압이 예. 그리고 요즘에 또 혈압 쏘니까 난 혈압 쏘라해서 이약지약 받고 혈압약을 두 가지로 아침에 어떤 먹고 저녁에 또 먹고 하던 게 요즘에 그 혈압 조절이 잘 돼서 혈압약을 그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모두
1: 아, 그러면
0: 이게 별로냐기는 혈압 조절들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예예
0: 어 그래서 이런데 아 나는 이런 약이 있는 거 처음 몰랐다고 그래서
1: 아, 그렇죠.
0: 이거 먹고 서 나는 더 먹겠다 하면서 그래 어선 자식을 먹었을 거라 아무래도 더 먹어야 되지 뭐.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이번에 또 저를 아홉 통 싸 뭐 아홉 통 사서 세 통 줍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0: 아홉 통 사서 계속 먹겠답니다.
1: 예.
0: 어느 약보다 효과가 빠르고, 요, 호수가 잘 되지. 가격도 얼마나 육수,
1: 그, 이 약이죠.
0: 네, 들어볼까나. 10년 동안 갑시다. 한 번도 알변하고.
1: 아, 그래. 예, 예. 그렇죠.
0: 예, 인간은 예. 온전한 약이지.
1: 예.
0: 그래서 우리, 이, 우리 그, 동서 그럼 돼야. 이런 약은 내가 언제 먹을까?
1: 하하하, 그렇죠. 예, 예.
0: 다른 약은 다 뒤지고 이것만 먹겠단다.
1: 이 제품 자체는 중간 산 걸치지 않고 공장 측에서 직접 신약대학방에 보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일보도 믿음성 가고 가격적으로도 인정되죠. 예,
0: 이 정도 비싼 약 싸먹었다 말인데
1: 예, 예.
0: 이 약 여기 눕다 하면서 이 약 눕고도 또 효과 이리 좋은 약은 몰랐다 하면서
1: 예.
0: 오늘 저래 아홉 꽉 다살 받겠답니다.
1: 예, 삼삼에 다섯 개 5번 연락하라 하세요.
0: 예, 삼삼에 다섯 개 5번
1: 예.
0: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저 집에 이 집에 누이가 어제 예시가 야든 많이 넘다만 그런데 신장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데
1: 우리가
3: 이 부지 막 생기고 손 누르면 그 이게 눌렀던
1: 데가 부지
3: 그게 나온다만
1: 예,
3: 그래서 심장 또 올리프 치면서 저기 대만을 가는 이게 가래가 자꾸 생기지 이 그러면서 이 가슴 올릴 숨 쉴 때는 영 단방 숨 넘어갈 것 같아 그 영안에서 보기 부차다면 그냥 그래서 이 내가 직방 쓰고 좋았거니 내 혼자 쓴 것 때문에 당사도 썼는데 다른 저 이 아바이 여기 또 아바이를 썼는데 그래서 좋다고 내 말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저만 무시했다 한 저 아홉 번 가다가 저 내가 먼저 죽었을 처음에 그래 자세히 보고 그럴까 벌써 한 달 세기 전에 벌써 이게
1: 효과가 알린다 그렇죠
3: 지나가나다만
1: 그래서
3: 벌써 다리 이게 부순 게 내려가더라만
1: 예.
3: 그 다음에 손 다시 눌러도 그게 어렵다만
1: 예.
3: 그래서 그 다음 장기 어제는 이 약을 두고 장기를 봐야 걔 두 달 석 달 이래 뭘까 벌써 이 자연적으로 나사는 게 아니고 걔 어제는 쓰기는 두 달 썼는데 지금이 어제는 그 가래가 벌써 이게 성하던 게 그게 없어지고 그 다리 붓기던 게 그게 던 얘기가 아까 그러니까 어제는 이 신체가 제대로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나간다만
1: 예 그렇죠
3: 그래서 내 어제 몇 시간 이 약은 어제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이거 쓰라고 자식들 파이 뭐 누구 나갔는데 그거 어째 자꾸 돈 아낀 거 이런 건데 특히 돈이가 자꾸 아낀다만 예. 그게 나쁘다면, 그래서, 내, 자꾸 이어서, 이, 없으 내가, 어쩔 때는 돈 주면 다 내가 기대했지만, 그래서, 아, 뭐든 저 자세는 지금 안 될 거니까 따없다만.
1: 어, 그렇죠. 예, 예. 예.
3: 나선 나가지지, 그, 예.
1: 그렇죠. 잘 권염했습니다. 예. 예, 예. 이런 제품 자체는 확실히 예. 권염하게 되면 그 효과가 좋게 되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돌아오는데 그 뭐 여기 돌아가는 치아가 돌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3: 예. 그래서 내 이 약은 어쨌든지 이게 좋기 때문에 이 약을 이날 때까지 10년 넘어 판매를 하는데 다른 것 같은 약이 안 나가면 이게 벌써 거저 침지 오라더라고. 이게 좋길래 지금 그 계속 판지 보라거든. 그래서 그 이 약을 그렇게 맞아라. 내 그래. 그래서 항상 떠오지 말고 그래서 이어가다 좀 이어질 두고서 자차시야. 이래서 어제 지금까지는 그 시험 다만 그래서 이거면 또 아홉 가지 알아 받겠다는
1: 어, 네. 그렇게 하라 하셔. 네. 이 제품 자체를 예.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예. 잘 권했습니다.
3: 예. 예. 선생님이 안녕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참 정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근데 지금 맘에서 두근거리고 후두두 떨리던 게 이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그리고 예, 그저 약간만 어째도 그저 약간 밖에서 약간 따가다 거리나 그저 덧지문 소리나 좀 놀라던 게 놀라지 않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4: 예. 그리고 저의 숨이 차서 그저의 아이 집안에서 그래도 숨 차고 충절할 때는 중계마다 앉아서 새했다 올라옵니다. 숨이 차서.
1: 아, 전형적인 특점이 숨이 찬 거 아니겠습니까? 심장병. 예. 예.
4: 집안에서 아무리 그러던 게 숨이 차고 충절을 지금 단순히 놔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예, 예.
4: 예. 예, 그도 혈압이 높은 것 증상이 되고, 잠 못 자는 게 잠 잘 잡니다.
1: 아, 그러면. 예, 예.
4: 예. 이야기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걔 물어봅시다.
1: 예.
4: 막내 동생이 말하는 게 병원에 가 검사를 안 했는데, 심달 툭, 이래지고, 예, 툭, 툭 이렇게 건네뛴답니다.
1: 아, 예.
4: 어느 때 들었는데, 예, 고치기 바쁘답시다. 이런 데는 이 약 쓰면 어떻습니까?
1: 심각할 정도로서 실리 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빨리 쓰라 하세요. 예, 예.
4: 이건 실리 나쁘지 않습니까?
1: 나쁘죠. 대단히 나쁜 거죠. 실리 부치가 생기는 겁니다. 예, 예. 부정맥이란 걸 말합니다. 부정맥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래서, 아, 예, 예. 이 제품 자체를 그런데 쓰는 제품이니까 믿고 쓰시게 되면 이 처방이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 기록이 있으니까 명처방 명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4: 예, 이렇게 대답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여러모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깊이 아시고 계시지만 해도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절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때때로는 자기가 기만당할 때 있습니다.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다시 말하자면 숨이 많이 찹니다. 하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워자기 힘들고 반드시 누워자 잠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됐고 심율이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인데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분의 100, 230차, 1분의 뭐 40몇 차 모두 위험 심율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정상 심율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자면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유행가.
1: 네. 네, 그렇죠. 말씀하세요.
5: 네, 네 하나 물어봅시다.
1: 말씀하세요.
5: 나이도 예, 86이고 그런데 저기 이 심장이 어떤 때는 밤에 누웠는데 막 부지지하고 가슴 눌러놓는 것 같고 답답하고
1: 아, 예.
5: 이런 거 싸먹으면 부작용 아닙니까?
1: 부작용, 이 제품 지금까지는 부작용이 신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5: 나는 부작용 다라고 해서 그래 거기나 물어보고서
1: 아, 이 제품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5: 네, 밥 먹고 먹습니까?
1: 예,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예, 예.
5: 하루에 두 번씩?
1: 예, 하루에 두 번입니다. 예.
5: 식후에?
1: 예.
5: 예.
1: 예.
5: 알았습니다. 예.
1: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다 가능합니다.
5: 예.
1: 세각이 한강 물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세각 싸보고 뭐
1: 아, 그래서요. 예, 그래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러다가 점차 예. 예. 예.
2: 네, 그래요.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률이 정상 심률 범위를 벗어나거나 너무 늦게 뜨거나 하게 되며 본 제품 자체를 드시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는 걸 기본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 제품이라 하게 되면 이건 뭐 딱 이 제품을 드시는 분 아니라 할지라도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필요한데요. 하나는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드시고 그리고 Q10 그 드시고 하루에 한 번 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메가3 이렇게 이건 기초 제품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들 뭐 누구든지 세월이 가면 특히 갱년기 전후로 인해서 제일 빠른 속도로서 문제가 생기는 게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뇌혈관의 모병도 역시 심장 공능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걸 복용하는 기초상에서만 해서 아스피린 장용편이 위출혈이 생기거나 혹은 또 고혈압 때문에 어느 순간에 뭐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있거나 뇌출혈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제외하고는 기본으로서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토바 타딩이라든지 루이스바 타딩, 이 타딩레이를 그 아스피린 장용편 대신에 드시면서 이건 비싸지도 않습니다. 아스피린은 한번 신약대학방에 가면 99원만 내면은 평생 돈 안 내고 99원으로 평생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으로서 뭐 기초 제품이다 초음 청심환을 견제하면 그딴 문제가 없이 평온하게 평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는데요. 원인이 바로 심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혹은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그러니까 발등, 발목, 종아리 부분에서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배가 아프고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입술이 새까맣게 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산소가 40% 모자라면 당신은 쓰러집니다. 산소가 70% 모자란다면 아무리 혈액이 잘 수통된다 할지라도 당신은 쓰러졌다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혈액 가운데 우리 뇌에 피가 5초 내지 5개 내지 10개 헤는 사이에 올라가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60개 헤는 사이에 뇌에 피가 올라가지 못하면 대소변이 막 새고 동공이 고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장병 관리에서 본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6: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오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류캅 동풍 문맥 장배 계를 보도해서는 류캅 동풍 당대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성과전에 초점을 맞춰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과정을 통해 당나라 문명이 동쪽으로 전해지고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 공생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효 공주는 발해국 제3대왕 대흥무의 딸입니다. 기원 792년 정효 공주는 오늘의 화룡시 령두산에 안장됐습니다. 천년 세월의 침식을 거쳤지만 다행히도 묘실 벽면에는 비교적 완整한 인물 벽화가 보존됐습니다. 벽화 인물의 신분 특징, 복식 형태와 착용 규범을 통해 우리는 천여년 전 발해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벽화의 문지기, 시위, 시종, 악사, 내시 등 1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복도, 옷, 신발 등을 연구하고 대량의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을 대조한 결과 복식의 세부에서 당나라 품격이 동쪽으로 전파되고 문명이 같은 뿌리에서 이어진 문화적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 벽화는 아주 희미합니다. 그래서 식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내외 자료를 찾고 많은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 또 전해 내려온 문물들을 결부해 연구한 끝에 이런 모습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에서 벽화 속 인물들이 보편적으로 복도를 쓰고 둥근 깃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당나라 시기 장회 대사묘, 장락 공주묘 등 중원 지역 묘장 벽화 속 인물 복식과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벽화에는 시대적 특색이 짙은 문화 융합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의위들의 복식은 당나라의 관련 제도를 계승했고 무사의 갑옷과 시위의 제복, 기물을 드는 규범 등이 모두 중원 공정 의위 체계와 일일이 대응됩니다. 또 당나라 여성이 남장을 하던 특색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중원 문명이 발해국에 전파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련상입니다. 실제로 복장을 만들어내려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입었는지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비교적 높습니다.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연구팀은 벽화 속 인물 복식의 실제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그들은 12명 인물의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12개 조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둥근 깃 겉옷, 갑옷 등 11가지 류형의 복식을 망라했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박물관 전시청에는 정효 공주묘 벽화를 근거로 정밀하게 복원한 12벌의 발해 공정 복식이 가지런히 진열됐습니다. 전시품들은 발해 공정의 의위, 악사, 시종의 실제 복식을 완전하게 재현해 천년 벽화 속 인물들이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벽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차원의 벽화를 3차원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몰입감이 아주 강합니다. 내몽골 관광객 진문흔입니다. 발해국 시기는 당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식 면에서는 참고하고 본받은 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중국 고대 복식 연구의 학술적 경계를 일층 넓히고 당나라 시기 동북변강 민족 복식 문화 연구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문명서사 차원에서는 복식 문화를 출발점으로 중화 문명이 여러 민족의 융합과 공생을 통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실증하는 바 중화 문명 다원일체 구도를 구축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문화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복원 성과를 참고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드라마는 실사 촬영 플러스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모식을 채택해 발해국 공정 복식과 머리 장식 모습을 엄밀하게 복원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팀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초심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변강 역사가 빛과 그림자의 형식으로 널리 전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12벌의 복원 복식은 천년을 뛰어넘은 문명에 대화합니다. 이는 발해국이 결코 폐쇄된 변강 부족이 아니라 중원의 래양 문명을 전방위적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인정하며 상시적으로 계승한 지방 정권이었음을 생동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 95년 전 세상을 놀래온 9.18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중화민족은 분연히 일어나 반항함에서 14년간 피어린 항쟁을 벌여 피와 살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18일 우리 조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역사를 돌이켜보고 선녀를 추모하며 경종을 길이 울렸습니다. 9월 18일 오전 9시 18분 방공경보가 우리 조 8개 현시 도시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가흔 기사입니다. 여기는 연길시 시대광장입니다. 방금 방공경보가 울렸고 도로에 차들은 멈춰섰으며 행인들도 잇따라 걸음을 멈추고 숙연히 서 있습니다. 95년 전 9월 18일 총성이 울리면서 중화민족은 깊은 재난에 빠졌습니다. 오늘 경보가 울리자 도시 전체가 마치 일시정지 단추를 누른 듯 멈춰섰습니다. 이 지목은 한 도시가 역사에 내놓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았고 감히 잊을 수도 없습니다. 연결 주민 리녀사입니다. 역사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스럽고 고난에 찬 과거는 우리에게 뒤떨어지면 얻어맞고 나약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생사를 돌보지 않고 피어린 전투를 벌이며 피와 살로 나라를 지키는 장성을 쌓았기에 산하가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 가국을 굳건히 지키고 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변 박물관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 박물관 내 곳곳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고 홍색 분위기가 짙습니다. 피어린 전투 공동항쟁 전시청에서는 오가는 당원 간부들과 어린이, 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연변의 홍색 주제 교양 기지인 이 전시청에는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피어린 전투와 항쟁을 벌였던 준엄한 역사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 펼쳐지는 몰입식 홍색 실경 수업은 연변의 아들, 딸들이 역사를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을 깨닫고 분발 정진하는 홍색의 힘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경강 관광객 아공문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이어서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참관하러 왔습니다. 방금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당시 우리의 항전이 얼마나 어렵고 간고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야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장연입니다. 우리는 박물관 내 전자 선전 스크린을 모두 홍색 주제표로 교체해 장중하고 숙연한 기념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광범한 관객들에게 동북 항전 역사와 변강의 홍색 기억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대중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광장에서는 전쟁의 역사 명기, 함께 나라의 장성 구축을 주제로 한 전민 국방교양일 활동이 펼쳐져 역사 기념과 국방교양을 결부해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국방동원반공실 지휘통신과 과장 박인무입니다. 국방동원과 인민방공 지식이 천문만호에 들어가도록 하고 광범한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함께 도시 안전방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창사회구역 사업일꾼 리나입니다. 국방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구역 사업에 입각해 인민방공과 국방 지식을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왕청연 동장영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조직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육

0: 당 중심에서 주제 견학 실천 활동을 펼쳐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애국 정감을 두텁게 했습니다. 왕청년 동장영 홍군소학교 학생 장신입니다. 신시대의 소년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계승하며 소년의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겠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주제 당건설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활동에서는 군대 역사 전문가를 초청해 동북항일연군 역사 전문 수업을 받고 애국주의 교양을 심화했습니다. 길림 오동 야곱집단위원회사에서는 전국 각지 판매상 300여 명을 조직해 도나시 북산 렬사 등원에서 혁명선열 추모 성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를 함께 부르고 묵도했으며 혁명 열사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습니다. 청도 동방야곱 연쇄유한회사 리사장 왕우원입니다. 이런 날에는 모두가 열사 기념관을 찾아 선열들을 추모하고 경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9.18 사변으로 산하가 재난에 빠졌을 때 무수한 중화 아들, 딸들이 분연히 일떠나 피와 살로 외세 침략을 막아내는 장성을 쌓았습니다. 도나 사하연 진에서는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일의 투신에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비장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기리며 홍색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본부로에서는 충혼의배 구국충정계를 보도를 내와 대가군이 비열한 항쟁을 벌인 영웅적인 이야기를 돌이켜보고 홍색 혈맥이 대대로 이어지는 시대의 메아리를 들어보겠습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을 맞아 오늘 첫편 도나 대시 가문 4대가 항전에 나서 비열한 항쟁 보도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9.18 사변으로 동북 전역에 함락되고 변강대지는 침략군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당시 도나 사하연진의 유지 대만령은 가정 형편이 넉넉했는데 일본군의 위협과 회유에 직면해 나라가 망하면 집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만령은 사람들 앞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가산을 모두 내놓았으며 가족과 이웃 300여 명을 모아 민간 항일 무장 대가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전에 뛰어들어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세우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중림을 떠맸습니다. 주경위 기사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사하연진 하동촌 남대자조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옥수수 밭이 바로 대시 가문 저택의 옛터입니다. 80여 년 전 항일계호 대가군은 바로 이곳에서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토지 문서와 차용증을 불태워 항일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일이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말로 큰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족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상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주민들로 구성된 이 대원은 항일 구국군을 따라 길림과 흑룡강 일대에서 전전하며 경박호, 려난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35년 대가군은 정식으로 동북항일연군 제5군에 편입돼 당해의 령도 아래 동만 항일 진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돌격하고 형제가 어깨 겪고 싸우며 항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대시 가문 저택을 불태우고 대시성을 가진 주민들을 미친 듯이 토벌했습니다. 1937년 대만령은 항일연군을 위해 식량과 물자를 마련하다 불행히 체포돼 가슴 혹행을 받은 끝에 영영히 희생됐습니다. 10여 년의 비열한 항쟁에서 대시 가문 4대 가운데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온 가문의 뜨거운 피로 조국 산하를 지켰습니다. 대세충입니다. 대시 가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큰 가문에서 마지막에는 몇 명의 고아와 과부만 남았습니다. 아주 비상하고 눈물겨운 역사입니다. 산하는 충렬을 잊지 않았습니다. 2022년 대시 가문의 선열 7명이 혁명 열사로 추인됐고 그 영명은 도나 열사 릉원에 새겨졌습니다. 2025년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은 북경에 초청돼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황TV, 인민일보, 광명일보 등에서는 잇따라 대시 가문의 사적을 보도했습니다. 길림성 동북항일연구원 연구회 부회장 장은부입니다.
2: 대만령
1: 로 선생의 항일투쟁 사적에는 애국주의라는 사상적 핵심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적을 끊임없이 풍부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서도 계속 풍부해야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시 가문이 가산을 내놓고 몸을 바쳐 나라에 보답한 장건은 연변 인민이 용감히 적과 싸운 생동한 축소판인 동시에 중화민족이 고람없이 나라를 지킨 진실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시 가문의 충별 사적은 우리에게 국지를 잊지 말고 선열들을 명기하며 굴하지 않은 민족 정신을 계승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근일 사평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에서 우리주 대표단은 도합 10매 메달을 따냈습니다. 폐막식에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수상한 각 대표단과 두드러진 기여를 한 단위를 표창하고 이번 대회 각종 수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금메달 2매, 은메달 3매, 동메달 5매와 우수상 1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미용 종목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휩쓸었고 공업 설계 기술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CAD 기계 설계 종목과 3차원 인쇄 종목에서 은메달을 평면 설계 기술 종목, 전매체 운영 종목, 무인기 조종 식물 보호 종목, 디지털 제어 선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호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 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우리가 직업기능대회에 참가한 주요 목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직업기능 양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재를 양성해 우리 주 고품질 발전에 기능인재 비축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폐막식에서는 대회기 인계 인수식도 진행됐습니다. 2028년에 열리게 되는 길림성 제4회 직업기능대회는 우리 주에서 개최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주 분열연합회에서는 전국 분열연합회 여성자원봉사 시범 강습반 개최를 계기로 연변 여성 우수상품 장터를 개설하고 외지에서 온 회의 참가자 근 200명을 대상으로 특색 제품을 집중 전시 판매했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전주 21개 여성 우수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시 제품은 농특산물, 민속식품,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문화창의 제품 등 여러 종류를 아울렀습니다. 주기상대에 따르면 향후 7일간 우리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뚜렷이 적겠습니다. 23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는데 24일 아침 최저기온이 섭씨 2도 내지 6도겠으며 해발이 높은 일부 산간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4: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3: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길입니다.
5: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호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북경 동인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라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0: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백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4시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장약 심내방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내방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없던 특별 우대 활동합니다. 예,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한 과도 증송해 드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잎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17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지금 장약 심내방 한 곽에 그 100알씨 담겨서 온 이후에 한 번도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이게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겁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리고 그리고 이 양시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 그 기카노 공기 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지금 36곽을 사시는 분들 여태까지 장약 심내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 기카노 공기 청정기는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으로서의 사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예,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예,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는데 세 단계 공기를 정화하고 심도 있게 요가하는 이런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제거해준다. 예, 대형 디스플레이로 상태 확인까지 해주는데 집안이 공기를 아주 맑게 해주는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예, 이 공기청정기를 한참 커팅에 켜놓고 사파에 앉아있다가 침실에 들어가면 완전히 대비가 크게 알립니다. 예,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커팅에 나오면 공기 희박한 감이 확실하게 알리죠. 예, 과민성 비염이랑 있는 분들, 이불 거죽이랑 씌우면서, 또 혹은, 집안 청소를 하거나 할 때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럴 때도 채채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고환이 간질간질 하고, 예, 이럴 때, 이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면은, 고환이 간질거리거나 채채기도 나지 않아, 이런 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키워놓은

0: 그 물건들이 지금 거의 나가고 있는데 증송하는 이 물건들이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기회를 바짝 틀어지고 아, 그 약을 사실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약을 사실 바하고는 이런 물건을 가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에, 인체에서 중풍이 그 발생하는 이런 그 중풍이 발생한다 할 때 뇌에다 공급하는 혈액이 모자라면서 뇌조직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을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아, 심장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뇌중풍이 온 환자분들을 치료해 주는 서상약입니다. 예. 뇌중풍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뇌경색하고 뇌출혈 이 두 가지죠. 예. 예,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병을 말하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병을 말합니다. 예. 예, 뇌경색이라 할 때 발병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예.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에 우리 몸이 자주 신호를 보냅니다. 예. 머리가 어지럽고 한쪽 발다리가 해나루네 난다거나 마모기 오면서 아, 물체들이 흐릿허분하게 보이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예, 그러나 이런 증상들이 24시간 내에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자주 반복이 오죠. 예.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크게 중시를 돌리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일단 뇌경색이 발작할 때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한쪽 다리하고 발이 비틀어집니다. 예. 예.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도 자꾸 깨끼죠. 예. 그러면서 말을 하기조차 좀 힘들어합니다. 예. 이럴 때는 혈전이 만성적으로 형성되는 이런 과정이죠. 예. 평상시 뇌경색이 발병률을 낮추자면은 혈압, 혈당, 혈질을 정상 수치 그 가깝게 해줘야 됩니다. 예, 조절을.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혈지, 혈압, 혈당, 혈압을 어, 혈지, 혈당, 혈압을 정상 수치 가깝게 조절해 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예, 그리고 뇌출혈이라는 것은 이 병원은 예, 예, 일단 발작하기만 하면은 사망률하고 장례사가 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예. 발작 시 머리가 엄청 아프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또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흐리멍텅해지고 자꾸 잠이 옵니다. 예. 예, 이식이 똑똑하지 못하고 사유가 흐려질 뿐만 아니라 분출성 구토를 하게 됩니다. 예. 이 뇌출혈은 아, 싸움을 했다거나 정서가 격동된다거나 화장실에 가서 아, 그 대변이랑 볼 때 고혈압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힘을 쓰면은 발생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예. 예, 뇌출혈이 오는 이 위험도를 줄여주자면은 고혈압을 잘 공제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을 볼 때 고혈압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우선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면서 딱딱해진 혈관을 나른하게 하면서 혈관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장약 심리방은 종이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아, 다 해결해 주는 약입니다. 예, 예, 그리고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처방이 우리 장약 심리방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그 혈압 조절이 아주 좋죠.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장약 심리방에 들어갔습니다. 예.
1: 여보세요.
2: 그러기 때문에
1: 예, 라디오 꺼주세요.
2: 아주 좋죠. 예.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
1: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라디오를 예. 꼬십시오.
3: 예, 껐습니다.
0: 예.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3: 예, 저는 장약 심리방을 먼저 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신경세 진단을 받고 또 뇌경색 두 번 나왔어요. 야, 이 장애 심리방 수에서는 1년이 몇 번씩 어디에 알리니스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했습니다. 병이 심할 때는 어지러움증이 세게 납니다.
0: 예.
3: 뇌경색이 심합니다.
0: 맞습니다. 예.
3: 심장이 통신하고 뒷담둥이 아파나고 또 숨이 차면서 어, 그러니까 너무 아파니까 땀은 또 얼마 흘리는지 빨고도 얼마 흘리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이번에만 이과를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장약 신내방을 먹는다면 어, 지금 병원을 먹고 삽니다. 입원을 아예 하고 어, 그러니까 약 어, 지금은 입원하고 얼마 정도 먹었습니다.
0: 입원 아예 하니까 나 정말 얼마나 돈도 절약하고 예. 많은 면에서 좋죠. 예.
3: 돈도 많이 절약했어요. 영 편안합니다 지금.
0: 예.
3: 그래서
0: 여보세요?
3: 저는 또 고혈압 환자잖아요.

0: 예. 고혈압 약을 서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1: 예.
0: 30년 먹으면서 야 혈압 때문에 정말 수고생했는데 이상해 신내방을 몇 달 먹은 후에 이 선생님이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 지도하러서 해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또 선생님이 한 가지 류소료파라
1: 료크레미토로
0: 한 가지 밝혀주더라고 합니다.
1: 예.
0: 이 방법으로서 먹었는데 사용하면서 먹었는데 혈압 조절 그래서 해야 되니까.
1: 예.
0: 그래서 아홉 달 만에는 정말 이 혈압 이 장약 신내방 먹은 게 혈압 조절 너무 잘 된다.
1: 예.
0: 사실 우리 둘은 이 장약 신내방을 먹고 좀 여러모로 효과를 잘 봤습니다. 우리 아빠도 나이가 들면서 신호시발증 있고 머리가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여러 곳이 막혔습니다.
1: 예.
0: 관절도 아예 좋고 그랬더니 이 약을 먹고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어요. 영어 지금 아무튼 사람 걸쳐냅니다. 되게 사람 영 정신화 생깁니다 지금.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 있던 게 이 약 먹고 좋아졌어. 우리는 이 약 먹고 너무 좋았거나,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이 약 선전했어요. 친구들 먹은 사람마다 다 좋다고, 효과 좋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1: 참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할 때마다 참가했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0: 우리는 계속 먹길래 몇 개 이 약 먹으면서 건강 찾겠습니다.
1: 이번에 우리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활동 이제 딱 열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0: 예. 끝나는구나.
1: 예, 끝난다. 예.
0: 참가해서 또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잘하셨습니다.
0: 예,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나는 예, 이 저기 뭔가 심장이 딱 아파서 예, 집에 모아앉고 있었습니다. 계속 바깥에 나가다니지.
1: 예.
3: 식어도 밥도 먹고 또 나가고 이랬습니다. 계속 바깥에 제앞방 사고도 딱 붙여보고 예, 감재도 이상하네 이었다가도 때려서 붙여주고 아무도 쓸데 없습니다.
1: 그렇죠. 임식어서
3: 나별로 죽겠다 했는데 선생님이 이게 저당약을 선택하는 건 내가 듣고서 예, 이거 선택했는데 아 정말 좋습니다. 이거 먹은 다음부터 심장이 따갑대서 이 어떤 시간이 나가서는 그러되 그것보다는 어느 시간은 집에 이렇습니다.
1: 예.
3: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소변이 자꾸 예, 급했습니다. 소변이 예. 나가 급해서 실수도 한때 욕만 했지.
1: 아, 예.
3: 그러든지 소변이 닿던 게 소변이 닿자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그리고 변비 있어서 예, 정말 사흘 나흘 다섯까지 가도 예. 두부보지 못해 연고세
1: 변비 해결이 더 좋습니다 이야기 원래
3: 예 기라든지 변비 해결이 더 좋습니다
1: 예.
3: 그 아마치 기름은 뭐가 더 좋습니다
1: 하하 예 같이 예, 준 예, 적도 있습니다 우리
3: 예. 예 그리고 허리 다아파 잘 걷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허리 다아파도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3: 그런 게 안 좋아 예 무릎이 시리면 이거 무릎이 이게 할 수 있는 됩니다
1: 예
3: 내가 지금 간고약은 다 먹어도 쓸데 없습니다 그러던 게 조금 옮기는데 암튼 완전히 아이되었습니다.
1: 예.
3: 예. 오래 한번
1: 이제 잡순을 하면은 됩니다. 예. 이게 혈액순환도 예. 그렇게 잘 시켜주고, 결국 피도 많이 보충해주고, 이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되는 게 단꺼번에, 그래서 싹, 그래서 단꺼번에 한시에 다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예.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알림에서, 아, 이번에 보니까 또 이것도 좋아지니, 또 저것도 좋아지니, 이렇습니다. 예.
3: 예.
1: 예, 그렇습니다. 예.
3: 예.
1: 그렇게 예. 하십시오.
3: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안고 있, 못했습니다. 안고 있어. 조금 하나 오면 안고 있어. 허리 아파. 자꾸 무겁지, 뭐.
1: 예.
3: 그런 게, 옆구리 키운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3: 옆구리 키우고 잔다리 키우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예. 그래서, 예, 내가, 예, 어떤 일세, 어떤 이야기 마감을 하길래서, 오늘 또 배달 받았죠.
1: 아, 예. 이번에 지금 우리 활동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주는 그 우리 활동에서 주는 물건들이 아주 고급적인 물건인데 이 물건이 어선 거리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할 바하고는 이거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공기청정기람.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0: 저도 이거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간 고혈압 약을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예, 간도, 콩팥도, 위도 많이 손상받았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작년 심리방 강의를 듣고, 예, 심리방을, 예, 7달 싸움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로 받으면서, 예,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데로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녹세 비법을 같이 썼는데, 8달 만에 지금 심리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잘 됩니다.
0: 예.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도,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자고 나고 했는데, 이 약 먹으면,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바싹 나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병들을, 예, 사지가 자꾸 저리고, 소변도 자꾸, 어지럼증이 자꾸 나는데, 이 약 먹으면서 여러 면을 지금 효과 봐서 너무나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우리는 이 약 먹으면 건강을 챙기길 해서, 예, 이번에 특별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배달받아 왔는데,
1: 아, 예.
0: 예, 선생님 하나 문의합시다.
1: 예.
0: 우리 지금 셋째 시누이가 있는데, 고혈압성 심장병이랍니다.
1: 아, 예.
0: 예. 그래, 이 약 먹으면 고혈압성 심장병이 좋아질 수 있겠는지 해서 문의해달라 그럽니다.
1: 좋아집니다.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또 가슴 통증이 가중해지고, 예, 하지가 부조히 생기죠. 예.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일어나 앉아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예. 예, 이런 분들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그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뛰죠. 예.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을 움직여서 체력 활동한다거나 또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 더 명확하게 알려집니다. 예. 예, 그리고 심장이 이완 기능이 저하되면서, 예,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서 또 증결을 올라간다거나 또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고 또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찬다. 예.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이런 데서 장약 심리방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어는 그 중이 그 리론에 의하면 그 중이 원칙에, 예,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치료해 주는 약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혈압이 높다 낮다를 또 조절해 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심장병 그 중에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들을 치료를 해 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 아주 좋죠. 예. 예, 그래서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데 정말 그 이 장약 심리방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예.
0: 아, 그럼요.
1: 예.
0: 싸게 담겼다.
1: 시린스가 싸게 담그랬다. 예, 이번에 36곽 싸는 게 공기청정기도 들이지. 그 다음 또 약을 또 그 6곽이나 더 들이지. 한 번도 6곽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한 곽에 배가시 담겨온 이후로. 예. 그리고, 그 또 그런 돈은 4,752원을 또 그 총금액에서 빼드리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런 우리 활동 기다리자면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0: 알겠습니다.
1: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0: 예.
1: 그래서
0: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이재성이나 이 방송 듣고 있었습니다. 올해 좀 활동이 끝난다 그러네.
1: 이제 열흘이 있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점심 바짝 챙겼습니다. 예.
1: 예.
4: 예, 우리 남편이 원래 중풍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못했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그래다가 치료는 많이 했는데, 예, 치료가 잘 아이 됐습니다. 예, 그래다가 이 방송 듣고 소리 선생님 강의 듣고 중풍 딱 치료한다고 공연 시대 시했습니다. 이 약 썼는데, 예, 정말이 말과같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 가르치는 방법에, 그 다음에 녹색 방법에 이래 같이 쓰니까 맨 당연히 아무것도 혈압이 엄청 잘 되거나 지금 정말 다른 사람을 세 사람을 변했습니다.
1: 아, 예.
4: 심장이 나빠 그래. 밤에 소리치지. 네 나빠 밥은 못 먹지. 머리 얼빠내서 예, 어리버리해서 예, 등을 길게 뚝뚝 들고 이래 밥 먹을 때 계질계질 나왔댔지. 그럼 소변을 못 누수 못해 그랬지. 변비 있어가지고 똥 누수 못해 그랬지. 정말 고생했습니다.
1: 예.
4: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예, 밤 잘 자지, 잘 먹고, 잘 누고, 그리고 바깥에 수립도 잘한다. 내가 것들이 해결됩니다. 예.
1: 아, 좋죠.
4: 이 약만 쓰는데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1: 예.
4: 딱 공간 쓰세 쓰는 거 쓰니까 나 이렇게 잘 됩니다. 예.
1: 그렇죠. 예.
4: 예. 어제는 영 좋아졌어. 영 지금 우리는 예,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태풍호 방지야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 약 먹겠습니다. 예.
1: 아, 그렇죠.
4: 할 때마다 쌉니다. 예.
1: 예, 그래도 좋습니다.
4: 딱 충소리 먹겠습니다.
1: 하하.
4: 예, 나도 심장이 나빠가지고 그래고 어리버리하고 예, 얼빠안하고 예, 경력이 하나도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맥이 없고 오고오고 하고 살았는데 지금 똘똘해서도 꼿꼿합니다. 이제 달동 땀에 갔다 오는데 지금 우린 게 제일 꼿꼿합니다. 예.
1: 아, 좋죠.
4: 정말
1: 예.
4: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1: 얼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검은 버섯이랑 예, 예. 잠이랑 다 없어지
4: 얼마나 예. 예. 그러니까 난 마음이 부족하고 성대는 게 항상 고맙습니다.
1: 아, 예.
4: 예. 예. 근데 우리 큰 이모가 있는데 예, 노공이 와서 얼빠안해서 그랬어 그지 다리를 어, 그 따하듯이 하고 숨쉴 쭉고 구슬이 예, 밥도 말은 뭐 한 멍멍멍하고 이래고 예, 고리 얼빠 안 하고 어렴진하고 이랬대는데 예, 저번에 선생님과 물어보면 그냥 썼대는데 예, 좀 효과 많이 난답니다. 예, 좋아졌답니다. 예,
1: 아, 예.
4: 그래서 활동력은 거의 끝난다니까 나 예, 그런 정도는 싸졌답니다. 예,
1: 그래서
4: 예. 계속 먹으라고 이랬습니다. 끝까지. 예.
1: 맞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잡으면 좋습니다.
4: 그러니까 싸졌답니다.
1: 잡으면 예, 좋죠. 결국 우리 활동은 거의 끝이 나는데 우리 활동 이 기회에 이번에 기회 얼마 좋습니까? 이번 이런 우리 활동 기다리자면 예 이제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예 241-7979 예
1: 맞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말씀하십시오.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예, 이 남편이 중풍 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숱한 약을 다 써도 예, 소용이 없어가지고 예, 마지막에 정말 어제는 방송이 그래서 숱한 방송 다 듣고서 이랬네. 그래도 이게 예, 천연약제, 고산지구약제, 서장이약제 또 예, 약과를 또 보게 되면 또 장약집자로 딱 썼지. 그
1: 맞습니다.
5: 예, 그거 딱 예. 듣고. 그 다음에 주치공을 놓고 보면 또, 아, 중풍을 치료하고, 심장병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 동맥경화 치료한다. 기혈 부족을 보충한다. 요게 딱 마음에 들어서 있는 게 정말 확실히 기혈 보충 잘하면서, 예. 아이, 그 다음에 혈압이 그렇게 높던 게, 그 다음에 선생님 지도하에서, 예, 또 녹세로포도 같이 숨기래니까.
1: 예.
5: 혈압이 글쎄, 아, 6달 쓰고 조절할까? 10달 만에 글쎄, 이 약만 쓴 게, 해라서들 그렇게 잘 되긴 하면서 나는 살았다 이렇다 말입니다 선생님.
1: 아,
5: 예. 어쨌든 예, 약은 예, 이만한 약이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 어째 그런가 네 가지 년 황금으로 된 약 이게 네 가지 약재 들어갔대 그 말입니다.
1: 맞습니다.
5: 그 다른 약이 네 가지 약재 이제 황금으로 된 약이 들어갔으니까 천연 약재 5,400m 4,500m 이상 약이 그렇게 네 가지 년 황금으로 된 약이 어느 약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약재가 좋은
1: 효과를 낳죠. 예, 그렇습니다. 예,
5: 그러니까 좋은 약재 들어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죽음의 길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어떤 분은 정말 아이 부어 맞아서 다섯 발짝밖에 못 됐던 사람이
1: 예, 다섯 발짝밖에 못 되던 게 이 약 잡수고
5: 50발을 뗐다.
1: 예?
5: 그러니까 이 약이 글쎄
1: 거기 그 사람이 얼마 아이 잡수는 게 이거 잡수고 소리 내한테 전화 온 게 다섯 발짝 못 되던 밖에 못 됐는데 10년 그 사람 부여 언제 그랬는데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다섯 발짝밖에 못 됐답니다. 이 약을 잡수고 한 달 만에 전화 왔는데 50발짝 될 수 있답니다. 그 사람이.
5: 예. 그러니까 이 약이 글쎄 그것뿐이니까 코피 나던 분이 숱한 약을 다 써도 아이
1: 되던 게 이것도 다 됐지 뭐 예. 그게
5: 코피가 딱 멎었다.
1: 맞습니다. 예 그렇죠.
5: 그러니까 이 약이 우리 이게 그 홍경철이라면 얼마나 그 4대 법문에 속하고 소홍아도 또 그렇지 했구먼.
1: 예, 그렇죠.
5: 이런 좋은 약재 들어가서 항산화 작용을 엉차게 해서 예, 소염 작용을 또 세게 하고 면역력을 엉차게 높이지 했구먼.
1: 맞습니다.
5: 그러니까 나 이런 병이 예. 치료돼서 예, 정말 이게 이 뭔가 신지방에 대해 감성하고 선생님들 암에도 고맙다 인사밖에 할 수밖에 없죠.
1: 아유.
5: 예, 그렇죠. 예.
1: 예.
5: 그래 우리 전문의 좋은 약을 이 약을 선임해서 썼는데 또 그 전기 저서 이게 어째 그래서 좋습니까?
1: 공기 그게 특별히 좋습니다 그게.
5: 아 좋습니다. 예. 향수도 없고 깨끗하고 예 정말 거리도 예. 없고 그렇게 집안은 거서 예 정말 뭐 산소.
1: 영 거서 예 공기를 거서 맑게 해준다 말입니다 집안은.
5: 맑게 해서 예 그게 예. 그러니까 오면이 분리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입이 아, 이불이라면 펄럭펄럭거리면 미세먼지라면 어떤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예. 때라면도 그게 원래 그 그는 기침도 세게 납니다. 어떤 그 이 객관화 과민성이 있는 이런 분들은. 근데 그거 캐면

0: 그것도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기침 다 해납니다.
1: 그러니까 네. 예,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혈관질병에서 이런 약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뼈 치료해서 그래서 다 정말 죽음의 길에서 다 그것을 회복해서 건강 회복해서 정말 장수하게 됐죠. 우리 집부터 그렇습니다. 이 약이 하면 안 된다. 제품을 아, 240까지 해 올라가는데 되겠습니까?
0: 그렇죠.
1: 우리는 이 약을 계속 어서 슬리산다. 보니 이게 어서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먹고 어서 죽겠어. 이랬다. 마지막에 좀 딱딱히 없다.
0: 좋죠. 예,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우리 장약 심내방 약 자체는 뇌출혈이나 이런 걸 유발하는 이런 양리 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이 온 이런 분들 이 약을 쓰면서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약입니다. 예. 뇌출혈이 온 후 저희는 6개월까지 이 약을 쓰게 안 합니다. 예. 예, 그 뇌세포를 수복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뇌혈관을 또 그 수복하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6개월까지 이거 안 쓰게 하는데 그 6개월 후에는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뇌출혈이 온 지 뭐 1년, 2년, 5년 무슨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또 다시 뇌출혈이 유발하는 이런 양리 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 안심하고 쓰셔도 이런 좋은 이런 약입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정기적으로 혈액을 한 번씩 대청소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건강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 대뇌를 맑게 해주고 신경도 건강하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질환하고 중풍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서상약이죠. 예, 예, 풍한스 열로 인해서 혈관이 또 막힌 것을 순조롭게 해주고 관상 동맥경화라든가 뇌중풍을 또 치료해 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우리 혈관 이거 보면은 우리 인체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관이 다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예, 예,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늙어갑니다. 예, 우리 그 혈관 보면은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죠. 예,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 합니다. 예, 예,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예, 좋은 혈관하고 깨끗한 혈액은 신체 건강이 기초이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회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사람에겐 하루에도 몇 번씩 다양한 감정이 오갑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 즐거움, 불안, 수치심, 평온함, 여유로움, 공허함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것들만 있다면 좋을 텐데 화나고 불안한 마음은 왜 있는 걸까 싶지만 그 마음들과 잘 지내다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부정적인 감정도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밀어내지 마시고요. 그 마음이 주는 그 메시지를 잘 살펴보고 내 마음을 잘 헤아려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다한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질에 따라 또는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보충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제를 섭취함이 있어서 이 영양제마다 복용 시간에 따라 이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 시간에는 어떤 영양제를 언제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내 유익 유산균인 프로바이틱스는 식전에 먹으면 좋을지 식후에 먹으면 좋을지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이것은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 이 섭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인데요. 이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균이므로 되도록이면 식후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식사를 하게 되면 위산과 담즙산이 나와 민감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유산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에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전체 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까지 살아서 가는 이 잘 정착하는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 비피더스균이 많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산균 제품마다 제시하는 보관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그늘이 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 번 냉장 보관하는 경우는 계속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좋겠습니다. 오메가3는 식사 후 섭취하게 되면 가장 흡수가 잘 되므로 많은 전문가들은 식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이 있는 육류 제품을 드신 후 먹으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 있기에 지방이 있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답니다. 때문에 고기를 잘 먹게 되는 저녁 식사 이후를 오메가3 섭취 시간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영양제로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섭취한 음식을 몸의 에너지로 전환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면 이런 영양소들은 밤사이에 쌓인 노폐물을 내보내고 아침 식사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 기름기가 쌓이는 식후보다는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흡수률에 좋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소변 등으로 배출되게 될 수 있다면 여러 시간대로 나눠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비타민C는 산성이기에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영양제를 먹을 때는 커피나 녹차, 홍차 등과 같은 이 카페인이 있는 음료들과 함께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탄닌과 카페인 성분들이 영양제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건강한 삶을 위한 이 관리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식사를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한 식사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지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 먼저 짚어볼게. 우선 한 숟가락, 한 모금만, 한 번만이라는 세 포인트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숟가락만의 경우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밥량을 급격히 줄인다거나 적게 먹어야 하지 않은 생각은 되려 식탐을 높일 수 있답니다. 네, 때문에 급격히 량을 줄이기보다 평소 드시는 양에 한 숟가락씩 줄여나가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에 물은 한 모금만으로 한 모금만을 권장합니다. 우리의 침과 위에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면 효소가 희석돼서 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대신 한 모금 정도의 물을 마시게 되면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어 음식물을 더 잘 씹고 넘기게 하며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 물 한 모금의 양은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하고 포만감을 느끼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조절합니다. 한 번만의 경우는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배고픈 느낌이 들 때 뭔가를 먹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체는 갈증을 느낄 때도 일명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분별해서 도대체 진짜 배가 고픈지에 대해 확실한 인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를 장기간 할 시 신체 리듬이 깨져서 소화기관에 손상을 유발합니다. 네,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되도록 식사 및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잠들기 전인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게 돼 위에 부담을 주며 숙면을 방해합니다. 자, 다음은 균형적인 식단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매번 같은 음식을

먹어서 동일한 영양분을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으로 골고루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필수 영양소인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성분을 필수로 섭취할 수 있게 균형 있는 식단으로 드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공복을 느끼는 한계가 크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허기를 크게 느낄 경우 대부분 음식을 통해 해소하려 합니다. 적정 이상의 기준치를 넘는 과식이나 폭식은 소화기관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건강에 매우 불리합니다. 또 너무 짜거나 매운 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겠습니다. 너무 짠 음식은 고혈압 등의 질환을 초래하며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실 경우 소화기관에 주는 자극 또한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하루 세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지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한 노란색 속을 가진 호박은 이 달달한 맛으로 그냥 쪄 먹어도 맛있고 요리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보통 호박을 손질할 때 이 호박씨를 꼭 꺼내는데요. 이 호박씨는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서늘한 곳에 펴놓고 말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작한 모양을 가진 호박씨는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호박씨의 효능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 호박씨는 기억력에도 좋은데요.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건망증처럼 기억력이 나빠져 어제 일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레시틴과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연 성분은 학습 등의 인지 능력에 효과가 있습니다. 호박씨는 약이 아닌 식품이므로 즉시 효과를 볼 수 없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이와 같은 증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호박씨에 함유되어 있는 레시틴과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줘서 동맥경화와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호박씨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 성분은 혈관을 강하게 해서 혈관 속 나트륨과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므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불면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걱정과 과다한 스트레스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겪는 불면증은 처음에 유발 사건이 사라지면 대부분 며칠 이내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네, 그러나 만성적인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통증, 관절염,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불면증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멜라토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을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박씨가 함유하고 있는 이 트립토판 성분은 섭취를 하게 되면요, 몸속으로 흡수되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물질로 전환돼서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박씨는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마그네슘까지 함유되어 있어 골밀도를 높여줘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골격과 관절들을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며 뼈의 형성을 유지하는 데 좋은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골절의 위험을 줄여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박씨의 주의점에 대해서 또 효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이 호박을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리관래 원장님 직접 모시고 각종 이난병과 난치병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내가 한번 인사 다시 드립시다. 저는 영길시 현대병원 원장 리관래입니다. 금년은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22년간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부강주사료법과 난치병 치료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진단은 있으나 치료 방법이 없는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더구나 몸은 불편하고 아픈데 진단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면 참으로 답답하시겠죠. 지금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병에 걸리면 무작정 큰 병원, 먼데 병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경이나 상해 큰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망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난치병 치료에서의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내경에는 복부는 오장육부의 궁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배가 딱딱하면 오장육부를 속박하면서 100가지 병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복부가 딱딱하면 오장육부가 마치 고무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압박받으면서 피 흐름이 잘 되지 못하고 로폐물이 잘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위장은 물리내고 간담낭, 비장, 췌장, 자궁, 신장, 방광, 뇨도, 전립선, 왕고성 치질에 이르기까지 각종 난치성 질병을 유발합니다. 만약 배 안에 있는 이 딱딱한 섬유와 조직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수많은 현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리란 딱딱한 조직을 마주고 헤쳐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혈관들이 밀집하고 오장육부 여러 장기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이 배 안에 있는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지해본 사람도 없었고 또 감히 손을 대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료 공백이며 치료 금지 거역입니다. 하지만 현대병원에서는 21년간의 연구와 실천을 거쳐 이 천년 금지 구역을 돌파하고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체 세포 재생 기술입니다. 수천 년간 전통의학은 로화는 되돌릴 수 없고 다스린 무릎 연골과 괴사된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수술하여 인공관절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부는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로화는 되돌릴 수 있고 다스린 연골과 썩은 뼈는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을 핵심 주사 약물은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획득하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의학이 난치병이라고 여기던 수많은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실 인체 완고성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 현대의학은 심장병이 발병 원인을 심장과 큰 혈관 내부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검사나 약물치료, 스텐트 수술, 한어로 말한 신장 저지하는 모두 큰 혈관만 치료합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 의학계가 직면한 인지 오차입니다. 기실 인체에서 큰 혈관은 10%밖에 안 되고 100분의 90%는 모세혈관입니다. 우리는 림상에서 모든 심장병이나 혈관 질병이 발병 원인은 먼저 90%의 모세혈관이 병들고 나중에 심장과 큰 혈관이 병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과 관계되는 모세혈관은 다만 이 흉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앞뒤 가슴 근육과 복부 조직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이 도변체 발병 원인은 심장이 박동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을 부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피를 막게 하거나 혈관을 확장하는 약물을 써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몸의 기운이 떨어진 환자는 혈관을 찾을 수 없어서 호사들이 주사침을 찌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기운을 회복한 다음에는 혈관이 저절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사침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근경색으로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원리도 바로 심장 박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부풀려주는 힘은 바로 심장이 박동력입니다.
일부 환자들이 심장 제자리 두 번이나

해도 별로 치료 효과가 없는 원인은 바로 주자만 했을 뿐 심장 박동력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첫째로 앞뒷 가슴과 복부의 섬유화 조직을 방리하여 90%

수 없다고 하던 일부 난치성 심장병 환자들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하여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원인입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 데 병의 경중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번 내지 5번 치료하면 난치성 심장병, 협심증, 초기 심근경색, 심부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 기질성 질병은 반드시 현대의학으로 보급해야지 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실면,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병. 현대의학은 완고성 실면, 정서불안, 쪼리증, 우울증, 정신병을 담은 대뇌병이라고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정제나 수면제와 같은 대뇌 억제제를 위주로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치료는 증상만 잠시 가라앉힐 뿐 근본을 다룰 수 없으므로 환자는 평생 약물에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인체에서 세로토닌, 한어로는 쇠칭수라고 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은 대장에서 합성하고 분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엔돌핀도 그 절반 정도는 대장에서 분비합니다. 만약 대장이 굳어서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바로 완고성 실면, 조리증, 우울증, 정신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부를 제2 대뇌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배가 딱딱하면 정말로 백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대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대장과 세로토닌, 엔돌핀 합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병이 저절로 치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 로정은 병의 정도에 따라서 14일에 한 번씩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완고성 실면, 쪼리증,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선천적인 유전인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정신질환 환자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면역성 질병, 과민성 질병, 피부성, 완고성 피부병, 자가항체성 질병을 면역성 질병이라고 하는 게인데 홍반성 루푸스, 한으로는 홍반랑창, 잉피병, 간조중허증, 피지엔, 류풍습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과민성 질병이라면 음식 과민, 약물 과민, 과민성 천식, 과민성 비염, 과민성 피부염 등이 있으며 또 완고성 피부병에는 소보짐, 신경성 피부염, 백전풍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증상은 각양각색하지만은 발병 원인은 모두 비슷하며 치료 방법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 병으로 알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만약 이 병이 만성으로 되었을 때에는 현대의학은 별로 특별한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면역 억제제로 격소를 쓰는데 그것은 증상만 누를 뿐 근본 문제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면역기능을 활성화하여 자가 치유 능력의 힘으로 병을 치료합니다. 둘째로 전신이 섬유화 조직을 방기하여 혈관을 소통하고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는 병이 오라다 보면 몸이 모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약으로 상한 내장 기능을 바로잡고 원기를 보충합니다. 중은 환자들은 보통 약 석 달간 치료하면 신체의 구조적 손상을 처리하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여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 면역

만성 질병이나 만성 과민성 질병 치료에 호르몬제나 격소 말하는데 면역 활성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몸이 물이 차는 병. 몸이 물이 차는 병이란 폐나 심장이 물이 차는 병, 콩팥이나 골반, 뇌에 물이 차는 병, 간경화 복수, 암증으로 인한 복수 등 이런 병들을 말합니다. 현재 모든 병원들에서는 보통 물을 빼고 소염제로 치료하지만 물을 빼도 또 생길 수 있는 난치성 질환들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3초를 소통한 후 대변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소변으로 물을 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효과입니다. 일부 엄중한 간경화 복수 환자들은 큰 병원에서 몇 달씩 치료했지만 복수가 줄어들지 않아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한 환자일지라도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한다면 물을 빼지 않고 소염제를 쓰지 않고 보통 10일 내지 14일 정도이면 복수가 완전히 빠지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강주사료법이 강력한 효능입니다. 다음으로 만성신염, 뇌독증, 전립선 비대. 배가 딱딱하면 신염과 뇌독증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 현대병원에서 발견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전통의학은 만성신염과 뇌독증은 주로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인하고 독소로 인해 생긴다고 인정합니다. 때문에 치료 방법도 소염제, 인호제를 보유하고 나중에는 혈액투석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40년 임상을 통해서 만성신장병에는 변역반응이나 독소로 인한 원인 외에도 세 가지 발병원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배가 굳어지면서 섬유화가 신장으로 통하는 배안의 혈관을 압박하고, 둘째로 섬유화가 직접 신장을 눌러서 압박하면서 신장이 퇴화됩니다. 셋째로는 그 굳은 조직이 뇌도관을 눌러서 소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소변이 우로 역류하면서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이상이 세 가지 원인 모두 배가 딱딱한 것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강 내 섬유화를 처리하고 신장과 뇌도에 대한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완고성 신염과 초기 뇌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 전통의학은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 내부의 문제므로 보통 전립선관을 확대하는 수술을 합니다. 말하자면 칼로 안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과 치료 방법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심간이 임상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 원인은 전립선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주변이 조직이 굳어지면서 모세혈관과 림파관이 좁아지고 로피물이 빠지지 못하면서 전립선이 증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치료 방법도 그렇게 해서 치료가 수술보다 얼마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실금 아시죠? 전통의학은 뇌실금을 뇌도관력근, 방광관력근이라고도 하는데 방광관력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병이라고 인정하는데 기실은 방광관력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력근이 굳어지면서 뇌도관이 그 관력근이 닫혔다 열렸다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전립선 내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외부야 뇌도 관략근 주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전립선 비대와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증상, 소변이 작고 소변이 새는 뇌실금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낭염, 담결석, 신결석. 현대의학은 담낭염과 담결석이 근본 원인은 담낭이나 담관이 병들었기 때문에 보통 담낭을 수술하여 떼버립니다. 이 진단과 치료에는 오차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초음파로 담결석 환자를 검사할 때 보면 담관이 상단은 확장되고 즉 담낭관이 우는 확장되는데 아래만 좁아진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 그러면 상단과 중단은 간부에 위치했고 하단과 유두부만이 배 안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할 수 있는 바 담낭염이나 담결석이 근원은 담낭이나 담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강 섬유화 조직이 담관 하단과 유두부를 압박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상에서 일부 환자들은 담낭을 떼버린 다음에도 또다시 담관이나 간 내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신결석, 요도협착이 생기는 원인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부의 섬유화를 방지하여 담관에 대한 협착을 풀어줌으로써 만성 담낭염, 담결석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관성 질병. 골관절 질병이라 하면 경추병, 요추병, 그 다음에 무릎 평성 관절염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먼저 중척추관 협착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란 허추공전 사진 찍었을 때 척추관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지금 세계 어디로 가나 모두 수술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부작용이 많고 치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 요추관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척추 표면 방리술은 현재 국내외 공박이로서 오로지 영길시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대퇴골 괴사, 퇴행성 무릎 관절염. 전통의학은 대퇴골 괴사와 연골이 다스리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나중에는 반드시 인공관절을 바꿔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대퇴골 괴사와 다스른 연골은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은 강력한 세포재생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하지 않고 대퇴골 괴사, 연골이 다스른 퇴행성 무릎 관절염, 요추간반 탈출증,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 등 전신 골관절 질병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뼈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대퇴골도 괴사, 연골이 다스른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요추간판 탈출증, 심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통증. 난치성 통증이란 아프긴 아픈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통증. 여긴 또 신경성 통증, 혈관성, 중추성 통증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대부분 치료는 진통제를 위조하지만 진통제는 잠시 통증만 멈출 뿐 약을 끊으면 또 아파납니다. 우리는 진통제를 쓰지 않고 각종 난치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강주사료법이 치료 원인 무엇일까요? 첫째, 신경과 혈관을
아파가는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고 둘째는 손상된 혈관과 신경막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포재생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강주사료법은 천하제일통증이라고 불리는 3차 신경통으로부터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난치성 두통, 완고성 어지럼증, 그리고 모든 검사는 다 정상인데 원인 없이 계속 아픈 병, 배가 끊어지게 아픈 병, 그리고 원인 없이 음낭이나 여성들이 위험부가 칼로 쬐는 것처럼 아픈 것, 아픈 등 이런 각종 난치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양 암치료. 저는 국내에서도 국내적으로 최초로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연구 개발한 암치료 진도 주사기는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취득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은 체외 실험을 통해서 모든 암세포가 3분 내에, 이건 모든 암세포입니다. 어떤 암세포 상관없이 3분 내에 완전히 사멸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암국부 치료법으로서 능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암종양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법이 가장 큰 장점은 수술하지 않고 화학료법, 방사선료법, 즉 화료나 방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현대병원의 종양 립체 소실법은 국내적으로도 최초로 개발된 독창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까지 배가 딱딱하면 여러 가지 난치병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딱딱하면 암이나 종양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묻는데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림상에서 암 환자들 검사할 때 보면 절대 대부분, 이거 절대 대부분입니다. 암 환자들은 배가 정도 부동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 간암, 담낭암, 이선암, 위암, 장암, 직장암, 방광암, 자궁암, 란소암, 전립선 암과 같은 암은 물론이고 폐암 환자들도 눌러본 배가 딱딱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섬유화 조직이란 원래 하루 이틀 새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적어도 10년이나 20년, 30년 보통 3번 내지 4번 치료하면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무통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부강주사료법이란 결국은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고 방지하는 동시에 세포재생 주사약을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만약 치료 부위가 작으면 국부 마취제로 치료하고 치료 부위가 넓거나 어떤 분들이 침 맞기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면 무통 치료법으로 치료합니다. 수면 무통 치료란 환자가 잠든 상태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할 때 전혀 아프거나 불편한 감을 모릅니다. 치료는 약 15분가량 걸리는데 시술을 받고 깨어나면 치료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나 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가지 난치병 치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진료 기술도 만능은 아니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계가 완전하고 선진적인 특세 치료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영길시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지금까지 우리는
이학연구에서 끊임없이

0: 하고 개석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강두사료법이 확립을 위해서 8가지 국가특허 고자 관리를 신청 혹은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맡은 사명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을 기반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하루빨리 질병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이 협식과 성원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현대병원 리관례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선진 제조 발전에 관한 습금평 총수의 중요한 지시가 두근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 조락지 위원장이 이집트 참의장을 접견했습니다.
0: 왕혼영 정협주석이 이집트 참의장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최근 선진제조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지시에서 선진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 속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간부 대중들은 선진제조업 발전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꾸준히 성과를 쌓으면서 제조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확고부동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후 우리나라의 선진 제조업은 끊임없이 발전 성장해왔고 혁신력과 경쟁력, 종합실력이 눈에 띄게 강화돼 제조 강국 건설에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발전사 소직 부사장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올해 당중앙이 전국 선진제조업 대회를 개최한 것은 제조 강국 건설을 한층 더 가속화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지시를 내려 새 노정에서 제조 강국을 건설하는 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소호를 확고히 실천하며 중점 산업의 질적 향상과 성격을 착실히 추진해 중고급 단계로의 도약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신구 동력의 전환을 다그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선진 제조업을 적극 육성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 강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정보화부 기획사 요근 사장은 우리나라 선진 제조 발전이 중대한 성과를 거둔 근본 원인은 습근평 총서기의 지도와 키사비 역할에 있으며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인 인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형 공업화의 기본 목표 달성을 확고히 지향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관근 핵심 기술의 난제 해결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심화해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접근평 총서기는 새 노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새로운 발전 진영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의 방향을 견지해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자주적인 통제 수준을 높이며 선진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다그쳐 실물 경제의 기반을 잘 다지고 한층 더 확대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 강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선진 제조업 발전의 중대한 의의, 방향과 경로, 핵심 과업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전략성, 지도성, 대상성이 매우 강해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재정부 경제건설사 방흥 부사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통찰력이 뛰어나고 사상내포가 깊으며 내용이 풍부해 선진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근본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은 국가를 세우는 근본이자 강국의 기반이며 국민경제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공공재정의 직책에 기반해 우리는 재정정책의 지도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선진 제조업의 더 나은 더 빠른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 항공공업그룹 유한회사 곽성걸 부총경리는 첨단장비 분야의 주황기업으로서 이는 중대한 전략적 기회이자 더욱이는 무거운 사명과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성걸 부총경리는 나라의 중대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관건적 핵심 기술을 공략하며 항공 첨단 제조 능력을 강화해 항공 장비에서의 자주적인 통제 가능한 실효성으로 제조 강국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선진 제조업의 발전은 각계 공동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들은 중점 분야에 주목해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정밀하게 힘을 쓰며 재반과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선진 제조업의 혁신력과 경쟁력, 종합실력을 끊임없이 제고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계획국 상붕부국장은 주한기업은 우리나라 선진 제조업의 중추적인 힘이라고 하면서 향후 원천적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제조업 전환의 새 경도를 모색하며 주한기업의 현대산업사슬 사슬장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탄성과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기계공업그룹 유한회사 전략발전부 장대량 부장은 습근평 총서기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 중대 장비, 농업기계 장비, 선진 계측기기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관건 핵심 기술을 장악하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기업 집단을 육성하고 구축해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중고급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이동그룹 정부기업사업부 유광 총경리는 이번 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은 차세대 통신망, 차세대 산량망, 인공지능 기반 시설로 국가 6가지 네트워크 업무 포치를 접속하고 5세대 이동통신공업 전문 네트워크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지면과 위성이 서로 보완하는 신형의 기반 시설을 이룰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 회사 금융업무부 장봉 총경리단 당면 공상은행의 제조업 대출 잔액은 이미 5조 8천억 원을 돌파했다며 국가 전략 포치에 발맞춰 더 많은 금융자금을 실물경제 주전장으로 정확히 인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장봉 총경리는 또 실속 있는 금융 투입으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18일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공문 상무회는 노룡사업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스포츠 경기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때 관한 오물을 연구했으며 의료 건강 회복 확대와 향상 공동을 포치하고 집시했습니다. 회는 중의학 전통 지식 보호 조례 초안을 심의 채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사건 대응법 등 15개 법률에 수정한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문 상무회는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영향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해 노인 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발전과 진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봉사 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데 조력하고 노인 돌봄 봉사, 건강검진, 사회보장 등 분야에 직접적으로 힘을 쏴 다차원의 다기동형의 노후연금 체계를 완비하여 자택이나 지역사회, 기관의 노인 돌봄 봉사의 연결 경로를 개통하고 보편적인 노인 돌봄 봉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고령층의 특성에 맞춰 운발 제품과 봉사를 다양화하고 운발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육성해 노인층의 소비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회의는 스포츠 경기가 대중의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품질 스포츠 경기의 공급을 확대하고 각종 지역 경기장 시설과 대회 자원을 활성화하여 잘 활용하며 경기 스포츠 대회, 프로 대회, 대중 스포츠 대회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와 문화, 관광, 경영 등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 관람 경험을 높이고 종합 효과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회의 관리와 보장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대회 운영 조치를 다수 육성하며 경기장, 인력, 기관에 대한 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각종 대회의 안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초 단위를 중점으로 의료 건강 회복과 간호 봉사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 회복과 간호 자원이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건강 회복과 간호봉사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의료 건강 회복과 간호 수준을 높이고 도움하는 지능형 건강 회복 기술과 장치를 개발해 봉사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의료 건강 회복과 간호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 회복 의료 및 장기 요양 봉사 항목 목록을 동적으로 조정하며 의료 건강 회복과 간호 봉사 가격의 개혁을 심화하고 인재 양성 정책을 개선해 직업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의학 전통 지식의 보호와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중의학의 생존과 발전의 기반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의학 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중의학의 기초리론, 진료규칙, 작용효과에 대한 연구와 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의학 전통 지식의 보급과 응용을 강화하고 대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상호학습과 상호참조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등 15개 법률의 개정안 초안을 논의하여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해당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8일 북경에서 이집트 파리드 참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이달 초 습근평 주석이 이집트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양국 원수는 중국과 이집트 운명 공동체 건설 추진에 합의했고 새로운 정세 속 상무관계 발전의 새 청사진을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이집트와 함께 양국 원수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행하고 전통적 진선을 이어가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무 협력을 심화해 중국과 이집트 관계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이집트 의회와 각 차원 다분야 교류를 강화하고 민주법치 건설의 경험 교류를 심도 있게 전개해 중국과 이집트 운명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파리드 의장은 이집트와 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각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양국 원수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이집트 참의원은 중국 전국인대와 교류 협력을 강화해 양국 발전에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1: 전국 정료 왕혼영 주석이 18일 북경에서 이집트 파리드 참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얼마 전 이집트에 대한 습권평 주석의 성공적인 역사적 방문

0: 과 관련해 량국 원수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달성해 량국 관계 발전에 더욱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집트와 함께 량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력으로 리행하고 전통적인 친선을 이어가며 호의 협력을 확대해 중국 이집트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국 종협은 이집트와의 교류와 왕래를 한층 더 강화하여 중국 이집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추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파리드 참의장은 지난 70년간 이집트와 중국 관계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협력 성과가 풍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과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참여는 중국 전국 종협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사회론단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량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홍, 왕동봉 등이 접근에 참석했습니다.
1: 9.18 사변 발생 95주년을 맞아 잊지 말자 9.18 타종 경보식이 18일 오전 연영성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 잔력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이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오전 9시경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전원이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9시 18분 경세종이 울렸습니다. 14번의 종소리는 중국인민이 14년간 겪은 고난과 험난한 항일전쟁 역사를 상징합니다. 심양 전역에 방공경보가 울렸고 기차, 배, 자동차가 일제히 경적을 울렸습니다. 왕소홍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요동에서 항일전쟁에 참가했던 노동사, 노동지대표, 항일열사 유가족 대표, 주황의 당정군 군중단체 관련 부문과 각계 민중대표 등 약 1,000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0: 각지에서 18일 9.18 사변 발발 95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열고 장중한 의식으로 선열들을 추모하고 위대한 항정정신을 계속 발행하면서 분발 전진의 힘을 응집했습니다. 18일 오전 사회 각계 대표들이 강서 남경에 있는 중국 침략 일본 남경 대학살 조난 동포 기념관에 모여 국기 개양, 국가 제창, 평화의 타종 행사에 참가하여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종을 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75세 남경 시민 용교추는 우리는 선열들을 추모해야 한다며 과거를 잊지 말고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각자의 기여를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18일 오전 9시 18분 할빈 중국 침략 일본군 제731 부대 죄증 진료관에서 9.18을 잊지 말자 애국주의 교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402여 명 대학생, 중학생, 소학생, 의료 일꾼, 군과 경찰, 철도, 기업 사업단의 청년 대표들이 참석해 기념식과 현장 학습을 통해 역사를 되새기고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할빈시 공안국 경찰 장월은 선구자들이 혈육의 몸으로 조국을 수호했다고 하면서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는 애국심을 매번 출동과 방문에 녹여놓어 수많은 가정의 덩불을 지키며 당과 인민의 충실한 수호자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길림성 통화시 휘남현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의 주요 요격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9.18 사변 이후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은 휘남의 깊은 산속과 울창한 숲으로 진격하여 현지 산악지대를 기반으로 요격전을 전개했습니다. 18일 길림성 휘남의 사회 각계 군중들이 혁명 영렬들을 참배하고 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위대한 항전 정신과 동북항일연군 정신을 계승하며 분발 진투의 힘을 얻었습니다. 휘남현 제1중학교 학생 마정로는 이 역사를 영원히 기억할 거라며 선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정신적 힘을 학습의 동력으로 삼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장차 조국에 보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평륙 운하가 정식으로 통항한 뒤 남령 양포 강해 직통 항로의 첫 선박이 18일 점심 양포항에 순조롭게 도착했습니다. 해당 항로의 첫 운항과 함께 광서, 서남 지역 내륙과 해남의 자유무역항을 잇는 새로운 수상 통로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16일 평륙 운하가 정식 통항했고 남령항, 양포항, 강과 바다 직통 항로의 첫 운행 임무를 수행한 화물선 광성 798호가 남령항 육경 작업구에서 출발해 평륙 운하를 따라 남쪽으로 항행해 흥주항을 거쳐 바다로 나와 최종적으로 양포 국제 컨테이너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선장 진가문은 이번 항행에서 선박에는 광서 현지에서 생산된 화물만 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양포항 부두는 지금 큰 변화가 생겼고 항로도 넓어졌습니다. 이번에 남령항에서 양포항까지 직통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화물 물량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선박도 앞으로 양포항에 더 자주 올 것입니다. 첫 운항 선박이 항행하는 내내 안전보장도 전 과정에서 가동됐습니다. 양포 해사국은 해상 순찰선 플러스 무인기 플러스 VTS 전자 순찰의 립체 호위 체계를 기반으로 전 과정 실시간 추적을 실시해 광성 798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항을 보장했습니다. 평륙 운하가 개통된 후 광서 내하수우는 북부만을 거쳐 직접 바다로 나가게 됐고 서남 지역은 이로써 거리가 더 짧고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출해 통로를 하나 더 갖게 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구였습니다.

오늘은 베를린 평화의 소녀 동상 앞에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미트구의 한 예술단지에는 평화의 소녀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8월 14일 세계 위안부 기념일 전후로 독일의 많은 민간단체들이 베를린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많은 현지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평화의 소녀 동상 앞에 고개 숙여 경기를 표했습니다. 공문 안에 나뭇잎이 이미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고 조각상은 한쪽 구석에 돌 때 조용히 서서 두 주먹을 쥔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억누르는 듯하면서도 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세계 위안부 기념일은 아시아 민간기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2012년 12월에 공식 제정했습니다. 1991년 같은 날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노인이 수십 년간의 침묵을 처음으로 깨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군의 성노예 강제징용 만행을 공개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일본이 오랫동안 은폐해온 이 어두운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정부와 군대는 중국, 조선반도,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해 성노예화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감행했으며 피해자는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살아있는 증인들은 더욱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 등록된 생존자는 6명뿐이고 한국은 5명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미 90세를 넘겼습니다. 하루하루의 흐름은 역사의 또 한 번의 침묵을 의미합니다. 기념행사에 참석한 미츠 요네르타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숫자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숫자 뒤에는 이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어머니, 자매 또는 딸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중국, 한국, 독일 등 여러 지역에서 잇따라 위안부 피해자 추모 동상을 세웠습니다.

0: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이 평화의 소녀 동상은 2020년 9월 28일 완공됐고 완공 이후 여러 차례 일본 정부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조각상은 처음 미시간주 및 지구의 한 거리에 설치됐습니다. 2021년 당시 일본 수상 기시다 후미오가 전 독일 총리 숄츠와 면담하던 자리에서 독일 측에 조각상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몇 차례 협상 끝에 이 조각상은 지난해 부득이하게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린근 예술공원 구역에 临시로 안치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이후의 행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의 위안부 기념 조각상 설치 과정에서도 일본 측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동상 하나가 무엇 때문에 일본 정부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들겠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일본 우익 세력이 침략 범죄를 한 번도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강제 징집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부터 갑등급 전범이 공양된 이른바 야스쿠니 진자를 참배하는 것까지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 침략의 성격을 희석하는 것에부터 9.18 사변 이후의 침략 행위를 자위전쟁으로 궤변하는 것까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역사적 진실을 조금씩 지우면서 침략의 죄책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현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에는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카이치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거듭 잘못된 발언을 하면서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최저선을 도전했고 전후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덮는다고 해서 정의의 추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올해 3월 유엔 인권리사회 특별기구의 독립인권 전문가 16명이 성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조속히 진실과 정의를 직시하고 배상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레지나 밀하우저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도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사하고 오랜 세월 바람과 비를 맞으며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에 묻은 흠집은 점점 더 뚜렷해졌지만 그 침묵 속의 힘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저절로 발걸음을 늦추고 그 고요하면서도 굳센 얼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굴하지 않은 의지를 읽어내고 또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그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동상은 말없이 발걸음을 멈춘 이들 하나하나에게 묻습니다. 늦게 찾아온 정의는 아직 그들을 또 얼마나 더 기다리게 할까요?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위안부 등 역사적으로 남아내려온 문제들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적절히 처리해야만이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진정한 존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 평화의 소녀 동상 앞에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1: 중앙방송 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시간에 습근평 국정운영로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금사강 기슭 한 폭의 붉은기 아래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과 아시안 협력의 힘을 실어주는 황금 통로 병죽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2: 공군적 착취 압박 제도를 소멸하고 사회주의 기본 제도를 확립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전복과 파괴 및 무력 도발에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중화민족은 역사상 가장 광범하고 심각한 사회 변혁을 이루었고 가난하고 낙후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큰 그림으로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위대한 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인 정치적 견제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를 향해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중국인민은 낡은 세계를 타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줄도 압니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해 사상을 해방하고 예의 진취함으로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신중국 창건 이래 당의 역사에서 심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전환을 이루고 사회주의 초급 단계 당의 기본 노선을 확립하고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했으며 각 방면의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고 견지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하여 고도로 집중적인 계획경제로부터 활력이 넘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폐쇄와 반폐쇄 상태에서 전방위적인 개방으로의 역사적 전환을 실현했고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낙후하던 데로부터 경제총량이 일약 세계 2위에 올라서는 대로의 역사적 돌파를 실현했으며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던 데로부터 총체적 조여사회를 실현하고 전면적인 조여사회로 매진하는 역사적 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새로운 활력으로 차넘치는 체제적 보장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개혁개방은 현 시대 중국의 전도와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며 이를 통해 중국은 시대의 발전을 성큼 따라잡았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에 더 높은 자신감과 자강정신으로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혁신을 추진하고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담함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했으며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했으며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비교적 완비된 당내 법규 체계를 수립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고 첫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실현할 때 관한 전략적 배치를 명확히 하는 등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을 이룸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더욱 완비된 제도적 보장, 더욱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욱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중화민족은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맞이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에 희생된 선열들 그 뜻도 장하여라 이로를 휘어잡아 새 세상 창조했네 라는 두려움 모르는 기계로 중화민족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계속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이어지겠습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1: 네, 오늘은 금상항 기슭 한 폭의 붉은기 아래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상항은 이곳에서 급한 큰 구비를 돕니다. 동쪽 강변의 벼랑에는 주홍빛 큰 글자 두 개가 바위백에 깊이 파고들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서장 두 글자입니다. 절벽 아래로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강기슭에 강탁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6일 새벽 중국인민해방군 제18군이 이곳에서 금사강을 강행 도하하면서 오성붉은기가 처음 서장에서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금사강 강변마을은 이로 인해 서장해방 첫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마을에서는 소가죽배 9척을 모두 동원해 해방군이 강을 건너도록 도왔습니다. 배사공들은 3년 동안 18군의 인력과 군량을 운반해 덕격에서 강탁으로 다시 참도까지 날랐지만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해방군이 식량을 나누어 주었기에 서장 농로 출신인 마을 주민들은 처음으로 흰 쌀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강탁촌 사람들은 늘 산에는 뿌리가 있고 물에는 근원이 있으며 민족 단결은 이 땅의 가장 깊은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네, 72여 년이 흐른 지금 이 뿌리는 이미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강탁촌 역사 해설사인 양진 좌관은 나루터에 서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해방군이 강을 건너든 이야기를 자상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병참기지의 18군 여전사 우준아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우준아는 임신 중 양곡 창고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해 흙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왕병강이라고 지었으며 애명을 소강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조된 후 그녀는 2등 을급 장녀가 되었습니다. 만년에 그녀는 후손들에게 자신을 전투의 땅에 묻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5년 아들은 유고를 들고 선인들이 개척한 길을 따라 그녀를 마을의 큰 돌 아래 정중히 안장했습니다. 강탁진 스랑도자 진장은 이런 이야기들은 전시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탁마을 사람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홍색의 기억들은 정성들여 지켜지고 있습니다. 2018년 강달현 18군 도강 홍색 유적 공원이 건설되었습니다. 공원에는 사진, 문자, 담해체 등 다양한 형식으로 18군의 서장 진입, 도강 전투와 후속 건설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전시하였고 또 참도 전역, 혁명결사 영명록, 천장도로 건설, 서장 평화 해방 등 전문 주제의 전시도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홍색 교육을 개혁 첫 수업에 포함시키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구술과 마을 역사관의 전시를 통해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인식

0: 식을 아이들 때부터 길러가고 있습니다.
1: 전국 여러 민족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 도전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도전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강탁천에서는 또 마을 역사관 1950년 곡물 창고 도강 요적을 기반으로 2023년 이후 지금까지 100여 회의 홍색교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보호 외에도 일상적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강탁촌은 크지 않고 100여 가구에 500여 명이 사는 다민족 공동거주 마을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인 일입니다. 촌 당지부 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여러 민족의 부창조 인재를 선발해 지도부에 드리고 당원과 주민이 짝을 이루어 서로 돕는 방식으로 당건설 플러스 민족 단결의 틀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갈등 해소는 구역 담당자 플러스 연계 관리자에 의존함으로써 작은 일은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큰 일도 마을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을은 물 공급과 전력 공급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민족 단결은 한가족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소형 경운기와 분리수거함 등 주민복지 물품을 배포하여 주민들이 생산과 생활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조정보다 더 일상적인 것은 서로 돕는 일입니다. 강탁촌 역사 해설사 양진조가는 만약 관광객이 고산 반응이 오고 차가 진흙길에 빠졌을 경우 누가 도움이 손길을 내민다면 그 사람이 곧 강탁 사람입니다 라고 자주 말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에 모여 2024년 9월 강탁촌 촌위원회가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집체 칭호를 안고 돌아온 배경이 되었습니다. 영예를 안아왔지만 마을에서는 의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강탁진 서랑도자 진장은 먼저 홍색교육 일정을 촘촘하게 배치해 아이들이 왜 이곳에 붉은 깃발이 꽂혀 있는지 왜 단결이 여기서부터 자라나는지를 잘 알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홍색 자원이 살아나려면 핵심은 단결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체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강탁촌은 홍색기업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강유적, 크고 작은 보루, 1950년 곡물창고, 18군 병영 예터 등 사적지와 유적지들을 선으로 이어놓고 다시 제3자 운영을 유치하여 마을 대학생들을 해설사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는 민박 15곳과 특산품 소상점 6곳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본마을과 주변 지역에 12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탁촌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마을 전체 누적 관광객 수는 2만 명을 넘었고 홍색 관광 종합 수입은 1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집을 확장해 민박을 발전시키도록 이끌었고 흩어져 있는 홍색 관광지와 자연 관광지를 하나로 이어 고품질 코스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해설사 양진조가의 해설도 그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유적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서장인이 삶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와 관광의 교류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루시가 더욱 꼭 깨앉게 됩니다. 예전에는 낡은 집이 그저 낡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돈 버는 길이 되었습니다. 서랑도자 진장은 강탁의 공동부유 계산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홍색 자원을 분류해 서장인들에게 배당하고 여러 민족에 함께 수익을 봅니다. 네, 금사강의 물은 115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소가죽배는 원령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나무틀 위에 놓여졌고 배사공의 후손들은 민박을 차렸으며 강탕마을의 아이들은 붉은 깃발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 절벽 위에 두 글자 서장은 단지 지리적 입구일 뿐만 아니라 단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네,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과 아시안 협력에 힘을 실어주는 황금 통로 병육 운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신중국 창립 이후 처음으로 강을 건너 바다로 이어지는 대운하인 병육 운하가 정식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국 서남 지역의 출해는 에도라 가야만 했던 역사를 다시 쓰게 되었고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황금 통로가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해사 해운업계 옆 사이트인 해양무역과 해사 언론망은 사설에서 병육 운하의 개통이 중국과 아세안 간의 무역 교류를 한층 더 촉진하고 나아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무역 및 경제 구도를 재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러 시간적인 견제에서 볼 때 병육 운하의 통항 가치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네, 올해는 중국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 2026-2030이 시작된 해이며 또한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판 업그레이드 의정서 서명 이후 조속한 현지 이양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해입니다. 17일 제23회 중국 아세안 박람회 및 중국 아세안 경영투자 정상회의가 남영에서 개막했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 기회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병육 운하의 항행 개시는 시의적절했고 그 의미도 매우 깊었습니다. 중국 서부의 육해 신통로를 잇는 핵심 사업인 병육 운하는 5,000톤급 선박이 통항할 수 있고 세계의 유사한 운하 가운데서 통항 능력이 가장 뛰어난 운하입니다. 병육 운하 건설에는 깊은 현실적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측면에서 보면 중국 서남 지역에는 강과 바다가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부족해 화물을 동남아로 수출하려면 동쪽으로 에도라 바다로 나아가야 하므로 해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외부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아세안은 오랫동안 서로의 최대 교역 파트너였지만 물류 비용이 높아 양측의 무역 발전을 제약해왔습니다. 병육 운하가 완공되어 항행을 시작하면서 중국 서남 지역에서 아세안으로 가는 운송 거리가 가장 짧은 수운 대통로가 열렸고 서남 내륙과 아세안 간의 운송 거리를 560km 이상 단축했으며 물류 비용은 18%에서 30%까지 낮아졌습니다. 매년 운송 비용을 5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이른바 빠름과 절감의 결합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교훈을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전략연구원의 동남아시아연구센터 주임 허이평은 이는 주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과 기술 응용 능력의 뒷받침 덕분이고 또한 중국의 개방과 협력을 통해

호의 상생을 실현하는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운하의 통항은 전 세계 대형 수류와 항운 공사 건설에 중국의 경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왜남 주중대사 범청평은 평균 운하의 항양이 중국의 기술 역량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 상호 연결과 소통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의지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아세안은 경제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17년 연속으로 아세안의 최대 교역 파트너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 총액은 5조 9,500억 원에 달해 20.6% 증가했고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17.1%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평균 운하가 개통된 후 중국 아세안 협력에 어떤 힘을 더 실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수상 대동맥은 우선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가져옵니다. 평균 운하가 개통된 뒤 중국 14억 인구를 가진 대규모 시장과 아세안 6억 7천만 명의 대규모 시장 사이에 양방향으로 흐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황금 통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광서 백색 서강투자발전유한공사의 냉자연 이사장이 계산해 본 데 의하면 전통적인 운송 방식과 비교할 때 대량 화물을 평균 운하 물류 통로로 운송할 경우 톤당 수로 운임을 30% 절감할 수 있고 전체 운송 시간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기업에 실질적인 호재를 가져다 줍니다. 네, 많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있어서 평균 운하는 발전의 병목을 돌파할 희망의 항로입니다. 캄보디아 주중대사 션가민은 운하가 개통된 뒤 캄보디아의 농산물을 중국으로 더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주중대사 숭펑 시가라는 아시안에서 유일한 내륙국인 라오스가 오랫동안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없어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평균 운하의 완공과 가동은 라오스가 발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운하가 통하면 산업이 번창해집니다.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판 업그레이드 의정서에 따라 양측의 자유무역 협력과 역내 경제 통합 과정은 디지털, 친환경, 표준, 생산과 공급망 등 신흥 분야로 확대될 것입니다. 평균 운하가 개통된 뒤에는 중국 서남 지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자금, 기술, 인재, 노동력 등 요소가 더욱 집결하여 연선의 조선, 물류, 가공무역 등 항만 임적 산업에 직접을 이끌고 새로운 산업대를 형성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프랑스 에션그룹이 남영 육경 화공단지에 투자한 제지와 화학품 프로젝트는 외국 자본이 강변 산업대에 대한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한 사례입니다. 타이 공영방송은 평균 운하가 국경 간 무역과 국제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타이와 중국의 공급망 연계 기회를 늘려 타이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베트남 연구원인 위홍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배경 속에서 평균 운하는 개방된 공공재로서 거래 비용을 낮추고 공동발전의 기회를 창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평균 운하가 세계를 향한 새로운 개방 중추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쪽으로는 강을 통해 바다로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유라시아와 연결되며 중국 유럽 화물열차와 철도 해상 연계 운송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중국 아세안 협력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하나로 잇고 지역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열어 세계와의 연결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곧 개막하는 중국 아세안 박람회에서 국제 전시구역은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 새로운 항로를 긍정적으로 보고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필리핀 조종대사 지민은 평두욱 운하가 중국이 글로벌 경제무역에 심층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강물이 거세게 밀려오고 수많은 도배가 경쟁하듯 출발합니다. 백년 변국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평두욱 운하가 강과 바다를 관통함으로써 중국 서부의 육해 신통로 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안 상호 연결 수준도 한층 심화시켜 더욱 긴밀한 중국 아시안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하드웨어적인 뒷받침을 제공했습니다. 네, 이는 중국 아시안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새로운 항로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중국의 기회를 함께 누리는 새로운 경로이기도 합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네,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시 득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특별우대 활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영길시 득길장약방하고 득길 중위진찰부에서는 공동으로서 추석하고 국경절 두 명절을 함께 맞으면서 5년 만에 가장 큰 우대 활동, 바로 4대 보물급 장약 특별 우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에는 치수의 전주완하고 런칭 창죄, 런칭 망죄하고 조주다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보물급 장약은 약재의 조합도 특별하고 제조 공정도 엄격하고 약성이 부드러우면서 적용 범위가 아주 넓은 이런 신비롭고도 귀중한 보물급 장약입니다. 우리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증된 국가 비밀 특허가 있는 이런 제조 기술로 제조한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300년 이상 되는 국가 대기업인 감로장약유한회사에서는 우리 득길장약방이 성립돼서 5년간 감로장약을 믿고 찾아주신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귀중한 4대 보물급 장약을 특별우대 활동합니다. 예,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에서 치수의 전주완하고 런칭 창죄, 런칭 망죄, 조조 다시를 각각 10곽 사시는 분에게는 5곽을 드리면서 또 각각 조조 다시도 한 곽씩 또 더 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우대 활동은 행사 기간에 우리 득길 중위 진찰부에서는 감로 장의 선생님이 진찰 비용을 받지 않고 진료해 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이용하시면은 우리 경제적으로나 또 아주 좋은 이런 기회입니다. 예,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네, 좀 이 약에 대해서 조금 칭찬하려고 그래요.
1: 네.
2: 예, 전번에 위가 그냥 이렇게 새벽에 두시면 위가 막 쓰리고 아프고 이전에는 막 창하며 이래 밥 한 술 먹어도 창하고 그렇던 게 요즘에는 그냥 아팠어요 위가.
1: 네.
2: 위가 아프고 그다음에 이 등사디가 등사디가 그래서 시래 든다 뭐 그럼 막 시래 들고 바람이 다 이 등사디가 오는 것 같고 옆구리도 이쪽에 그 오른쪽인데 제일 아래 이 다리뼈 위에 별나게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병원가 CT를 했는데 의사가 말하는 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 아픈가 하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 본신은 이게 그냥 아팠단 말입니다. 계속 약을 먹어도 아이 되고 그래서 내 이 방송에서 두구슬에 장약국 찾아갔댔어요.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의사를 배우니까 당나물로 여기 아픈 거는 당나물로 아프고 그 다음에 이 등사디 아픈 거는 혈이가 통하지 않아서 그게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은 뭐 쓰고 세 가지도 내 먹었어요 거기서.
1: 네.
2: 전주 타신도
1: 조조 다시
2: 전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타팅월 하고 그 다음에 주월 류황활 이라든도
1: 주월 류황환
2: 주월 류황환하고 망제 이렇게 네 가지로 거기서 저수띠다 두 달 분후.
1: 예.
2: 그래 먹은 게 유형 좋단 말입니다. 아야 보고 이 등사디도 어서는 두 달 되는데 이 등사디도 시리지도 애고 아프지도 않단 말입니다. 겨우 이 옆구리도 아예 아프고 위도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약 먹은 게.
1: 네.
2: 그래서 요즘에 또 이런 약을 활동한다니까 내 지금 문의한 바입니다.
1: 예. 지금이 이 조조 다시 치수의 전주완 런칭 망죄 런칭 창조 이사대 보물급 장약 10곽씩 사시면은 5곽을 드리면서 또 조조 다시는 따로 한 곽씩 또 더 드립니다.
2: 이거 네 가지 약을 다 그렇게
1: 지금 환자분이 쓴 네 가지 약인 게 아니라 우리 4대 보물급 장약 치수의 전주완하고의 런칭 창조의 런칭 망조의 조주다시 이 네 가지가 감로 장약에서 4대 보물급 장약입니다.
2: 예.
1: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대 활동 이제 10곽에 5곽 드리면서 또 조주다시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 요즘에 이 활동하는 이 동안에 듣길 중이 진찰부로 찾아가면은 또 과호비를 받지 않고 면비로 또 장의 선생님이 또 진찰해 드립니다. 예.
2: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바람에 가가지고, 걔도 이야기 확실히 좋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게 별로 또, 요즘에 활동하지 않는가 하면.
1: 예, 활동 있습니다. 그래,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예.
1: 예.
2: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 위약도 예, 먹으니까, 단통 위가 아예 아프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2: 그래서 예. 두 달을 먹었단 말입니다, 이거.
1: 예. 그래서, 예, 거기다 또 연계하십시오, 예.
2: 그럼 또 활동깔로 드립니까?
1: 예.
2: 예.
1: 예.
3: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남편이 나서 잘 와서 기수의 전수와 장호와 얼수의 통창말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뭐, 잘 와서 말을 못하던 게 지금 말을 할 수 있고,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잘 쓰지 못하던 게 이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1: 예.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고, 숨이 똥 막는 것 같은 게 숨이 막지 않습니다.
1: 네.
4: 선생님, 딴 곳에서 예, 넣어서 다녀왔고, 심장도 단약을 많이 써봐야지, 효과 없어지다.
1: 네.
4: 담당 장약이 선생님 특별히 좋습니다.
1: 네.
4: 예, 약에서 이래서 한 효과가 닿습니다. 근데 지금 내 방송 들어볼까, 지수의 존주화를 지금 무대 활동합니다.
1: 맞습니다. 10곽에 5곽을 더 드립니다.
4: 예. 존주화 어디 나서 착한거니까 예?
1: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예.
4: 예, 약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예, 이 세 가지 약을 다 받겠습니다.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네 가지 약입니다. 예,
4: 예 선생님.
1: 예,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오, 저는 이게 위주소 위험에서 예, 위가 자꾸 쓰리고, 아리고, 식후물이 자꾸 올라오고, 자꾸 투름이야 하고, 예. 소화 안 돼서 예, 밥을 얼마 못 먹으니 맥이 없고 어떨 때는 예, 자다가도 위가 아파서 깬 적도 있습니다.
1: 네.
5: 나 이 위병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약 먹어도 때 호도를 못 보다가 방송을 듣고 지금 감로산약이 좋다는 선생님의 말씀 듣고 상제하고 망제 조주다시 이 세 가지 약을 한 50일 쓴 게 지금 영 효과 좋습니다.
1: 네.
5: 네. 위가 그냥 쓰리고 아리던 증상이 없어지지 식후물이 올라오더니 식후물이 올라오지 않거니 소화가 잘 되니까 예, 밥이 맛있고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리니까 야 사람 정신이 납니다지.
1: 네.
5: 예, 이래 효과 좋고 하니까 또 활동이 좋지 해서 달달받아 계속 쓰다 그런다.
1: 예, 지금 활동이 5년 만에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5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5: 예, 알겠습니다.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도 이거 전례세미를 밤소변에 대여섯번째 화장실 댁입니다.
1: 예.
6: 소변 보다면 소변 잘 나가지 않고 또 한 번만 소변에 조금씩 나가다가 그리고 소변 보도에 자주 마르고 안 나고 아, 이래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약 모두 큰 허도 못 보다. 지금 내 런칭 망제하고 허드니 생활 이거 지금 뭐 40일 먹었습니다.
1: 예.
6: 효과도 많이 알깁니다 지금. 아이야 뭐 후부터 소변이 소변량에 한 번만 소변에 많아지면 전화기에 자수 많이 들어오면 한두 번 혹시 어디다 통잠 잘 때도 많습니다.
1: 네.
6: 네. 그리고 소변이 시원 잘 나가고 잠자면 아침에 머리 맞고 사람이 정신 난다 일어나고.
1: 네.
6: 네, 들라니 약이 이제 불때확도 안 돼도 뭐 렁칭망제라 좀 더 많이 좀 싸놓게 한다.
1: 네, 맞습니다. 렁칭망제 열 곽 사면은 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또 조주 다시 또 드립니다. 예,
6: 아.
1: 5년 만에 지금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6: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6: 감사합니다.
3: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1: 예.
7: 예, 저는요, 지금, 손발도 저리고, 뭐, 통증도 있고, 뭐, 어지럽기도 하고,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또 지조의 선전하고 훨씬 커 후회하고 이래서 한 50일?
1: 네.
7: 한 50일 정도 썼는데 효과는 확실히 처음에는 뭐 별로 믿지 않고 썼는데 효과는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손발 저린 거 정말 많이 없어지고
1: 네.
7: 통증도 없어지고 어지럽고 아프고 하던 것도 지금에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기대고 소리 저 뭐 귀에 소리 나고 예 네. 심장도 아프고 이게 전면적으로 어째 고진다 없어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한 50일 지금이 됐었는데
1: 예 료정이 있습니다. 그 료정이 한 개 료정이 두 달입니다. 60날 그래서 아. 지금 보면은 모두 좀 병정이 길기 때문에 두 개 료정 쓰면은 기본상 그 다음에는 화신커프에를 아 있어도 됩니다.
7: 예. 이 이야기에 처음에 나는 왜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효과 정말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이 대뇌주의 혈관 장애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노년인은 대뇌주의 그 혈관이라 할 땐 그저 뇌 모세 혈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예, 혈관들이
7: 기억력도 예. 많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기억력이라든가 수면물라이라든가
7: 예, 예.
1: 그리고 좀 사지가 차갑고 영양이 좀 부족한 증상이랑 예. 감각이 좀 이상한 증상 이런 거 다 개선합니다. 예. 예.
7: 네, 그래서 좀 더 써보려고
1: 예. 그리고 지금 치수의가 예. 열 곽에 다섯 곽을 드리면서 또 조주 다시 예. 또 드립니다. 예, 예, 그래 이번 활동 이용하십시오.
7: 예.
1: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예, 두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우리 이모네 미누리가 이렇게 자궁에 쥐고 있어가지고 예,
1: 네.
8: 수술 받았는데 신체가 너무나 허옇해서 밥도 못 먹고 혈압도 진짜 떨어지고
1: 네.
8: 그리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이렇게 맥이 없으면서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수술 뒤 끝에 그래 그런지?
1: 예. 예. 여보세요?
8: 예.
1: 예, 예.
8: 신 안 잤습니까?
1: 예.
8: 예. 그래서 근육통도 나고 이래면서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불편해가지고 내에다가 이 감로장약이 이렇게 그런 파스모 소유하는 용도 타니까 가서 거기 상대편지 찾아가서 이렇게 그런 질문하고서 이렇게 문진 받고서 써보라고 그랬던 게 그 치수의 전두 아래에다가 파스모 소유한도 들어갑니다.
1: 네.
8: 아, 그런 게 지금은 신체가 너무 좋아지고 매일매일 좋아지는 게 알려가지고
1: 네.
8: 그리고 옛날에 맥이 없으니까 땀만 거서 창창 흘리고 이러면 누구 이름 못 나게 했던 게 어디는 식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 혈압도 흉났던 게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네. 좋아졌답니다.
1: 맞습니다.
8: 그래가지고 이번 입원과는 또 활동도 있답니다.
1: 네. 활동 있습니다.
8: 치수의료함에 네. 활동한다 하니까 그거 이렇게 또 배달 받겠답니다.
1: 네. 그래 지공지력이 때문에 창조를 같이 쓰면 더 좋습니다.
8: 예.
1: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 지금 창조의 지수의 이거 다 열 곽에 다섯 곽을 더 드리니까니. 그리고 그 환자분은 이 지수의 창조의 그다음 파상마 소유한 이 세 가지 쓰면 더 효과 잘 봅니다.
8: 아, 예. 그리고 예. 선생님도 한 가지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당뇨병으로 해가지고 피부 진이 가려워서 이렇게 못 견디고 있는데 계속 피 터지게 굶는답니다.
1: 네.
8: 그리고 이런 환자는 어떤 약 쓰면 되겠는지 감라당약이 어떤 약이 이 보통 감라당약이 얼마나 썼을까요?
1: 네. 그런 환자분들은 당뇨 있으면서 그렇다 할 때는 망제하고 허술이냐 왔으면서 이 주어인 유황환이란 거 같이 쓰면 됩니다.
8: 뭘까? 그 허술리뇨완도 써야 됩니까?
1: 허술리뇨완하고 드런칭망제 같이 쓰면 혈당이 조절됩니다.
8: 아.
1: 예, 혈당이 조절되면서 이 당뇨 이 콤파치 합병증이 나사지면 체내 독소가 빨리 배출됩니다. 그러면 그 가려움증이 같이 낫습니다.
8: 예.
1: 거기다 더 빨리 낫겠으면 그 지워인 유황환이란 거 같이 쓰면

0: 또 빨리 낫습니다.
1: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예. 제가 아직 있으면 효과 보겠습니다.
0: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지금 4대 보물급 장약이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서장 약재 체계에서는 광물질하고 귀금속을 핵심으로 한 고전적인 이런 조합입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최고의 장의 이사들만이 제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 제조한 조절용 장약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초본 약재가 아닌 특수한 이런 조합입니다. 그리고 4대 보물급 장약이 핵심하고 공통점, 예, 그 특징이라 할 때에는 첫 번째가 원료의 조합이가 아주 특별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아주 희귀한 광물하고 일부 귀중한 예, 동식물 약재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성분이 아닌 예, 일반 약재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아마 5년 동안 지금 우리 이 4대 보물급 장약을 덕길 장약방에 오셔서 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인제는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런 좋은 효과를 받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네.
0: 예, 제가 처음에 이 장약을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많이 강의했는데 이해하신 분이가 아주 그때는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적습니다.
2: 네.
0: 때문에 이 5년 후에는 예, 이미 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예, 강의를 하면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은 제조 공정위가 아주 엄밀합니다. 예, 우리 광물성 약재라 할 때는 수화 공제 방법을 이 방식을 걸쳐서 반복적으로 정제하고 어떤 약물들은 100차 넘게 정제합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독소를 제거하면서 전반적인 이 제조 과정이가 예, 전통 장약 제조 기준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예, 바로 약을 한번 제조하는 그 시간이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이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약성이 부드럽고 또 무겁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가우면서도 강렬하지 않고 약효가 서서히 발휘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성 통증하고 이 완화제가 아니라 만성 복합성 질병이 장기적인 조절에 예, 적합합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에서 처음 쓰시는 환자분들하고 이 첫 한 달하고 또 두 번째 한 달, 세 번째 한 달 이 회복기 약이가 조합이가 다 다릅니다.
2: 네.
0: 결국 이 4대 보물급 장약은 기본상 어서는 이 회복기 약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약으로 씁니다.
2: 네.
0: 때문에 지금

0: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 4대 보물급 장약으로서 지금 활동 진행합니다. 예, 나는 인선은 다 나섰는데 우리 인체는 그냥 소모되고 로화가 진행되고 퇴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완전히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예, 때문에 이 4대 보물급 장약으로 유지한다 할 때는 건강, 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활동을 아주 크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에서 보면은 그 특징상 적용 범위가 또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 심혈관하고 신경, 면역 조절 등 이런 여러 방향을 동시에 조절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기학에서의 종합조절형 고정장약에 속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환자분들은 예, 우리 감로장약을 쓰시면서 몸이 좋아도 지고 또 질병이 치료도 되면서 또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예, 이런 보기 한 장약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4대 보물급 장약이 주요한 대표적인 약재들이 예, 그 각각 특징을 본다 할 때에는 우리 이 치수의 전주 안에는 4대 보물급 장약에서도 핵심적인 제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심혈관하고 신경계통 질병이 있다 하면은 예, 우리 지금 중풍을 예를 든다면 중풍이 지금 전조 증상이 있다. 혈압이 온정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할 때에는 치수의 전주안을 쓰면은 중풍을 예방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이 진주하고 쪼타이르 치수의 전주안의 이 성분 핵심적인 성분은 진주하고 이 조타이푼입니다. 이 조타이푼을 중심으로 한 조합이고 머리를 맑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이 효능이가 예, 가장 내세울 만한 이런 효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치수의 전주화를 쓰신 분들은 예, 한결같이 아, 이 치수의 전주화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뇌졸중 후유증이 있거나 사지마비하고 경력저하 예, 이 경력저하가 돌아 예, 회복이 되는 게 아주 선명합니다. 예, 그리고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등 이런 증상에서는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런칭 창제는 진보류 약재하고 천년 약재를 조합했고 비위를 조화롭게 시키면서 독소를 해소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인체의 근본인 정기신혈을 공고하게 해서 이 질병이 부리를 치료하는 이런 목적에 도달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만성위염이 있거나 궤양이 있거나 면역력 저하 혹은 수술 후 회복 등 이런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는 최고로 적합한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한 정약을 좀 오래 써서 다 이 회복이 되고 나섰다 하는 분들은 예, 이런 칭창제로 세 날에 한 번, 일곱 날에 한 번, 열흘에 한번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앞에서 얘기하다시피 우리 지금 4대 보물급 장약은 그만큼 효과가 유지되는 게 오랍니다.
1: 네.
0: 예,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써도 우리 인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존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런칭망주에는 열을 제거하고 독소를 해소하면서 위장하고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예, 때문에 식중독이 있거나 급성 만성 위장염이 있거나 간 부위가 좀 불편하고 독성 물질을 접촉한 후에 신체 회복에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고 고온 반응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조주다시라 할 때에는 간을 보호하고 위장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허혈을 내려주는 이런 효과가 뚜렷하면서 복부 불편감하고 위산역류증 예, 그리고 화상성 통증하고 소화불량 만성위장염 궤양에서는 예, 특히 소화기 질환에서는 효과가 아주 선명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중기진찰부에서는 국가대기업인 감로장약유한회사에서 예, 이 초빙한 감로 이 이학 대표님하고 감로 장인 선생님이 이 환자분들이 진찰하고 예 약물 배합이라든가 그리고 치료 과정 등 이런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장약을 쓰실 수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마음의 용기를 채워줄 따뜻한 동화 두 편을 준비했어요. 먼저 겉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굳센 한 다리 병사의 모험담. 굳센 병사를 들려드릴게요. 눈을 살짝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0: 굳센 병사.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선물 상자를 활짝 열고 안에 든 장난감을 본 아이는 기쁨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와! 주석병사다!
1: 상자 안에는 30명이 넘는 작은 주석병사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 병사들은 모두 낡은 숟가락을 녹여 만든 형제들이었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된 예쁜 군복을 입고 어깨에 총을 맸는데 그 모습이 정말 위풍당당했어요.
0: 그런데 병사들 중에 한 병사만 유독 달랐어요. 다른 병사들은 튼튼한 두 다리로 똑바로 서 있었지만 이 병사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조조할 때 금속 재료가 부족해서 한쪽 다리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한 다리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버티며 다른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어요.
1: 병사들이 놓인 탁자 위에는 온갖 멋진 장난감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종이로 섬세하게 만든 아름다운 궁전이었는데 작은 창문 너머로 궁전 안의 풍경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궁전 앞에는 작은 나무들이 거울처럼 투명한 작은 호수를 둘러싸고 서 있었고 하얀 백조들이 호수 우를 헤엄치고 있었어요.
0: 하지만 탁자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궁전 문가에 서 있던 종이 무용수였어요. 하늘색 치마를 입고 어깨는 반짝이는 리본을 단 그녀는 한쪽 발을 높이 들고 춤추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한 다리 병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무용수도 나처럼 다리가 하나밖에 없구나. 그 순간 병사는 마음이 뜨거워지며 무용수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올랐어요.
1: 해가 지고 고요한 깊은 밤이 찾아오자 탁자 위의 모든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난감,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장난감,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장난감까지 온 탁자가 신나는 무도회로 변했어요.
0: 그런데 대부분 병사들은 선물 상자 안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고 오직 한 다리 주석 병사만 탁자 위에 홀로 남아 아름다운 무용수를 많이 쳐다봤어요.
1: 그때 벽시계가 뚝딱 울리며 자정을 알렸어요. 갑자기 작고 까만 요정이 탁자우로 훌쩍 튀어나오더니 병사를 노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 이봐 병사야, 그 무용수를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마.
1: 하지만 한 다리 병사는 요정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무용수를 바라보았어요. 요정은 몹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2: 좋아! 내일 꼭 내게 복수하겠어!
0: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러 왔을 때 뜻밖의 사고가 벌어졌어요. 아이가 병사들을 창가에 가지런히 세워놓았는데 갑자기 창문이 벌컥 열리며 한 다리 병사가 3층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거꾸로 돌틈 사이에 꼼짝없이 끼어버린 병사의 위험하고 긴 모험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1: 비가 후두두 쏟아지기 시작하자 길을 지나가던 장난꾸러기 소년들이 돌틈 사이에 낀 병사를 발견했어요. 소년들은 신문지를 접어 작은 배를 만들고 병사를 배에 태운 뒤 빗물이 고인 도랑에 배를 띄웠어요.
0: 종이로 만든 작은 배는 빗물 바다위에 출렁출렁 흔들렸어요. 거센 물결이 배를 사방으로 휩쓸었지만 한 다리 병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깨에 총을 꼭 메고 똑바로 선 채 오직 앞길만 바라보았어요. 배는 점점 빠르게 흘러가더니 어둡고 음습한 하수구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1: 하수구 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쥐가 앞길에 나타나 으름장을 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3: 통행증을 내놓아라.
1: 하지만 병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배는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쥐는 뒤에서 쫓아오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3: 저 병사를 잡아라. 통행증도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 든다.
1: 하수구 끝에 밝은 빛이 보였는데 그곳은 높은 폭포였어요. 병사가 탄 총이 배는 쏜살같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물에 잠긴 배는 빙글빙글 돌며 물이 가득 차오르고 병사의 몸도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0: 결국 종이배가 물에 찢어지고 병사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때 마침 커다란 물고기가 다가와 그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은 하수구보다 더욱 어둡고 좁았지만 병사는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몸을 똑바로 세우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총을 꽉 움켜쥐고 꿋꿋이 버텨냈어요.
1: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사가 들어있는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혀 식당 요리사에게 팔렸거든요. 요리사가 칼로 물고기 배를 가르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3: 아니, 이게 뭐야? 물고기 배 안에 주석 병사가 들어있어?
0: 병사는 물고기 배 속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1: 사람들은 병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처음 있었던 아이 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장난감들, 그리고 한쪽 팔을 들고 우아하게 서 있는 아름다운 무용수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병사는 너무 기쁘고 감동돼 눈가가 뭉클해졌어요. 드디어 돌아온 자신의 집이었거든요.
0: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병사를 집어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뜨거운 화로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화로 한가운데 서 있는 병사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며 본래의 광채가 사라져갔지만 그는 끝까지 똑바로 선 채 고개를 들었어요. 마지막 눈길로 탁자 위 무용수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무용수도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1: 그때 바람에 방문이 휘

0: 친구들, 굳센 한 다리 병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겉모습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긴 모험 속에서 단 한 번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높은 창가에서 추락했을 때도, 거센 물결에 휩쓸렸을 때도,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도, 마지막 뜨거운 불 속에 있을 때까지도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는 크고 힘있는 겉모습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아주 작은 존재라 해도 마음속에 큰 용기를 품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잠시 동요 한 곡 듣고 나서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동요 칠색 유화를 보내드립니다.
1: 이어서 두 번째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학교에 몰래 따라오는 귀여운 꼬마 사자의 모험 이야기.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학교를 따라온 꼬마 사자.
0: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자는 다른 사자처럼 무섭지 않고 마을 사람들 모두의 여웅이었어요. 특히 앨리스라는 소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한 사이였어요. 둘은 언제나 붙어다니며 공원이나 길가에서 함께 뛰놀곤 했어요.
1: 하지만 단 한 곳만 둘이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바로 앨리스가 다니는 학교였어요. 엄격하지만 마음 따뜻한 홀랜드 선생님께서는 학교는 사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사자는 앨리스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매일 몰래 앨리스를 따라 학교까지 왔어요.
0: 학교 정문에 도착하면 사자는 온갖 기발한 방식으로 몸을 숨겼어요. 커다란 수음용 칠판 뒤에 살짝 숨기도 하고 선생님의 피아노 안에 쏙 들어가기도 하며 아이들이 걸어놓은 외투 사이에 꾹 웅크리고 숨기도 했어요.
1: 사자는 매번 이번엔 진짜 잘 숨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언제나 홀랜드 선생님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어디 숨어도 소용없다며 부드럽게 사자를 학교 밖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학교 밖 햇살 좋은 곳에서 낮잠을 자면 쉬는 시간 운동장에서 뛰노는 앨리스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 마침 학교 정문 앞에 노란 학교 버스 한 대가 서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버스 지붕으로 내리쬐고 있었어요. 사자는 딱 좋은 낮잠 자리다라고 생각하며 살며시 버스로 올라가 금방 깊은 잠에 빠졌어요.
0: 그런데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지 않고 학교 버스를 타고 박물관으로 현장 학습을 가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시끌벅적 버스 안으로 오를 때 아무도 버스 위에서 코골며 잠든 사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1: 한참 뒤 사자가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사자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2: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1: 버스는 완전히 낯선 길을 달리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사자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건물 앞에는 커다란 박물관 간판이 달려있었어요.
0: 박물관 안은 신기하고 멋진 전시물로 가득했어요. 사자는 곳곳에 숨기 딱 좋은 완벽한 장소들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긴 백식의 안에 들어가 숨어보기도 하고 거대한 비행기 모형으로 기어올라가 보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쏙 들었던 건 반짝이는 낡은 갑옷이었어요.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1: 아이들은 고대 이집트 전시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앨리스는 숨어있던 사자를 발견했어요. 앨리스는 깜짝 놀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3: 어머나,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홀랜드 선생님께서 널 보시면 큰일 나.
1: 바로 그때 선생님께서 모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앨리스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0: 앨리스는 화장실에서 휴지

0: 이를 한아름 가져와 사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돌돌 감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는 하얀 휴지로 꽁꽁 감겨 박물관에 전시된 미이라와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앨리스와 사자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1: 그때 한 할머니가 코가 간지럽다며 사자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오, 고맙구나. 정말 편하네. 할머니가 고마움을 전하며 휴지를 살짝 당기셨는데 휴지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0: 휴지가 풀리며 사자의 모습이 드러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셨어요. 박물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앨리스는 사자가 전혀 나쁘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외쳤지만 경비 아저씨와 홀랜드 선생님의 엄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어요. 사자는 슬픈 마음으로 박물관을 떠나야만 했어요.
1: 해가 저물며 하늘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거센 바람까지 휘몰아쳤어요. 사자는 학교 버스 뒤에 세워진 빨간 트럭 위에 올라가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지고 바람은 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더니 길가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뿌리째 쓰러뜨렸어요. 넘어진 나무가 길 한가운데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어요.
0: 달리던 학교 버스는 급히 멈췄어요. 운전사 아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앞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고 홀랜더 선생님은 아이들을 걱정하며 근심이 태산이었어요.
1: 트럭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꼭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사자는 조용히 트럭에서 내려 모든 사람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왔어요.
0: 아이들은 하나둘 사자의 넓고 포근한 등 위에 차례로 올라탔고 홀랜더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올라타셨어요. 모두 사자의 부드러운 갈기를 꼭 붙잡았어요. 사자는 힘차게 달려나가 길을 가로막은 커다란 나무를 가뿐하게 뛰어넘었어요. 비와 거센 바람 속에서 사자는 아이들을 태운 채 말길을 질주했고 길가 사람들은 이 멋지고 특별한 모습을 보며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1: 무사히 학교에 돌아왔을 때 홀랜드 선생님은 사자의 목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웠어. 너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진짜 영웅이야. 사자는 말은 못하지만 친구를 아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거예요.

0: 오늘 준비한 두 가지 동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도 굳센 병사처럼 용기를 갖고 오마사자처럼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등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룡정시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자원을 기반으로 용납을 경로로 경영 모식을 지탱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산수, 량전, 변경, 민속 등 우세 자원을 연결하고 전역 관광 제품 체계를 부단히 풍부해 특색이 뚜렷하고 경영 모식이 다양하며 체험감이 뛰어난 변경 문화 관광 새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겨레일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에서는 룡정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변경 문화 관광 세장 여건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를 따라 룡정시 개선 툰진에 들어서면 300여 헥타르에 달하는 어량전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선족 풍정 민막들이 저는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논카페의 향긋한 커피향이 시골 들녘에 퍼집니다. 전통 농경 자원과 새로운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이 서로 융합돼 농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으로 향촌 진흥을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폭이 이곳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룡정시 회승문화관광발전위원회사 운영주관 소신춘입니다.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은 개선 툰진의 광소촌과 선구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마을은 차별화 배치를 실현해 도합 16개 민박을 조성했는데 그중 6개는 유휴주택을 개조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홍색현악, 민속객거 부대 대상을 조성했습니다. 봉사지를 더 높이기 위해 현재 정품 논카페를 조성하고 있고 선구촌에는 정품 생태식당을 건설해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동시에 더 풍부하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렵니다. 전원 풍경이 커피 문화와 만나면서 변경 향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자가 운전 관광, 단거리 관광 유람객들이 찾아와 기념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문화 관광 새 브랜드에 의탁해 증수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촌입니다. 지금 변강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향 창업한 대학생들도 있는데 우리와 민박 분야에서 합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대외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영업을 시작하면 해마다 연인수로 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331 국도 길림성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8개 관광 봉사 쉼터 가운데 하나인 백금 회룡만 관광 봉사 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깔끔한 주차장과 구전한 충전시설, 캠핑카를 위해 전문 설치한 물, 전기, 보급 구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기초 보장 기능은 장거리 자가 운전 관광객들의 가장 절박한 수요인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캠핑카, 물, 전기 보급, 장거리 운행차의 临시 휴식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천진 관광객 주보로입니다. 퇴직한 후에 자가 운전으로 전국을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개 도시를 가봤습니다. 해남에서부터 북극촌까지 다 가봤습니다. 단동에서 331 국도를 따라 이곳에 와보니

0: 331 국도 길림 구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도로 상태에서 입문 봉사, 봉사 쉼터에 이르기까지 모두 좋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정말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 자가운전 관광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경 도로로 불리는 이 길은 전국 각지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룡정시 백금향 회룡만 관광 봉사 쉼터 사업일꾼 염재린입니다. 평소 관광객은 주로 동북 삼성에서 오는데 장춘, 심양, 대련, 할빈의 자가운전 가족 관광객이 위주이고 기타 성외 관광객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광객 중 중로년 장거리 객거 자가운전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주차, 화장실 이용, 물자 보급 등 기초 봉사 외에도 관광 봉사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변경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 봉사를 제공하고 331 국도 길림 구간만의 전용 문화창의 제품도 마련해 풍경 감상 플러스 물자 보급 플러스 기념 방문의 완전한 관광 동선을 구축했습니다. 비암산은 331 국도 룡정 구간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풍경구로서 룡정의 천연 생태 산체 공원이자 331 국도 변경 풍광 회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 감상과 기념 방문 명소입니다. 풍경구에서는 개방식 풍경 감상 배치를 통해 331 국도를 따라 찾아온 관광객들이 나무 잔돌을 거닐며 맑은 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지는 산야의 시적 정취를 몰입식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룡정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 총경리 손우입니다. 비암산 풍경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경치가 특별히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꽃바다가 전면 개방됩니다. 331 국도는 문화관광 견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룡정은 논의 풍경이 있고 변경의 볼거리가 있으며 문화의 깊은 절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룡정시에서는 계속해 331 국도 연선 자원 개발과 자원 융합을 깊이 추진하고 몰입식, 체험식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풍부해야 하며 전역 관광 부대 시설을 완선해 변경 문화 관광 새 브랜드를 전력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성당의 선전부, 성교육청, 공청단 길림성위, 성분열연합회, 성세일대 관신사업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선진사적 발표 활동이 19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성 우수 청소년 본보기들의 풍채를 집중 전시하고 신시대 소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성당의 선전부 부부장이고 성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장일정, 공청단 길림성위 부석이 해성학, 성분열연합회 부수석 서삼단,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발표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단계별 추천 전문가 평가심의와 사회공시를 거쳐 전성에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30명이 선발됐습니다. 발표 활동 현장에서는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명단을 정식 발표하고 우수 소년 대표들에게 영예 증서와 생화를 수여하고 특집 단편 영상을 통해 이들의 성장 이야기와 분투력정, 선진 사적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대면 인터뷰, 현장 전시 등 본보기와의 교류 및 상호 소통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인 우찬이 권시아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성장 이야기를 나누고 본보기 인도자들도 무대에 올라 성장에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도 전국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평이된 우리 성의 마이페가를 무대에 요청해 영예 증서를 발급하고 함께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됩시다를 대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들에게 2027년 장춘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마스코트를 증정했습니다.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칭호 획득자 권시아입니다.
2: 这份荣誉不仅是肯定
1: 이 영예는 단순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전성 우수한 소년들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본보기들의 사석을 듣고 신시대 소년들이 본보기를 따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변강 소년의 책임과 담당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본보기들을 따라 배워 영예를 지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꾸준히 노력 분투해 신시대 변강의 훌륭한 소년이 되겠습니다.
0: 연길 향강 전용 화물기 항로가 19일 정식 개통됐습니다. 이는 연변 항공 통상구에서 처음으로 월항로 대만구로 가는 전용 화물기 항로를 개통한 것으로 길림성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9일 점심 12시 55분 보잉 B737-800BCF형 전용 화물기 한 대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 안정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오후 2시 5분 살아있는 킹크랩을 가득 실은 항공편이 중국 향강으로 직항했습니다. 이 항공편은 경동항공회사에서 비행 임무를 맡았습니다. 항공편은 점심 12시 55분에 연길에 도착하고 저녁 6시 50분에 향강에 도착합니다. 이 항로는 우리 주가 국내 국제 쌍순환 새 발전 구도에 깊이 융합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전연 교두보이자 연변 높은 수준 개방 새 구지를 구축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합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항공물류부 경리 전충군입니다.
2: 항만지행 베이징다행
0: 이 항공편은 북경대흥 연결 향강 북경대흥 항로를 집행합니다. 이 전용 화물기 항로 개통으로 연변의 신선식품 5시간 향강 직배송이 가능해져 운송시간이 대폭 줄고 중간 고리가 간소화됐으며 화물 손상 비용이 절감됐고 신선식품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결 출입 겸 변방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우리는 연변 항공통상구 직능에 립각해 하나의 항공편 한 개 전략 전문 근무 보장 방안을 내오고 도착 즉시 검사, 검사 즉시 통과시키는 작업 모식을 엄격히 실시해 싱싱한 킹크랩의 출경을 위해 소중한 통관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훈천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킹크랩 수입 집산지입니다. 심해손 킹크랩은 살이 많고 맛이 좋아 해내외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향낭으로 보내는 킹크랩은 여러 차례 중개 운송을 거쳐 운송 과정의 충격과 긴 소요 시간으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길 향낭 전용 화물기 항로가 개통된 후 살아있는 킹크랩이 훈춘 통상구 우륭로로 입경한 후 곧바로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으로 운송돼 향낭까지 직항하면 비행시간이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향낭으로 운송되는 킹크랩 중 일부는 향낭 주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일부는 향낭을 거쳐 동남아 시장으로 운송됩니다. 연길 세관 부관장 학봉정입니다.
3: 신통도 사용
0: 새 통로는 보세 수입 플러스 분산 수출 모식을 취해 킹크랩이 훈춘 종합 보세구에서 포장, 계량, 통관, 수출을 완료한 후 바로 연결 국제 항공 통상구에 도착해 검사를 받고 식기까지 전반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이 모식은 신선 수산물의 수출을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제 연변주 지역 우세를 바탕으로 종합 보세구 등 개방 플랫폼의 기능과 연결 항공 통상구 중추 역할을 발휘해 특색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길림성 대외무역 질적 향상과 증량에 조력하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지도중심이 18일에 설립됐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향후 전문 심리자문사 초빙, 자원봉사대오 조직건설 등 방식으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이 분산적에서 개통적으로, 일반적에서 전문적으로, 피동대응에서 주동예방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수확의 계절 안도현 량강진의 대지의 선물이 가득한 가을 장터가 활기차게 열려 동북 가을만의 독특한 생활 정취를 풍깁니다. 작은 장터는 농가의 땀과 수확을 담고 있으며 향촌의 생생한 민생 풍경을 보여줍니다. 연변 룡준 커시안팀이 18일 홈장에서 펼쳐진 중국 축구 갑급 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광동 광주 표범팀에 져 4연패를 했습니다. 오는 10월 6일 연변팀은 장춘 하태팀의 안방에서 25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일이었습니다.
4: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기.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 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시대 석양 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가을 제철 채소 7가지, 도마도의 혈압 강화 효과, 보정맥의 위험성과 대처법, 그리고 로인의 건망증, 다리 힘빠짐, 성격 변화 시 의심해야 할 만성 경막과 혈종까지, 또 환절기와 노년 건강에 필요한 상식과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자라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한다고 가을철 양생은 수양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기혈을 수렴하고 진액을 보존하며 심신을 가라앉혀 기혈을 충족시키고 기분을 맑아지게 하며 장부를 촉촉하게 해야 하는데요. 아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혈을 수렴해야 합니다. 비위는 후천의 근본으로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보내서 각 기관을 촉촉하게 적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비위 기능이 튼튼하면 기혈이 자연스럽게 충만해집니다. 다음, 진액을 보존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음을 보호하고 폐를 수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가을 날씨는 건조함이 주를 이루어서 입이 마르고 코와 눈이 건조한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건조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진액을 보충하고 음을 기르며 배를 촉촉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러면 몸이 수분해지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신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바로 감정과 정서 조절인데요.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불안하며 초조한 감정을 쉽게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심리상태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기분이 좋으면 신체 저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을철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백로절기도 지나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뚜렷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기온이 오르내릴 때 우리 몸의 어느 부위가 추위를 가장 많이 타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한 쾌적함과 보온성을 동시에 챙기려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요? 아래에 과학적인 옷 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로가 지나고 나면 추위가 점점 심해지는데 특히 새 부위는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발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백로 이후에는 여름신을 계속 신거나 찬물로 발을 씻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발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약하고 차가운 기온에 쉽게 노출됩니다. 또한 가을 건조함 때문에 발 피부가 갈라지기 쉽습니다. 통기성이 좋고 따뜻한 신발과 양말로 바꾸는 것을 권장하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백로 절기 후에는 허리와 복부를 특히 따뜻하게 해야 하며 밤에 잘 때는 시원한 매트를 치우고 이불을

잘 덮어야 합니다. 찬 음식은 많이 먹지 말아야 비위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깨, 목, 허리, 무릎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차갑고 자극적인 음식은 기혈순환을 방해해서 관절의 불편함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아침과 저녁 외출할 때는 얇은 외투를 준비하고 관절이 약한 사람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며 땀을 흘린 후에는 바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백로절기 이후로 찬 기온이 점점 심해지므로 매일 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담그는 물 온도는 약 40도로 정하고 물이 발목을 덮어야 하며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조절해야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모도회가 점차 가면서 계절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호흡기 질환과 골격근육계통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몇 가지 건강 관련 잘못된 인식은 과학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바, 증상을 혼동해서 잘못 판단하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오해를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감은 일반 감기와 같아서 조금만 버티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에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으로 독감에 걸리면 전신 증상이 비교적 심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은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몽이 들거나 코피가 나면 백혈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에 가벼운 몽이 들거나 잇몸에서 약간 출혈이 있거나 코에서 출혈이 가끔 발생한다면 대부분 국소적인 병변 때문입니다. 백혈병은 단일 증상이 비교적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백혈병은 발열이나 고열, 뼈통증, 심한 빈혈 혹은 감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깨통증은 바로 오십견,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흔한 어깨통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십견으로 주로 50대 전후에 많이 발생하며 핵심 특징은 류착과 운동 제한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전근개 손상으로 주로 통증과 무력감이 주요 증상입니다. 절대다수 오십견과 경미한 비외상성 회전근개 손상은 보수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는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서 수술치료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급성 회전근개 손상이고 둘째는 드문 난치성 오십견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증상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가을철은 독감이 유행되는 시기인데요. 일전 국가질병예방통제국에서는 9월부터 각 지역에서 유행 시즌 독감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책임자는 독감 백신 접종이 독감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감염, 중증 및 사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할까요? 그리고 독감 백신은 매년 접종해야 하는지, 접종한다면 언제 접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올해 독감 백신에 포함된 균주 세종이 지난해에 비해 변경됐으며 우리나라 독감 유행 특성을 고려할 때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생성된 보호 항체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한다고 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의 보호 효과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큰 변이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전년도에 접종한 독감 백신의 보호 효과는 감소하게 됩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바로 보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보통 접종 후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보호 수준의 항체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더 나은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의 유행 시즌이 오기 전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독감 유행 특성을 종합해보면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유행 시즌 전체 기간 중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 환자 등 독감 중증 위험 군체는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향후 닥칠 수 있는 감염 위험에 든든한 면역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뿌리 채소가 풍성한 가을,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한 이런 채소들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많은 열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추위를 이겨내기에 적합합니다. 아래 가을철에 꼭 먹어야 하는 7가지 채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가을에 비상과 위를 보양하기에 좋은 식재료로 성질이 따뜻하지만 과하지 않고 기를 보충하지만 열을 내지 않습니다. 아밀라아제, 폴리페놀, 산화효소 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허약함을 보충하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신장의 음기를 강화하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라이신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란입니다.

는 채소로도 곡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전분 단백질과 칼슘, 린, 철,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부드럽고 쉽게 소화되어 어린이와 어린이에게 리상적인 보양 식재료입니다. 다음은 연근입니다. 연근은 생으로 먹으면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리고 번뇌를 없애주며 익히면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변해 위를 보양하고 음기를 자양하며 비상을 튼튼히 하고 기를 보충해주어 가을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마름입니다. 마름은 약식 동원의 식재료로 가장 큰 특징은 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히며 음식물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 건조하고 열이 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무입니다. 민간에는 가을 무는 인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기운을 잘 통하게 하여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무를 섭취하면 느끼함을 없애고 입안을 상쾌하게 하여 위복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이 적당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이 강합니다. 감자류로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하면 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일 도마도 하나씩 먹으면 신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계속해 우리 식탁에 늘 오르는 도마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도마도를 하나씩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중 1급 고혈압 환자에 대한 효과가 특히 뚜렷합니다. 이 연구에서 55세에서 80세 사이 7,056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중 82.5%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들이 매일 도마도를 섭취한 상황에 따라서 4개 소조로 나눴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도마도 섭취량과 고혈압 위험 36% 감소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관련성은 1급 고혈압 환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서 도마도를 소량으로 섭취해도 새로운 고혈압 발병률이 감소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2022년 중산대학교 연구진이 영양소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도마도 섭취량과 고혈압 사이에는 J자형 관계가 존재하며 매일 10에서 13g의 도마도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고혈압 위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크기의 도마도를 한 주에 한 개 정도 먹는 양에 상당합니다. 고혈압이 발견된 환자에게 의사는 식단과 생활 방식을 조정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일 도마도를 먹는 것이 일상에서의 가장 간단하고 쉬운 개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우리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이런 상황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달리기를 마친 뒤 오랫동안 심장 박동이 가라앉지 않거나 가만히 있을 때 심장이 갑자기 툭 하고 뛰거나 까닭 없이 빨라지고 아침에 맥박이 분당 50회 미만이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등등 말입니다. 이런 심장 박동 이상 증상은 부정맥 위험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맥을 노인병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밤샘 근무, 과도한 커피 섭취, 감정 격동, 큰 스트레스, 심지어 감기 발열도 심장 박동의 불규칙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맥이란 무엇일까요? 네, 정상적인 경우에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며 분당 60회에서 100회입니다. 이는 심장 속 지휘소인 두방결 덕분입니다. 두방결은 발전소처럼 전기 신호를 내보내고 전선인 심장도로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 심장이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의 리듬, 속도 혹은 순서에 혼란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박동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되는데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네, 흔한 부정맥의 종류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박동이 빠른 빈맥성 부정맥과 박동이 느린 소맥성 부정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빈맥성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빠른 것을 말하는데 이는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달리기, 화가 나거나 긴장했을 때, 커피나 진한 차를 마셨거나 발열할 때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분당 100회에서 150회까지 뛰게 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유발효를 없애면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보통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슷함, 상심실성 빈맥인데요. 네, 갑자기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걷거나 식사하는 도중에 심장박동이 급격히 분당 150에서 250회까지 치솟고 가슴 두근거림, 흉부 답답함, 어지러움을 동반합니다. 발병 지속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짧으면 몇 분, 길면 몇 시간 이어집니다. 심호흡, 힘껏 기침하거나 목구멍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박동을 늦춰볼 수 있습니다. 네, 한 달에 여러 차례 자주 발병한다면 제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심장세동입니다. 중도년층,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특징은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고 맥박의 세기가 오락가락하며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고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을 동반합니다. 심방세동의 가장 큰 위험은 혈전이 형성되기 쉽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수 있으므로 박동이 불규칙하다고 느껴지면 빠르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모든 부종맥에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 아래 증상이 생기면 중시해야 합니다. 자주 가슴이 두근거림, 흉통과 흉부 답답함, 어지럼, 무기력함, 숨 가쁨, 가끔 한 번 나타나는 경우와 자주 발병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데, 네, 밤샘 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가 휴식 후 호전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주에 여러 차례 나타난다거나 증상이 10분 이상 지속되고 흉통, 실신까지 동반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내부정맥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합니다. 환자가 가벼운 두근거림만 있고 흉통과 어지러움이 없다면 앉거나 누워서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보통 수분 내 완화됩니다. 심장 박동이 분당 150회를 넘고 두근거림, 흉부 답답함이 동반될 경우에 힘껏 기침하니 등의 방법으로 응급처치한 뒤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박동이 불규칙한 상태에서 실신하거나 흉통이 5분 이상 가라앉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40회 미만이면서 온몸이 차갑고 식은땀을 흘린다면 즉시 120에 신고해야 합니다. 내부정맥은 치료보다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로인들한테서 나타나는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갑상성 질환인 부정맥을 유발하는 고위험 요인입니다.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는 로인들은 혈압약, 혈당조절, 리뇨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서 지표를 정상 범위 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습관은 소금, 설탕, 기름은 적게 넣고 채소, 과일은 많이 섭취하며 달걀, 우유, 생선을 적당히 먹고 가공식품은 적게 먹어야 합니다. 밤샘을 피하고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년 한 차례 건강검진을 받고 60세 이상이거나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손목이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재며 박동이 규칙적인지 횟수가 60회에서 100회 사이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아침 기상 후 저녁 잠들기 전 각 한 번씩 재고 기록해두고 연속 며칠 이상 수치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임신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외에서 보정맥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보정맥과 함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위험 신호 바로 로인의 건망증, 다리 힘 빠짐, 성격 변화인데요. 로인의 건망증, 다리 힘 빠짐, 성격 변화가 있을 때 만성 경막하 혈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고령층에서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경력 감퇴, 보행 불안정, 성격 정서의 변화가 나타나면 흔히 자연스러운 노화 혹은 치매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치료 가능한 질환인 만성 경막하 혈증이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두부 손상 이후 경막 하강에 혈액이 서서히 쌓여서 혈증이 형성되는 병입니다. 로인들은 생리적인 뇌 위축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두부 외상만 입어도 수주에서 수개월 뒤 혈증이 커지면서 뇌 조직을 압박하고 신경 기능 결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망증, 다리 힘 빠짐, 성격 변화라는 특징적인 증상을 잘 파악하는 것은 자연 노화, 신경 퇴행성 질환과 이런 가역적 원인을 감별하는 핵심입니다. 만성 경막하 혈종의 증상은 다양하며 그중 건망증, 다리 힘 빠짐, 성격 변화는 시사 의미가 큰 핵심 징후 조합입니다. 네, 세 가지 증상은 차례로 혹은 동시에 나타나고 진행 과정이 은밀합니다.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인지기능 장애에 속하며 최근 경력 저하가 주요 증상입니다. 환자는 최근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일상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는 등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기억장애 정도가 파동적으로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나빠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 힘 빠짐은 대부분 사지 무력감 혹은 실조증 형태로 나타납니다. 환자는 다리가 무겁고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며 일어서거나 걸을 때 보행이 불안정하고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뚜렷한 원인 없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걸을 때 보폭이 줄고 발을 질질 끌며 기저가 넓어지는 등 이상이 관찰됩니다. 네, 이 증상은 대뇌 운동 피질 혹은 전도로가 기계적으로 압박받기 때문에 생깁니다.

성격 변화는 주로 정신 정서 기능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환자는 예전의 성격과 달리 쉽게 화를 내고 초조해하거나 정서가 무뎌지고 의지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 온화했던 사람이 고집스럽고 까다로워지며 일상활동에 흥미를 잃기도 합니다. 일부 환자는 기분이 가라앉고 반응이 둔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들은 전두엽 등 고위 인지 정서 중추의 기능 손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난 경우는 몇 주 전에 가벼운 머리 부딪힘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다가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또 낮은 높이에서 미끄러져 앉는 정도의 가벼운 충격이라 당사자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외상 병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것이 이 질환 진단의 주요 어려움입니다. 네, 만성 경막하 혈종의 증상은 알츠하이머병과 겉보기에 비슷하기 때문에 오진이 잘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도질환 모든 노인에게 잘 발생하고 주요 증상으로 기억력 저하와 인격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중요한 감별점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알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느리고 지속적으로 악화하며 병의 경과가 년 단위로 이어집니다. 반면 만성경막하 혈증으로 인한 증상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돼 몇 주 혹은 수개월 안에 뚜렷하게 악화되고 증상이 오르내리는 파동 정황을 보입니다. 네, 증상 초화면에서 두 질환 모두 인지기능 이상이 나타나지만 만성경막하 혈증 환자에게서 사지무력, 보행 이상 같은 국소신경학적 징후가 동반되는 비율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순한 알츠하이머병 초기에는 뚜렷한 사지운동 장애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원인 문진도 중요한 감별 포인트로 간과하기 쉬운 가벼운 두부 외상 병력을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혈증 진단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경막하 혈증은 초기에 머리 CT 혹은 MRI 검사로 진단을 확장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작은 증상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제때 건강검진 받는 것이 건강한 노년 지키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환절기 건강상식, 제철 채소, 도마도의 효능, 부정맥 조의사항, 노년기 만성경막하 혈증까지 여러 가지 건강정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참고하셔서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이제 함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코너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가고 또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주부님들의 고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부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식재료 안전 상식과 아침에 잘못된 습관,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건강 상식까지 이어서 우리 연변의 홍색 역사 속 항일 두사의 구교환의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감자는 우리 가정들에서 밥 대신도 먹고 또 반찬으로도 자주 쓰이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보거나 더 보게 되면요, 뭐 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죠. 흔히 사람들은 싹만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 푹 익히면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요? 수도의학대학의 부속 북경중이병원 림상영의학과 부주임의사 동려의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싹이라는 감자의 독성 원인은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성 생물 알칼로이드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익은 감자는요 100g당 솔라닌 함량이 2g 내지 10mg 밖에 되지 않아서 100g당 20mg 미만일 때는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감자의 싹이 트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또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요 이 솔라닌 함량이 수십 배 또 심지어 수백 배까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요. 특히 싹눈과 싹 밑동 부분은요 100g당 500mg까지 치솟을 수가 있대요. 이 솔라닌은요 우리 몸 안에서 콜린 에스테리라제의 활성을 억제하게 되고 또 위장 점막에 강한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계통과 호흡 중추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해로운 영향을 미친대죠. 네,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싹 부분만 파내고 껍질을 벗겨 찬물에 담그고 푹 삶게 되면 독이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솔라닌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쌍눈은 독소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일 뿐 독소는 이미 겉보기에는 멀쩡한 주변 감자살 부분까지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담가봐야 표면에 아주 적은 양만 녹아나올 뿐 효과가 거의 없고 또 솔라닌은 열에도 비교적 안정적이랍니다. 이 가정에서 삶거나 볶는 100도에서 180도 온도에서도 일부분만 뭐 분해될 뿐 여전히 독소가 남아있다고 해요. 또한 약간 싹이 난 감자는요 조리한 뒤에도 쓴맛이 으르란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이 솔라닌 중독의 잠복기는 보통 30분에서 2시간입니다. 가벼운 경우 목이 화끈거리고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면요 탈수, 전해질 불균형, 경련, 호흡곤란, 심지어 호흡 중추 마비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솔라닌 중독에 대한 특효 해독제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싹이란 감자를 먹고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은 초기에 구토를 유도하고 미온수를 마시되 증상이 심각해지게 되면은요 즉시 병원으로 가셔서 위세척과 수분 보충 등 대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는요 싹이라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아까워하지 말고 통째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평소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하루의 시작인 아침 습관이 몸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바로 하루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주부님들, 가족, 식구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영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박사는요, 피해야 할 이 나쁜 아침 습관 다섯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장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새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게 되죠.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보다 먼저 큰 컵 한 잔의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탈수로 인한 아침 두통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카페인에 의지해서 하루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커피 없이는 견디기 힘들다면요,

수면 부족 혹은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시리얼을 아침으로 먹는 것입니다. 시리얼이 건강식품처럼 알려져 있지만은 제품마다 첨가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하루 총 열량의 5% 미만으로 첨가당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2000kcal를 먹는 사람은요, 첨가당은 25g 이하로 먹어야 하는데, 일부 시리얼은 한 그릇만 먹어도 각설탕 3개 분량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죠. 전문가는 시리얼 대신에 그릭 요구르트에 베리류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이 되죠. 세 번째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굶으면 오전 10시부터 11시쯤 심한 허기를 느끼고 보통 빵, 과자 같은 고열량 간식을 많이 찾게 되죠.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요, 건강하지 못한 음식 선택을 하기 쉬운데요. 물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에 미리 영양균형을 잘 계획했다면 문제는 없지만 무조건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잠을 깨자마자 뉴스나 SNS를 보면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막 잠에서 깬 순간에 강한 스트레스 자극을 받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은요, 알람 시계를 쓰고 또 휴대전화를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좋지요. 기상한 뒤에 최소 15분 정도는요, 휴대폰을 보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여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책상 의자에 앉는 습관이죠.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 흔한 모습인데 아침부터 움직임 없이 오래 앉아 있다 보게 되면요, 몸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도 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 건강 악화와 관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짧은 산책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요, 식구들 중에 우회사바 같은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꼭 단속을 잘 하세요.

가끔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식욕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나 아내, 뭐 자식들이 밥 먹기 싫다고 하게 되면은요, 과일로 대체시키는 주부님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과연 입맛 없을 때 저녁 대신에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과일로 저녁 식사를 대체하는 습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성질이 차가운 데다가 영양 구성이 불균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수박 반 통은 당분이 아주 많지만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 이렇게 먹게 되면 몸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비장의 양기를 손상을 하게 되고 또 몸 안에 습기가 쌓이게 만들어 복부 폐만 밤중에 잦은 소변이라든가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기력한 증상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는요, 적은 양의

탄수화물, 구품질, 단백질, 충분한 제철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0-80% 정도 배부르게 먹고요. 뭐 찌거나 삶는 등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을 하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야식과 기름진 저녁은 피해줘야 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네 가지 건강 원칙에 네 가지 원칙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섭취 총량을 조절하고 과일로 밥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은 200 내지 350g이고 두 번에 나눠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수박, 참외 등으로 정식 식사를 대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먹는 시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많이 먹다 보면은 위점막을 자극해 복통, 속쓰림, 식욕저하를 일으키게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도 과일을 먹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는 당대사 속도가 느려져 아침 얼굴 부종과 야간 빈뇨가 생기기 쉽습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 혹은 식후 한두 시간 뒤에 간식으로 먹어 위장 소화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얼렸거나 오랫동안 냉장 보관한 과일은요 주의를 하십시오. 잘라놓은 수박 또 멜론은요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2시간 이내 냉장 보관도 12시간 이내로 먹어야 안전하답니다. 네 번째로 고당분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거나 또 당뇨병 환자는 리치 그리고 망고, 의령황과 같은 과당이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 과도한 과당은요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됩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요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 자몽, 딸기, 체리 등을 고르고요. 수박은 한 번 먹는 양을 제한을 해야 합니다. 리치, 룡안, 두리안 같은 고열량 열대 과일은요 되도록이면은 적게 먹고요. 과일 주스를 과일 대신 마시지 않은 것도 참 중요하답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방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지역에서 활동했던 항일투사 시세영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영 동지의 본명은 시조승입니다. 1894년 산동성 내주 부교 주현, 지금의 산동성 교주시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길림성 화룡현 이도구로 이주해 생활했고, 1929년 화룡현 이도구 공안 분국 제1 분주제소 순경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항일의 길에 나섰습니다. 1931년 12월 28일 시세영 동지를 7명의 순경을 이끌고 항일의 깃발을 들고 왕덕님이 이끄는 길림 중국국민구국군에 참가했습니다. 1934년 윤영 반일 동맹군에 가입을 했고, 같은 해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5년 부대가 동북반일연합군 제5군으로 개편이 되고, 뒤이어 동북항일연군 제5군으로 개칭된 뒤에 세세영 동지는 부군장을 거쳐 동북항일연군 제5군 군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세세영 동지는 부대를 이끌고 여러 지역을 오가며 광범위한 요격 구역을 넓히었고, 부대의 규모를 3천여 명으로 키워냈습니다. 오랜 시간 몽영 림구 일대에서 적국 항일 무장투쟁을 견지하며 수많은 전과를 세워 항일 전선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민족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1942년 8월 시세영 동지는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

제4포병 영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944년 가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은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시세영 동지를 비롯한 선열들의 순관 애국 정신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정신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싹이 난 감자의 독성 위험, 잘못된 아침 습관, 과일로 저녁을 대체하는 문제 등 생활 건강 상식을 알아보고 항일 열사 시세영 동지의 사석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가정의 건강은 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하나하나에서 만들어지죠. 주부님들, 오늘 방송 내용들을 가정생활에 잘 참고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생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철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나만의 깊이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또다시 일어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구부러질 줄 알지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조문화 산책에서는 리은실의 수필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이 봐주시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타향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엄마는 시집간 딸의 부족한 요리 솜씨가 꼭 본인 탓인 것만 같아서 사위 앞에서 몹시 송구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다. 장국은 두 번째 쌀 씻은 뜨물로 하거라. 계란말이에는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모양이 이뻐진다. 무침에 설탕보다는 매실

블랙을 넣거라.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다가 밥 세 식구 먹을 만큼 할 때는 물이 손등으로 안 올라와도 된다 라고 하시길래 설명서에 쓴 대로 쌀 3컵이면 물을 눈금대로 넣으면 되지요 라고 했더니 홀연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엄마가 한 밥은 어떤 날은 좀 질기도 또 어떤 날은 조금 딱딱하기도 했던 것 같다. 최신 제품으로 나온 전기밥솥을 써도 엄마는 언제나 재래식으로 물을 맞추다 보니 밥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은 계란말이 할 때는 무침을 할 때는 얘기하실 때부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용케 그 입을 다물었던 건데 참을 걸 끝까지 참지 너무 성급하게 열심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더 이상 전쇄줄 경험이 궁예진 엄마는 거실로 나가셔서 TV에 시선을 던진 채 입만 다셨다. 엄마와 딸은 앙숙관계라고 누가 그랬던지 우리는 갓난쟁이 아이를 놓고 또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아웅다웅했다.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 그건 할 줄 아는 게 없이 고집만 센 내 아도남의 소치였다. 책에선 이러는 게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이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지켜들고 사사건건 에바주로 오신 엄마에게 반대표만 날렸다. 그렇게 안 했어도 애셋을 길렀다. 성격 짱짱하신 엄마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토항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그 활달하시던 성격은 어딜 가고 매우 소침해 있었던 것 같다. 수십 년간 애 셋 키운 경험이 스마트폰 앞에 빛을 잃고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에 대한 열패감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같이 우리 집으로 오신 아버지의 입장은 엄마보다 난처했다. 딱히 필요하지 않은 군식구 아니냐는 자괴감 섞인 소리도 가끔 하시곤 했다. 고된 노동만큼 힘든 무례함을 달래고자 저녁에는 사위랑 술 한잔 부어놓고 권커니 작커니 할 때가 많았다. 술 한 잔을 부어놓고는 젊어선 수호전을 달달 외울 만큼 짱짱한 경력의 소유자였다는 무용담도 조금의 허풍을 가미해 말씀하셨다. 그걸 증명이라도 할 듯이 역사인물의 생물연대까지 딱딱 제시하며 사위 앞에서 한껏 과시를 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은 스탈린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스탈린이 1953년도에 서거됐을 때라고 아버지가 운을 떼시는데 늘 조용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아버지 말을 끊고 아버지 1954년이 맞을 겁니다 하며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던 내가 그만 아버지 이젠 경력이 퇴보해서 라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다. 굳어진 아버지의 표정은 펴질 줄을 모르고 그런 채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가만히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했더니 아불싸 이를 어째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이었다. 아버지 맞았네. 1953년 맞습니다. 라고 내가 개면쩍게 말하자 아버지는 겁봐라 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제껏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이내 소침해지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타공인 백과사전이고 경력왕이셨던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컴퓨터만 맹신하고 늙으신 아버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려드는 딸 앞에 철저히 자존심을 구겼던 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애 돌봐주는 수고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눈에도 안 차는 작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그리고 많은 정보량을 자랑하는 책에 완전히 권위를 내어주고 몹시나 낭패한 심정이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 아버지가 유난히 기꺼워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온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성격이 활달하신 엄마는 어느새 맞은편 집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져 있었다. 그 집에 몇 년을 살았건만 우리 내외는 그 집 사람들 얼굴도 알까 말까였는데 엄마는 어느새 그 집 식구들에 대해 제법 많은 것을 알아오셨다. 그 집 손자가 이젠 안 쓰는 유모차를 빌려오는 외교 수완을 펼치는가 싶더니 어느 하루는 그 담례로 김치를 해드린다는 것이었다. 한족들에게 우리 조선족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파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 다른 맛인지를 보여줘야겠다.

했다며 온 저녁을 바삐도셨다. 곱게 색깔을 입힌다며 찹쌀죽도 쓰고 배도 곱게 갈아넣은 품이 여간 정성스러운 게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그 김치를 정이 반찬통에 담아들고는 맞은편 집문을 노크했다. 저녁에 퇴근해 오니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져 있었다. 그런 환한 웃음을 언제 봤던지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김치를 가져다 준 얘기를 눈을 반짝이며 하셨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쩜 이리도 맛있을 수 있냐고 한국 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던 것이란 거다. 며칠이 지나자 엄마는 앞집 가져다 줄 김치를 또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담그셨다. 저렇게 고생을 자처할 것까지야 있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엄마의 보조 역할만 하는 것에 가끔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트럼프 패를 떼거나 책을 보는 데 쓰곤 했다. 하기야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할 일은 딱히 없었던 것이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더운가 보다 싶어서 부채질을 해줘도 그네를 태워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방귀를 몇 번 퐁퐁 뀌더니 잠깐 해축거리고는 또 울어대는 것이었다. 트럼프 패에 열중하던 아버지가 애가 최애꾼 하더니 다가오셨다. 아버지는 젊어서 배웠던 중약 지식을 더듬으며 이럴 땐 배에 어느 효리를 눌러주고 다리의 족삼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줘야 한다며 아이를 어르스러줬다. 이게 웬 기적인가? 10여 분쯤 지나니 그 악슬에 울던 아이가 눈물을 대롱대롱 단 채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몇 번을 더 방귀를 뀌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해축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길다란 두 손을 마주쳐 작게 소리를 내시고는 신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중약 지식을 꽤나 열을 올려 펼치셨다. 젊어서 마을에 어떤 체한 할머니를 침 한 번으로 낫게 해드린 이야기며 한국에 가서도 아픈 사장님께 침을 놔주어 신뢰를 얻은 이야기며 모두가 리씨 할아버지 최고라 엄지를 지켜 세웠던 이야기를 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단숨에 하셨다. 그 희열의 찬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후로 가끔 보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정을 다시 본 적이 없다. 내가 비싼 홍삼액을 사갔을 때도 옷을 사드렸을 때도 그렇게 번쩍이는 눈빛은 못 봤던 것 같다. 인정 욕구, 존경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매슬로우인가 어느 외국 양반이 내세웠다는 그런 리론들이 나는 그냥 먼 곳에는 아니면 책에나 있는 것인 줄로 알았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바랐던 것은 그것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의 어좁다는 적선 같은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나는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온갖 생색내며 보약 사드리는 것 등으로 너무 쉽게 효도 흉내를 내려고 했다. 저녁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아들애가 외할머니 해주신 떡갈비만 먹겠다고 보챈다고 엄마가 해준 감자전이 생각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소파 커버 코바늘로 또 줄까 하시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다. 그리고 만년 문외 청년이신 아버지에게는 편지를 써서 글 한 편 써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려야겠다. 인정 욕구인지 존경의 욕구인지 자기 실현의 욕구인지 그런 어려운 리로는 집어치우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어린 손자, 손녀보다도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면 가끔 풀이 죽어있는 그들의 소외감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다. 당신들은 나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고 어필해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명절 선물은 아닐지 그저 말로만 앳되어오려는 막내딸의 계략은 아님을 아버지는 아시리라 믿는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초은 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발매라는 것은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단순 왼쪽 앞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룩골까지 아파한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은 군수위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증상 자체가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심장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기실은 심장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폐리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는 게 바로 심장병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이 일부분에 속합니다.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리 심한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쓱이 꺼지합니다. 담낭의 문제다. 입이 마르다. 내가 소갈증이 아닌가, 당뇨병이 아닌가.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 내가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림상표현은 모두어서 말하게 되면, 물론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심장병으로 해서 이런 증상이 동반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농주체에서 나오다시피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경락에 속합니다.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하고 연계식에서 내가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많이 연계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병은 위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범하게 돼, 비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혈액 가운데 혈지가 높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비만하니까 결국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깝습니다.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심장병을 범하는 비례가 높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합니다. 기능 저하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적게 분비합니다. 그럼 갑상선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여기 목이 오목하게 들어간 데 나비 모양으로 딱, 우리 머리 매개를 할 때, 애들이 머리 매개를 할 때 딱 그 나비 모양으로 접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으로 딱 됐는데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거나 적게 분비하면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갑상선 기능 이상이 심장병과 밀접한 대성이 있을 수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너무 많이 분비하는 건데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목이 부어납니다. 추버즈 그런 빙 그거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건 아주 극도로 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평상시의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너무 심혈이 빨리 뜹니다. 원래는 쿡쿡쿡 이런다면 이 사람은 쿡쿡쿡쿡쿡 이렇게 뜹니다. 너무 그러니까 심장을 받아내기 어렵지요. 그리고 늘 긴장한 감을 느낍니다. 초조합니다. 불면증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는 설사를 겸하는 경우가 있고 협상성 기능 저하는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키가 안 크고 기억이 잘 안 되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심장병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0: 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총원총 희망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땠었는가 하면 심장이가 이게 진단하게 되면 막 숨 막나만 한다. 그때
1: 예. 예,
2: 옛날에 90만 무구댕기면서 그 가족댕기면서 그 다음에 이미 했지만
1: 주시만 구급약을 예. 갖고 다니신다. 예. 그렇죠.
2: 그래. 지금은 그 더 이거 쓴다고
1: 전청 시간 쓴부터는 어쩌습니까?
2: 영원히 되셨다만 합니다.
1: 아, 90만 어선 몸이나 가지 예. 다니지 않아도 편하다 그 말씀이죠.
2: 예. 그렇죠. 사람 이 생각하다 그 숨 막을 때는 아무리 무슨 그 90만 어디가 모르고 아예 가지고 하면 그 어찌겠어.
1: 그렇죠. 예예. 예.
2: 불쇠를 길 가다가 막 번져지기 있다고 예. 하죠.
1: 그렇죠.
2: 예.
1: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거죠. 예, 예.
2: 구급 잘 불러도 아인 남아시.
1: 아, 늦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예. 구급 환자로 예. 심폐소생술을 예. 하지 않을
2: 그 이거 벌써 쓰고 벌써 악인 남아.
1: 예.
2: 예.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하면 벌써 완전히 악인 남아.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 형제네 지금 이 내려오면서 유전석을 부모부터 이래다가 유전석 이래다가 이거 이렇게 이제 한국에 또 이번에 또 가을에 저기 이 신자의 태산 나쁘다면 근데 이거 쓰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1: 아, 그럼요.
2: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왔을 때 계속 너는 계속 꾸준히 이거 아니다. 다른 사람마다 따다 증상이가 우리 증상이 유전이니까
1: 그렇죠.
2: 그러니까 계속 이거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저기 여야대 가고 한국도 보내고 나도 이래서 여야대 가고 주문 받다.
1: 아, 그리고 그 보조 제품은 꼭 함께 써야 됩니다.
2: 예,
1: 보조 제품
2: 예.
1: 40대 중 후반부터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이 제품 결함
2: 이런 건 기초상식 안 남아.
1: 아, 그렇죠. 예예예. 예, 예.
2: 네,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저는 청원 정신만세는 어제 1년 반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중간길로 그렇게 알았던 게, 예, 중간인 게 아니라
0: 심장 功能이 이상이 생겼는데, 예, 오해됐다. 그렇죠.
1: 두 번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나왔다가 또 며칠 해야 되니까 또 그래 또 가서 입원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 말인다. 그래서 어전 실망까지 어전 나는 이래고 말했다 하고 있는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초원 정심하는 생각에 한 걸 줄게다. 그리고 그거 뭐
0: 먼저 시도해봤죠.
1: 야, 예. 야 기분은 남이 하나 쓰는 건 난 다시 여섯 개 그래도 냄새 납니다.
0: 예.
1: 예, 어째 이 냄새 이렇게 나는가 했더만, 글쎄, 이 약을 먹을까, 하나하나 소실되는 거, 이빨이 그렇게 몸서리 아파나던 게, 그것도 이렇지. 그러고 밴드사게 눕지 못하고, 베개를 깔고 눕고, 그러던 게, 그 높이 그 하고 눕었는데, 그래도 숨이 갈등갈등 하던 게, 야, 이거 먹어서 지금 하나하나 이렇고, 특히 혈압 조절 잘 될까, 밤잠 잘 자고.
0: 아, 그리고 그랬습니다.
1: 사람이 부들대니까.
0: 그렇죠.
1: 예. 게, 예. 소화가 잘 됐고 밥이 딜 대라 하고 야 오전 많이 부르십니다. 한 10건 잘 부르십니다.
0: 원래 과소 체중인 걸로 인정하는데 지금 네. 체중이 정상 거의 돌아온다.
1: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했지 이제도 오천보로 걸고 들어왔어.
0: 아 대단하죠.
1: 그거 예, 얼마 좋습니까. 예. 야 어제는 세세명 타시거나 어제는 활기차게 아이, 잘 살고 나가야 돼.
0: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제때 관리하면 됩니다.
1: 예. 예. 약도 저렴하고 영 신경 있는 약이고
0: 아.
1: 그렇죠. 예, 예, 그래 잘 쓰자고 설 그럽니다. 아홉 가구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정신원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 심장이 나빠서 해. 그래서 집에서 오늘 갔다 와서 심장 부었다 놀라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게 한 서너 번 했다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한 청소마다 쉬다 올라옵니다.
0: 아, 그러니까 저만의 어지간하면 집안에서 화장실이 집안에 있고 물이 집안에 있지 뭐 기본으로 전화하면 뭐 채소 같은 것도 수용해주지 하니까 집안에 있는 걸 쓰러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높은 층에서 사는 분들이 숨이 넘차니까. 예. 근데 이 제품 쓰시고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받으셨다. 그거죠.
3: 예, 예. 아, 그래, 기자는 이전에는 걸어마려요. 주요한테 계속 이제.
0: 아, 예.
3: 가슴 그때 딱 그거 숨만 치고 딱 치우고. 그리고 또 본래 한 바짝 내주지면 반복되다. 계속
0: 예.
3: 앉았다 일어나고 여기서 한 10m나 가나 어찌.
0: 아. 10m가 뭡니까? 예, 예. 방법으로 아, 사는 거죠, 예.
3: 예,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좋은 소식만 쓴다면, 아, 이런 주제 하나 더 없습니다.
0: 예.
3: 이 좋은 소식 안에 대단한 효과가 있었으면 내게는.
0: 그렇죠, 예, 예.
3: 이렇게 이거 더, 18개 더 싸서 쓰다고 그랬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봉해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고 심장병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인데 10년, 20년 이렇게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에 대한 깊은 려해와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려성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수능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4: 예, 나는 심장내 고사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썼다 했습니다.
0: 예.
4: 방거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좋은 정신만 쓰기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4: 예, 전화기기 감적이 아, 숨이 차서 답답해서 저녁에 좀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아, 예.
4: 그런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러면 예, 예.
4: 예, 그 다음에 심률도 빠르더니 심률도 정상이 되고요. 심률도 본래 병이 못 맞댔습니다.
0: 아, 안 되는데. 아, 예.
4: 예. 80을 정상이 되었습니다.
0: 아이고, 너무 이상적입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이 약을

0: 계속 완전히 치료를 때니까 계속 쓰다고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셔. 차수로 조절은 차원은 되지만 해도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지 마시고 한 개 치료 과정이 넉 달, 두 개로서 야득달까지 쓴 다음에는 가히 차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0: 그러니까 중계도는 일찍이도 수을 차대 얼마나 좋은지
1: 모르. 아, 모두 그렇게 말씀하네요. 예. 네,
0: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고 그럽니다.
1: 예.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5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네, 죄송합니다.
1: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3: 맞아, 이거 야, 순조도는 1년 8개월이 넘었어요.
1: 예.
3: 얻으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3: 예. 심지어 그 밤이 살짝 그냥 깨끗하게 나타나서 밤에 자지 못했어요.
1: 아, 예.
3: 그리고 서울 보러 안에 다섯, 여섯 번은 다.
1: 아, 심장과 그 콤팥 공동은 밀접한 데서 있어 모두 심장혈이 콤팥의 1분에 뭐 두근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 몇 개, 몇 분인, 몇천 개, 몇만 개, 몇 분, 1분인데 그러니까 심장하고 콤파치 그런 연대성이 강한 장기인데 심장 공능 이상이 생겨서 콤파치가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소변 차수가 잦을 수밖에.
3: 이것도 두세 세 번 간 것도 제일 많은 거.
1: 아, 예.
3: 그래 밥 잘 못 먹는 게 밥 지는데.
1: 예.
3: 밥 잘 되는 거 밥도 잘.
1: 아, 그럼요.
3: 그리고 고리병하고 고리신경 같은 것도 저는 그런.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1: 바로 그럴 겁니다. 네. 대단하죠.
3: 입이 쓰고, 입이 냄새나든 냄새나는 그거는 그런 거 아닌데 다 없어졌어요.
1: 그래요. 그것도 큰 문제인데. 예, 예.
3: 두 가지, 그건 일 없어요.
1: 예.
3: 네. 앞으로 내 모든 면에서 이런 많이 효과받아서 난 앞으로도 계속 써요.
1: 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 없이 이 약을 쓰니까 이모점으로서 증상 개선을 가져오고 심장이 좋아지니까 모든 기관이 좋아지더라 이런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3: 혈압약도 몇십 년 먹었어요.
1: 예, 경계증후군요.
3: 그거 혹시나 먹지 안 먹어요.
1: 혈압약 거의 끊다시피 했다. 예. 그렇죠. 대단하죠. 몇십 년 드시던 혈압약은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분포인데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선생님 1년 8개월 남짓하게 복용하셨기 네.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 방면에 뇌하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3: 하루도 빼이라고 혈압약.
1: 아, 그래요? 아, 이전엔 그랬는데 지금은요?
3: 지금도 혹시 뭐예요?
1: 혹시 어쩌다가 예, 네. 들어보시는 거죠? 예,
3: 그걸.
1: 그렇죠.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겠고 고혈압약은 네.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드시고 고혈압약을 끊었다니까 그 한 점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효과인데 황차 여러 개 방면에서
3: 없어지고
1: 그것도 고혈압 문제죠. 정말 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이 제품 얼마 되지 않으니까 헐 해결받더라. 얼마나 마음의 네. 흥분점을 자아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3: 앞으로 나 계속 못하고
1: 그래. 아, 그래요? 예. 예. 아무튼 건강 기원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1: 지금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엉뚱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 차수가 너무 잦아서 콤파치 이상이 생기는 걸 모르고 심장으로 해서 콤파치 이상, 콤파 이상으로 해서 심장이 영향받는데 특히 심장은 직접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뭐 이제 저녁에 소변 차수가 늘거나 혹은 종아리 부분이 부어나거나 발등이 부어나거나 이런 분들도 보온 제품을 드시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제가 해결받으셨다. 그럼 어떤 분들이 초분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겠는가 하면 이미 물론 심장병으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아래 증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이런 분들이 복용하시는가 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심장 주자를 이미 했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거나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이 나오거나 심부에 물이 많이 차면 찬찬하는 방법으로 그 심부에 물을 빼냅니다. 그렇지만 해도 빼내도 또 좀 있으면 차고 해서 심장 공동의 이상을 가져 관상동맥의 이상을 가져오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지금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0: 받으신 분들 비우성 심근증이란 건 심장 근육이 내 조막만한 심장이라 하게 되면 여기에 부분적인 근육에 피가 전달되지 못하면 군살이 되고 맙니다. 군살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뭐 정상적으로 심장이 수축해야 하는데 그 방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면적이 점점 군살이 늘어가는 걸 막아주는 차원에서는 보온 제품 초온 장시만이 효과성이 아주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근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지엔이라고.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성 감기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기 때문에 소염주사를 맞았다 하는 분들은 그때는 감기가 아니고 염증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위주로 오게 되었는데 감기 뒤끝에 어떤 분들은 너무 이 다리가 무거워서 발을 한번 내디디자면 정근을 거기다 매달아면 정근 쇳돌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발이 무거운 경우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증상을 검사하게 되면 심근염,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초온 청심환에 아주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은 7749, 남성들은 78에 56세를 하지만 해도 이거는 뭐 접근하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딱 절대적인 이 나이가 아니고 남성들은 50대, 40대 말 이때 생명이 실패를 보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왕 이때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거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받는 만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어 있죠. 이때면 심장 공능 자체가 많은 공능 저하를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기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보조제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보조제품은 뭐 어떤 분들은 이 심장병 초원청심환만 쓰고 보조제품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심장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조제품 몇 가지는 꼭 평생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심장 지잘하신 분들이 드시는 약품이 있죠. 그때는 뭐 지금 제가 제기하는 세 가지 보조제품 그 외에도 다섯, 여섯 가지 종생 드시는 약품을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주자를 하는 경우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주자를 하게 됐는가 하면 심장 근육이 70 내지 90% 좌우 막힌 경우에 주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주자를 하면 안 됩니다. 보수료법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자를 할 경우 됐는데 이 제품만 드시면 되는가?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주자를 할 경우가 딱 됐다 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하게 되어 있는데 주자를 한 기초상에서 이 제품 초원청심환 드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주자한 다음에 평생 드시는 약품 가운데서 베탈라오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심류를 40몇 차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희 고모가 예 기존에 이 초원 청심환 계속 드셨습니다.
0: 예.
2: 그리고 그전에는 진간 자꾸 이렇게 어지러워하고 예 좀 그럼 이제 숨이 차고 좀 걷기용 힘들어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게 이 초원 청심환 먹고 이 어지러운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이 자꾸 이렇게 숨이 차는 것도 예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지금 나보고 이거 좀 더 구매해서 더 먹겠다고.
0: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들으셨죠? 어떤 분은 1년 8개월 그 이상 복용하신 분이 심장 때문에 끄떡 이상이 없다고 아주 자신감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고모분이 이 제품 드시는 게 아주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아하.
2: 예, 지금, 예, 또, 배달 받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건강하세요.
2: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한 곽의 가격이 199원입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존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야드께 현식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봉돌이씩 복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대정책은 세각을 싸면 한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아홉 각을 사면 세 각을 물어요.

0: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러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병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큰 심장병을 치료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신약대학방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무럭에다 쓰다시 신덕어도 신약대학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제품을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뭐 중한 분들은 한 번에 25시 하루에 두 번, 너무 중한 분들은 꼭 그 혈관증이라는 거 해봐야 됩니다. 이미 80-90%만 했겠는데 이것만 드시라 절대 아닙니다. 주자라 할지라도 이 제품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75% 그 이상으로서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주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하나하나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완전히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뭐 병원에 가서 뭐 현시 병원에서도 그 혈관 조잉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연매병원 같은 데 와서 혈관 조잉 한번 조잉지를 맞으면서 해볼 필요 있어서 만약 80-90% 맞겠다면 무조건적으로 주자를 그때 선택이 없습니다. 70% 80% 이때 좌우에도 해라고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관상동맥이 막히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40대 중후반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보조 제품에다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서 심장에는 끄떡 이상이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8개월, 10개월 이거 쓰는 어간에는 한 번도 심장병으로 인해서 열링에 불량하거나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은 거의 피해갈 수 있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게 되었으니까 좋은 청심환 제품 자체는 몽약에 속하면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의 이상은 거의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뭐 여러모로 불편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하신이 부종이 생기거나 쉽게 놀라거나 어떤 분들은 쥐가 자주 올라오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러한 증상은 심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증상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제때 심장병을 확인하고 일단 자기 증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서 심장병으로서 확인이 났다면 보온 제품 좋은 청심환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서 알려지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서 추천합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모태똥은 몇 마리 인사를 건네고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모태똥의 말이 끝나자 그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는 느릿느릿 대꾸하였다. 북상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나는 동의했습니다. 송분을 쳐야 할 필요가 있으니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필요하다고 해서 서둘러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요. 송분은 성벽이 굉장히 튼튼한 데다가 적군도 많다고 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송분을 손에 넣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똥은 장국도의 수수께끼 같은 말 속에 숨은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송분 공격은 자신이 있습니다. 전투력이 높은 사방면군에다 일방면군까지 힘을 모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벽이 튼튼하다면 적을 끌어내서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 장국도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나는 금방 한 가지 문제만 제기했습니다. 바깥 형편만 말했지요. 사실 우리 내부도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일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 특히 거북한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요. 사방면군은 산적이라느니 군벌주의라느니 하는가 하면은 악의 환 소베트 구역에서 철수하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전섬 소베트 구역을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말이 참 많거든요. 더 한심한 것은 이 장암흑애를 로련한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다들 우라가 치비로 있는데 어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장국도는 모태똥을 힐끔 보고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었다. 국도 동지, 그런 말에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더러 조조라느니 주왕은 곡두각시 한원제라느니 하면서 내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저 못 들은 척하는 게 좋지요. 그런 일에 일일이 마음을 쓰다가는 큰일을 그리시게 되지요. 의관을 붙이는 사람은 어디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큰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국도는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문에 레닌이 연방을 논함이라는 글을 써서 마치 우리가 서북 연방정부를 세운 것도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이런 정치 문제는 여유로울 때 천천히 토론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곳을 찾아 배불리 먹은 다음 며칠을 두고 논쟁을 해도 되겠죠. 장국도가 이런저런 문제를 둘러댔지만은 모태똥은 슬기롭게 헤쳐나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장국도는 입을 꼭 다물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이를 악물고 말을 꺼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방면군 동지들은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조직 문제가 합류 후에 새로운 형세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뭘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방면군 전체 동지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사방면군은 10만 명이나 되지만은 조직에 자기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서향전 동지가 왜 부총지휘가 될 수가 없겠습니까? 진청호 같은 동지가 왜 총총시원이 될 수가 없지요? 또 우리 사방면군 동지들은 왜 중앙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야 본심을 드러놓는군.

대통은 장국도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장국도를 혁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로 여기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었다. 말문이 열리자 거침없이 바라는 것을 늘어놓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가가 아니라 당과 흥정하는 장사치 같았다.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자 장국도는 속이 후련하였다. 그는 물을 한 컵 들이키며 웃었다. 송보를 치른 일은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송보는 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에 옹이 없다면 얼마든지 될 일이죠. 전화 한통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을 오다니. 모태똥은 낯빛이 어두워지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 당신이 한 얘기는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주도록 하지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였다. 장국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음을 달고 모태똥과 료영을 문 밖까지 바래주었다. 모태똥은 중로화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다. 줄레, 왕가상, 장문천, 주덕, 박고가 찾아와 화덕둘레에 앉더니 물었다.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태똥이 장국도를 만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나서 말하였다. 장국도는 내내 조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진창호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장국도 동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해달랍니다. 단독 결정권도 있어야 한다더군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값이 점점 올라가는 걸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을 했는데도 조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남이 군벌이라고 할까봐 겁을 내지만 실은 그 자가 바로 군벌이란 말입니다. 장문천이 목소리를 높이었다. 왕가상도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야 사방명구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기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입니다. 왕가상은 층계를 올라오느라고 힘들었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군대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거느린 사람이 많다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어찌 무상계급이 정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모동지,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모태똥은 사람들이 넌없이 흥분하자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태똥은 손가락을 꼽으면서 말하였다. 지금 양보를 안 하면은 송분을 칠 수 없고 송분을 치지 않으면은 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북상하지 않으면은 선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겠지요.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들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주울레가 고개를 숙이고 긴 수염을 매만지다가 갑자기 고개를 건뜻 들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종정치위원 자리를 장국도에게 양보하지요. 안 됩니다. 군사 권력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장문천이 기세 높게 말하였다. 내가 종석의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장국도한테 종석이를 맡기면 되겠지요. 그러더니 장문천은 고개를 한쪽으로 젖히었다. 나르는 모자 체형 아래로 화가 잔뜩 난 눈빛이 매섭게 번쩍이었다.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모태똥이 담뱃대를 꺼내들고 왕가상한테서 얻은 입담배를 담아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담배를 다 태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는 총정치위원 자리를 내놓는 게 좋겠습니다. 총석이는

당이 벌이는 모든 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장국도가 이용을 하여 생각지 못한 일을 벌이면은 영향이 더 클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태동 동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하자 서향절이 빠진 것을 보충을 하였다. 뒤이어 토론을 하였다. 한동안 골치를 앓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된 것 같아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다. 졸레는 송번을 공격하기 위해 또다시 작전 추원을 짜기 시작하였다. 영웅은 강한 적을 이길 수는 있어도 굶주림은 이기지 못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피가 흘렀지만은 권력욕에 얻어온 사람은 대수로 보지 않는다. 홍구는 흑수에서 북으로 300여리쯤 걸어 눈 쌓인 타고산을 넘었다. 모을가이는 확 트인 골짜기였다. 부울룩하게 솟은 언덕 여기저기에 자그마한 마을이 흩어져 있었다. 마을 몇 개라야 수십 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아래로 그다지 넓지 않은 모을가이하가 흘렀다. 모을가이에 있는 장종마을에는 흙수의 보루식 돌집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래층을 집짐승우로 쓰는 나무층집이 많았다. 소화산 제자리를 잡은 후하론 라마 교사원은 호종남 군대가 도망을 가면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높다란 붉은 벽만 남아있었다. 산골짜기는 심노랗게 여물어가는 부리밭이 보기 좋게 널려있었지만 서장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고 없으니 그림이 떡이었다. 사방은 거무충충한 원시림으로 배고기 둘러싸여 있었다. 게다가 큰 부대가 머물기는 마을이 너무나 작았다. 전사들은 대부분 야영을 하였다. 마을 둘레나 반머리, 나무 아래는 어디나 천막이 빼곡하였다. 모을가이는 해발 3,000m가 넘는 곳이라 8월인데도 바람이 차가웠다. 전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벌벌 떨었고 여전히 맹물에 삶은 나무를 먹으며 버티었다. 좀 나은 것이라야 풀에다 곡식을 좀 섞어서 쓴 죽이었다. 바싹 여윈 사람들이 이제는 부종으로 누런 밀랍처럼 부석부석하게 부었다. 환자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었고 불만은 갈수록 커만 갔다. 기물에도 갈수록 초조해지었다. 왜 아직도 송번을 차지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지, 왜 이 지랄 같은 고장에 눌려앉아 떠나지 않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리앵도는 아직도 키무레네를 돕고 있었다. 이 영은 사람이 많이 줄어 연으로 되었다. 키무레와 리앵도가 한창 천막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철추가 달려와서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장 동지, 우리 폐 환자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가더니 약이 떨어진 데다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제 저녁에 나물 두 사발을 갖고 가는데 조금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 밥입니까? 멀쩡한 사람도 먹기 싫은데 환자가 먹는 건 더 힘들지요. 아침 일어나지 않아서 만져보니 숨이 없었습니다. 두철추의 얼굴에는 금방 닦은 듯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가무잡잡하고 건장하던 사람이 지금은 여의어 말이 아니었다. 위에서는 뭘 어쩌려는 것인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기물에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이렇게 날마다 몇 사람씩 굶어 죽다가는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죽고 말겠습니다. 다들 싸우다 죽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불평을 늘어놓자

리앵도가 말허리를 잘랐다. 아, 됐어요. 그만들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불평을 부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양식을 마련할지 궁리나 해봅시다. 김우래도 아랫사람 앞에서 너무 멋대로 말한 것 같아서 머쓱해 하였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몰가의 하나를 지나 동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서쪽에는 양식을 구하러 온 전사들이 너무 많던데. 김우래는 야무진 사람으로 한 개 패를 선발한 뒤에 나머지는 모두 집에 남겨두기로 하였다. 그는 두철 주도로 양식을 살 수 있게 은전을 넉넉하게 챙기라고 당부하였다. 김우래와 리앵도는 30명 남짓한 전사들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면리 못 가서 김우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 머리도 어지러워 났다. 요 며칠 밖에서 잤더니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도저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아랫사람들 앞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몽땅 이행도한테 떠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였다. 일행은 10리쯤 걸어 한나루터에 이르렀다. 강물이 얕아서 걸어 건너도 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각반을 풀고 있는데 건너편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리었다. 김오래가 어서 가까운 숲으로 달래가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 늦었다. 전사 한 명이 총에 맞았다. 서둘러 숲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피를 많이 흘려 벌써 숨을 거둔 뒤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8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0: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교 전임부회장 림금선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예,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연예 기획기관 회사에서 사업하면서 동시, 성인시, 수필 등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남송화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남송화 시인의

0: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1: 예, 남성관 씨는 1972년 3월에 안도현에서 출생했습니다. 안도현 동풍소학교를 거쳐 안도현 제4중학교와 안도현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후 연변대학 외국어학부 1호 전업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에 중앙당교 경제관리전업 본과를 또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안도현 제4중학교에서 1호 교사로 사업하다가 연변대학 류학 양성중심에서 한국어과 과장으로 사업했으며 그 후 연변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 촉진회 부회장, 연변 아동문화학회 부회장 등직을 역임하고 길림성 엘리트 영예기획유한회사 총경리직을 맡아 사업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연속 두 번이 샛별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그 외 중국조선족 중소학교 교사수기 응모대회, 전국조선족 어린이 이야기대회, 조선족 중소학교 세 가지 언어 랑송대회 이런이 그리고 또 조선족 어린이 동시랑송대회 이런 활동들을 한 번도 아니고 수년간이 진행했습니다. 그는 또 성인시도의 각 공개 간부에 수십수 발표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남성화 시인의 문학에 대한 리에는 어떠한지요?
1: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학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아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는다. 젊어서는 부모가 그려준 그림에 따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출근하느라 내 꿈이 무엇이었던지 생각할 길을 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나의 손길에서 벗어나자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문학의 꿈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나의 아버지는 1960년대 북경대학 중문학부에서 공부했다. 그 후 그렇게 좋아하셨던 교육사업을 그만두고 정치사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학만은 그만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활이 곤란하던 70년대, 80년대에도 우리 집에는 책이 많았다.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꼭 책을 써낼 거라고. 그러면서 짬짬이 글을 쓰셨다. 하지만 끝내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일찍이 뇌출혈로 급작스레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막내딸이 시집가는 것도 못 보시고. 그래서 남몰래 결심한 적이 있었다. 언젠간 내가 아버지 꿈을 이어갈 것이라고. 사실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인가 어려서부터 나의 글쓰기 능력도 늘 선생님들이 칭찬을 받았다. 학창 시절엔 늘 나의 장문이 모범 장문으로 뽑혀 방금마다 돌아다니며 읽혔다. 그런 내가 사춘기였던지는 몰라도 대학교 때 부모님이 하라던 조문학부를 선택하지 않고 기어코 일본어 전공을 선택했던 것이다. 내가 문학을 시작하게 된 건 2018년에 다른 선생님과 함께 연변 청소년 문화발전 촉진회를 성립하여서부터였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예술을 선양하고 교류하는 무대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언어의 중요성을 되새겨준과 동시에 나 또한 문학에 대한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였다. 연변일보, 연변문학, 송화강 등 간행물의 성인수를 수십수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 조선족 소년보와 아동문학작품집에도 꾸준히 동시를 발표해 문학은 모든 미완성과 아쉬움을 포옹해주는 공간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만하지 못한 사랑,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시선을 넓히고 마음의 폭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아동문학을 통하여 세상의 순수한 모습을 배우고 지금은 동시와 성인시를 함께 쓰며 두 가지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글쓰기가 삶의 일부가 된 나에게 문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학은 나에게 현실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이자 잃어버리기 쉬운 감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터전이다. 그런 내가 특별히 동시를 쓰기 시작한 마음은 순수함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른의 시선에 익숙해질수록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아동문학을 공부하며 배운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은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근본이 되었다. 동시는 화려한 수식이나 깊은 철학이 필요한 글이 아니다. 작은 꽃, 바람, 별, 아이들의 웃음 같은 평범한 것들 속에서 숨겨진 행복과 순수를 발견하는 일이다. 나는 동시를 쓰며 어른이 되어 잊어버린 어린 시절의 감성을 다시 되찾는다. 현실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이 가장 따뜻하고 맑은 모습을 글로 기록한다. 결국 나에게 문학은 두 개의 마음을 품게 해준 존재다. 성인시로 삶의 깊이를 배우고 성장하며 동시로 세상의 순수를 지키고 따뜻함을 간직한다.

0: 네, 그럼 이제부터 남송화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먹보입니다.
1: 먹보, 남송화. 달력은 먹보래요. 햇님을 꼴깍 삼키고도 성차지 않아 달과 별도 꿀꺽 삼켜버리죠. 어제를 먹고 나서 오늘을 먹고, 오늘을 먹고 나면 내일도 먹지요. 이렇게 하루하루 365일 먹고도 배가 고픈가 봐요. 또다시 새해를 먹을 준비를 해요.
2: 예, 이 동시는 달력을 인격화해서 먹기를 좋아하는 먹보로 화하고, 달력이 먹보가 되어 해님도 꼴깍 삼키고 달과 별도 꼴깍 삼킨다고 하면서 달력이 시간을 잡아먹는 그 어떤 동물처럼 표현시켰습니다. 시인은 달력을 통해서 어린 독자들한테 시간의 류수처럼 빨리도 흘러감을 강조하면서 이런 시간을 물처럼 써버리지 말고 아껴서 실제 일을 하도록 귀띔하고 있습니다. 동심을 잘 살리기 위해 먹보한테 먹히는 시간을 형상적으로 그려내므로써 시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구름 이야기입니다.
1: 구름 이야기, 남송화. 송이송이 하얀 구름, 노름이만 탐하다 쨍쨍 햇빛에 까맣게 타버렸어요. 어머나, 이걸 어쩌나. 깜쟁이 되어버린 제 모습에 너무도 슬퍼 주르륵 주르륵 눈물을 흘렸대요.
2: 예, 이 동시는 날이 흐려 구름이 까맣게 되는 걸 쨍쨍 햇빛에 타서 까맣다고 하고, 그렇게 깜쟁이가 된 구름이 또 제 모습이 너무도 슬퍼 주르륵주르륵 눈물 흘린 것이 바로 비로됨을 애들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햇빛이 타서 까맣게 된 구름이라든가 또 깜쟁이 된 모습이 슬퍼서 눈물 흘린다는 표현이 아이들이 동심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아이스크림입니다.
1: 아이스크림, 남송화. 엄마 사준 아이스크림 꽃밭에 앉아 냠냠. 나 한 입 먹고 햇님 한 입 먹고. 더위의 도벌이 빨갛게 달아오른 해당화도 뒤질세라 한 입 슬쩍. 서로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2: 예, 이 동시는 엄마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꽃밭에 앉아 냠냠 먹는 아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나 한 입 먹고 한 입 한 입 먹고. 더 발휘해서 또 더위에 두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해당화도 한 입 먹는다고 상상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고 칭찬합니다. 더운 햇빛에 아이스크림이 더러 녹는 것을 아예 해님도 한 입 먹는다고 한 것이 묘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꽃밭에 앉혀놓음으로써 꽃과 햇님과 나와 함께 아기자기한 모습을 그려낸 게 또 특이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소문입니다.
1: 소문 남성화. 혼자서는 너무 심심하나 봐요. 쉿 할수록 궁금증이 커지나 봐요. 친구가 많을수록 신나한대요.

0: 예, 이 동시는 이 퍼뜨리지 말아야 할 소문을 퍼뜨리고 싶은 아이들이 그 허영심을 동심의 반죽에서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문이라는 놈은 이 혼자서는 너무 심심해합니다. 누가 옆에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쉿 할수록 더욱 궁금증이 커진다고 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소문이란 그 놈이죠. 이놈은 친구가 많을수록 더욱 신나한데요. 참 예, 동심이 꼭 들어맞게 잘 표현한 예, 동시 식구입니다. 이 동시에서 예, 소문이란 흥체도 없고 냄새도 없는 추상적인 사물을 예, 인격화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예, 묘합니다. 예.
1: 이 시는 그 뭐 동시로 썼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소문은 또 어른들 세계에서도 역시 이 소문은 똑같은 그런
0: 아, 그렇죠.
1: 흥체로 퍼지지요.
0: 그렇죠.
1: 네.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작별인사입니다.
2: 작별인사 남성화 자박자박 들리네 계절 밟는 소리 이갈 조용히 떠나는 소리 은행잎 우수수 바람다리 깊을 때 내 맘 사푼사푼 눈꽃 되어 내리네 잘가 안녕 인사도 곱게 입맞춤하며 수줍게 수놓는 매화꽃 사랑 오는 봄 언제면 다시 만날까 스스로 잡아보는 차가운 악수 효리바람 울며 울며 들판 누빌 때 친구야 다시 한번 안아보자 떠나도 잊지는 말자 하늘도 땅도 하얗게 웃으며 작별의 눈물 소리 없이 부릴 때 눈물은 얼어 터져서 향기 날리고 내 맘 내 맘 망부석 되어 천지간에 하얗게 비석으로 나무리

이 신흥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계절과의 리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감각적으로 풀어낸 수작입니다. 시에서 살펴보면 청각적 이미지가 생생하게 안겨옵니다. 자박자박 들리니 계절 밟는 소리, 은행잎 우수수 바람 따라 깊을 때. 동시는 소리와 리듬이 중요한 장르인데 이 시는 발걸음 소리, 낙엽 소리, 바람 소리를 의성어로에 살려 아이들이 귀로 듣는 듯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서의 추상적 감정을 구체화한 것도 돋보입니다. 시구에서 보면 내 마음 사푼사푼 눈꽃대요 내리니, 내 마음 내 마음 망부석대요

슬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마음이 눈꽃이 되고 돌이 되는 동심, 동심 특유의 환상적 비유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 동시에 또 반복과 후렴구의 그 리듬감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잘가 안녕이라든가 떠나도 잊지는 말자 등 부분에서는 동요가사처럼 반복되는 짧은 구절이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따라 부르기거나 외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시는 어른이 읽어도 공감되는 동시 혹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나누는 동시로서의 의미가 깊습니다. 순수한 동심만을 위한 시라기보다는 이별의 경험을 처음 겪는 아이에게 슬퍼도 괜찮고 기억하면 다시 만날 수 있어 라는 위로를 전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가을의 향기입니다.
1: 가을의 향기, 남성화. 가지마다 초롱초롱 춤추는 풍선들, 빨강 우유 먹고 빨갛게, 노랑 우유 먹고 노랗게, 오색룡룡한 향기에 발목 잡힌 기러기들 가던 길 멈추고, 하얀 양떼 몰고 가던 바람 나비 등이 올라 땀 훔친다. 저만치 가을이 뒷짐지고 미소 짓는다.

예, 이 동시는 1년에서 가을이 향기를 빨간 풍선, 노란 풍선에 비유해서 향기가 둥둥 날아다니는 모습을 형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여기서 우유는 풍요로운 그 가을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말하겠죠. 하면 땡빛이라든가 시원한 바람이라든가 가을비가 보내주는 수분이라든가 하여간이 등등을 우유에 비유했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연에서는 오색 영롱한 향기에 날아가던 기러기가 발목 잡힌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너무 극하니까. 그리고 3년에서는 양떼를 몰고 가던 바람이 나비등이 올라 땀을 훔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연에서는 진짜 가을이 완연한 모습이 점화한테서 뒷짐지고 미소 지낸다고 합니다. 전반세가의 가을의 향기를

0: 느끼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비입니다.
2: 봄비 남송화. 톡톡 튀는 음표들 깔락깔락 리듬 타는 소리. 하얀 살구꽃 작은 허리 배시시 비탈고 기지개 켠 아지랑이 보슬보슬 긴 하늘 실실이 잡아당긴다.
0: 예, 이 동시는 이 봄비를 여러 가지 상관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봄비를 그 상관물인 음표로 예, 그래서 음표들이 깔락깔락 리듬 타는 소리라 하고 또 봄비 내리는 소리를 형성했습니다. 또 봄비가 내릴 때 하얀 살구꽃이 동작과 아지랑이 동작을 이끌어내는 뒤 이 동시 가장 정체로운 백미는 바로 마지막 부분이 아지랑이가 긴 하늘 실실이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와, 이건 진짜 아주 잘된 표현입니다. 아지랑이가 보슬보슬 그 긴 하늘을 잡아당긴다는 결국 하늘을 끈처럼 실실이 잡아당겨서 당기울 때 그 끈이 바로 봄비라는 것입니다. 기발한 상상을 발휘한 그 빼어난 표현입니다. 시인이 재치가 잘 보이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왜입니다.
1: 왜 남성화 꽁은 푸드득 고니는 훨훨 모두 모두 잘 나는데 닭은 왜 높이 못 날지 오리는 왜 먼데 못 날지 같은 날개 다른 신세 알고 보니 울타리 때문이구나.
2: 예, 지금 이 꽁이나 고니는 훌훌 모두 잘도 나는데 닭은 왜 못 날까? 라고 반문하면서 그 원인을 울타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시인은 이 동시에서 울타리를 강조하면서 사람의 의식이 관건임을 강조합니다. 짐승들이 무슨 의식이 있겠소만 여기서는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울타리를 깨고 나올 때만이 저 높은 하늘을 훌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같은 날개에 서로 다른 신세는 결국 의식 때문이라고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동심적으로 썼지만 은근히 그 리면이 천리를 깔아준 그런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이 시 제목이 왜가 바로 그 애들한테 어떤 그 의문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 네. 그래서 반문법 썼죠. 네.
0: 왜에서 저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 의심도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 그 중국의 그 여병렬 그 과학작가가 쓴 책 있죠. 뭐 때문에.
2: 아, 예. 예.
0: 그때 그 그러니까 그 한어로는 뭐, 스왕거우였어. 예. 그런데 모든 자연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그래서 그 원리를 아주 그, 예, 뭐, 차근차근 설명해서 하는, 그렇지. 그때 아마 그 책이 아마 전국각지에 많이 그,
2: 그렇죠. 예. 그래요. 그거 통해서 또 아이들이 많은 걸 배웠고.
0: 예.
2: 그러니까 뭐 격장범위를 할까?
0: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는 아 어떻게 저런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 의문 여기서 이 호기심이 유발돼서 또 예, 그걸 알아나가는 예.
2: 그렇습니다. 역시 동시 창작이 한 개의 방법이죠.
0: 예. 그러니까 어떤 의문표를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고 또 누구의 해설을 들은다면은 어
2: 그 해답을
0: 터득하는 예.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초승달입니다.
1: 초승달 남송화 울할매 등 옆이면 조근조근 들려오는 옛이야기 저 개수나무에 숨겨진 많고 많은 울할매 옛말 보따리 강아지 뚝 떼어먹었다는 저 빵조각 오늘따라 어쩐지 구부정한 울할매 등 같다
2: 예, 이 동시는 예, 초승달을 우리 할매 그 굽은 등에 비유하면서 많고 많은 우리 할매 옛말 보따리를 끄집어내고 또 강아지가 뚝 떼어 먹었다는 빵조각에다도 또 예, 초승달을 비유했습니다. 이래서 초승달을 예, 아주 형상적으로 묘사해냈습니다. 그 초승달은 예, 지금도 계속해서 조근조근 옛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음 짠하면서도 묘하게 엮은 동시입니다.
0: 네, 한창 무르익는 이 가을에 남송화 시인의 재미난 동시를 감상하고 또 님 선생님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인 누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노래한 가요,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누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가 다니셨던 고향길에 깃든 추억을 노래한 가요.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을 구려넣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며 애써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동행을 리홍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 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

0: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대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0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2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처방입니다. 그리고 멍석통, 멍약으로 되어 있는 이 제품, 더불어서 전문 눈뺑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멍석통, 명사방은 이번에 무대 활동의 특점은 적게 써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손에 쥔 돈이 많지 않은 전제하에서 이번에 적게 써도 퍼센트를 높게 준다는 이게 특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번에 이 몇 가지 제품에 제가 이야기하건 데는 이 우리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기본으로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엄마가 있고 광고할 수 있는 비준엄마가 있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효과성은 믿음성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쓰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해방 초기에 평균 나이가 수명이 39세였는데 지금은 거의 배수로 거의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8세, 79세 이 정도까지 작년 통계 이야기하면 78세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78세인지 79세인지 이 정도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들은 82세, 남성들은 78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장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런 그 요법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등한하게 듣지 마시고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대증상이라 하게 되면 장수로방은 한곽에 198원인데 엿새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한국의 장수의 밀방으로서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각에 15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0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멍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속은 멍석통이랑은 멍약으로 되어 있는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각에 498원인데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 공복에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리고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중풍 후유증 환자들, 중풍 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너무 빠른 제가 본 그 서류에 이야기하면 텔레비 각본 제가 한 60페이지 되는 걸 봤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서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빨리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고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9가지 성분. 그리고 명사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눈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21가지 중약제로 되어 있으니까 눈을 구하는 데는 명사방이다. 이 정도로 인정해도 거의 접근할 겁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지금 장수로방 한 달 더 먹은 뒤 효과 0.
1: 한 달이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네.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2: 그러구나. 네. 저기 속이 더부라미시 국물이 달고 올라오고 소화 안 돼서 예. 밥을 몇 번 먹은 뒤 장수로방 쓰면서 소화가 잘 되니까 예. 지금 삼시세끼 꼬박 먹어도 밥이 맛있어. 예. 밥을 잘 먹으니 맹이 남다.
1: 여기 소화를 촉진해서 저는 봉영, 텍사, 스코프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부중하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예. 예, 그 기관이 나빠서 예. 그 날씨 약간만 사두어서 가려서면 기침을 자꾸 했는데 지금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호흡계통을 다스려주는 성분이 여기에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
2: 예. 그래서 예, 우리 지금 저기 뭔가 남편도 지금 쓰고 있는데 몸속통 지금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예.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머리 어지럼 지나고 심장이 아이조한데 야,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썼는데 예. 야, 혈압도 온정되고 또 뭔가 어지럼증도 많이 쓰고 예.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이 제품 예. 자체 예. 일단 통하게 하는 데는 특수한 제품,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들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공사항이라든지 인공우항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아주 다른 데서 쓰기 어려워하는 이런 진기약제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2: 예. 예, 이따가지 여러 가지 약 먹어도 이렇게 효과 빠른 약은 처음 봄.
1: 아, 그렇죠.
2: 예. 예, 제가 전번에 의미 못써 지금 오늘 지금 활자절제 지금 이 두 가지 약 잘 알아뒀잖아요.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1: 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장수의 로처방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중화민족이 몇천 년간의

0: 그 인류 문명은 바로 어디에서 체현되는가 하면 이 중이 중약에서 많이 그 체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황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인은 황제의 목숨을 관리하는 중요한 이사에 속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장수에 유리한 제품이라면 바로 그 어이 사용하는 이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장수로방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제품 자체는 무슨 텐징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여성들은 콤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단백의 혈뇨 그리고 요실금이라든지 혹은 소변이 쩍하면 염증이 생기 힘들면 남성들 가운데서는 양기가 생기거나 유정이 생기거나 이러한 분들은 빨리 해결받게 되어 있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맥이 없고 나른하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힘들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머리가 빨리 휘어지고 그리고 허리다리가 적지 않은 분들이 말합니다. 무릎맥이 없어서 걸지 못, 다리맥이 없어서 걸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빨리 효과를 봅니다. 이거는 콤팥의 네. 원기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에 속하는데 여기에 그런 성분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평화에 한 가지 선생님께 문의하겠습니다. 내 동생이 다발성 뇌경색으로서 예, 중풍 입은 이미 두 번 왔습니다.
0: 예.
2: 그래, 이 몸속 통내, 이,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내 동생이 또 알맞 것 같아서, 그래, 내 선생님께 문의하는데, 증상이라면, 혈압이 높습니다. 혈압 파동이 많고, 심장도 안 좋고, 콩팥도 안 좋고, 밤에 소변이 닫아서 주말에 영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막 내리 아프지, 자화골신 통으로서의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 내 동생이 맞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하고 쓰게 되면.
0: 아, 이 몽석통에 포함된 29가지 유효성분들은 막힌 걸 열어주는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 텔레비 각본을 여러분들과 함께 향유하고 싶은데 그걸 보게 되면 완전히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철렁철렁 다리를 매치면서 이렇게 걸는 거 보게 되면 가슴 아프죠. 네. 그럴 때게 되면 정말 가슴 속으로서 그분한테 어깨를 치면서 알려주기 쉽지만 해도 이제 방송에 물으셨으니까 그런 분한테 포함되는 여기 우수한 성분들 자체를 빨리 뚫어주고 막힌 거 열어주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끔 도와주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만 해도 7개 향이 띵향, 투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시향 이런 게 들어갔는데 다른 데는 이런 성분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게 적습니다. 이래서 기본으로서 기혈을 보충해주고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소화계통을 촉진시켜주고 막힌 거 열어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게 몽석통에 속합니다. 예.
2: 아,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0: 동생분이 많이 참고되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장수로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1: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왕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숨을 요도까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콩팥을 특별하게 도와주는 이런 구변이라는 개구자의 변이라는 그러니까 해구신 이것처럼 해구변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각뇨가 또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역시 콩팥을 도와주는 빨리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슬이 들어갔거나 바지텐이 들어갔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렇게까지 상초, 중초, 하초가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기능 저하는 어디로부터 손대게 되었는가 하며 콩팥을 든든하게 하는 이 차원에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 구범 배유엔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구범 배유엔이라는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며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여기 녹각뇨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기본으로서 원기를 돌아주면서 근본을 처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든 나이가 들면서 기본 문제는 원기를 돌아줘야 됩니다. 기본을 처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처세워주는 중화민족이 몇천 년 내려오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장수로방 이 처방에 원기를 처세워주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제 전화입니까?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4: 예,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장수로방 복용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마야에서 어떻게 했는가 해서 맞겠는가 해서 검사서 복용한 게 확실히 좋습니다.
0: 아, 이 제품 자체는 예 정말 예 장수로방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식사 전 한 시간 전에 공복에 보통 네. 식전, 뭐 식후 이렇게 나는 그거는 20, 30분을 계기로 하지만 이거는 공복에 드십니다. 완전히 소화계통에 문제가 없고 흡수가 빨리 되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드시는 제품이니까 정신이 발딱나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모로 좋을 겁니다. 예.
4: 예, 그래. 정말 선생님 말씀과 뒤에 복용해 보니까 예. 이게 그런, 이게 돼 그런지 확실히 빠릅대다.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던게 이게 없어지고 예. 잠을 못 자던 게 이것도 잠을 잘 잤어.
0: 아, 여기 원지란 성분이 들어가면서 조맨 하는 불면증은 기본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수면제는 기본상 멀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많이 들수록 치매가 빨리 오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치매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원지란 중약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주면하고 뭐 실면증을 해결하고 기억이 잘 되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4: 예, 그리고 발이가 예, 나는 어째 그런지 발이 발바닥이 차갑습니다.
0: 아, 그게 문제입니다. 경락이 잘 소통되지 않고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4: 예, 어떤 때는 또 무섭고 디딘 같기도 하고.
0: 어, 예, 예. 예.
4: 그리고 아랫다리 맥이었던 게 지금, 이게 조금씩 없어질까 한다.
0: 그렇죠. 예, 예. 예.
4: 그리고 잠이 잘 온다. 그 예. 후에, 저기,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돕더라.
0: 그럼요. 예. 예.
4: 이게 확실히 이야기에 복용해봤고, 확실히 장수로 봐야 돼 그런지, 여러 면을 확실히 빠르게.
0: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예.
4: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서 조금 맛있어서 그랬다.
0: 예, 소화도 잘 되고 경락이 잘 수통되고 이런 좋은 제품 자체가 장수로방 이름을 띄고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4: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것도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1시간 전에 드시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만약 위에 간에 콩팥질 부담이 간다면 공복에 드시라고 절대 못하는데 오히려 간, 위, 콩팥질 도와주면서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역할 9번 폐위엔 해주는 이런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돌아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좋은 제품도 있구나 특히 여기에 구우벤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요. 구우벤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우벤 이렇게 말합니다. 한정말로는 이게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우슬이 들어갔고 바지텐이들 녹각교가 들어갔고 이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혈압을 고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혈압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온 하루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의 그 효과성은 얼마나 놀랄만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걸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멍석 통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지금 나는 혈압이 높았다, 나서 혈압 파도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확 높았다, 어떨 때는 낮았다 하는 이래니, 그저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그냥 아프고, 예, 그래서 소리 나고, 그저 다니는 다니라는 게 아니고, 작생어도 많고, 예, 꿈이 많고, 이랬습니다.
0: 예.
5: 이래서 약은 또 많이 써봤는데, 그 효과를 크게 못 보다가 내 멍석 통 썼는데, 지금 얼마나 아이 썼는데도 나아지는지 알리지 않습니까, 지금?
0: 그렇죠. 예, 예.
5: 예, 그래, 왜 심장도 나빠갖고 나니. 맨날 진짜 춤을 춘다, 내 생각에. 내가 푹 떨리네. 그냥 숨이 타지, 숨이 올라요. 가슴이 침침하다 가슴이 더 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상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렇죠.
5: 그래, 예, 그래, 뭐니까 또 뭐니까. 그래서 발다리가 어떠다니, 발다리 막 졸이지. 나는 발바닥이 또 따가워서 뜨거워서 지지만 발도는 차갑고 발바닥은 뜨겁고.
0: 아, 그렇습니다. 병이 시작될 때게 되면 손바닥 중앙하고 발바닥 중앙이 뜨거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 내가 이게 병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감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예, 그것도 정말 여간 바쁘지.
0: 바쁘지요. 그렇죠.
5: 예. 예. 그랬는데 이 약품에서 지금 예, 나아지고 있습니다.
0: 그게 경락이 수통되지 못해서 뭉쳐서 그런 겁니다. 순환장애 때문에. 예.
5: 그래 그렇습니다. 예. 어, 그래 그래서 밥도 잘 먹더니 밥을 먹고 손발부터 마법이 어떨 때는 막 소리에 나아지고 또 사이랑 꽉 까잖아요. 어떨 때 자꾸 그래 주무르며 그래. 어떨 때는 이것도 이러는가 부여장애 되는.
0: 어, 그렇죠.
5: 예.
0: 공포감 느끼게 되어있죠. 예.
5: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이 약품에서 이 약은 이렇게 효과 빠릅니까?
0: 빨리 효과를 보는 제품이 돼서 멍석통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5: 예, 이제 한 여름 써봤는데 지금 예, 이렇게 증상이 많이 개선되는
0: 효과 약입니다. 비준호마가 있는 준조화가 있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자체를 드셔서 해결되지 않으면 손 놔야 될 정도로서 기본으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5: 그랬나 저는 이 약품 계속 써보려고 예. 오늘 좀 한약도 꼭 배달받을
0: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포함된 29가지 성분 자체는 다른 데서 없는 이런 그 특수한 성분들이 포함된 인공사항이라든지 인공우항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침향이라든지 7개 향이 들어갔다는 이게가 경락을 수통시키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변이 잘 통하게 하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이 빨리 중풍 오기 전에 증상이 개선을 가져가고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회복하는데 좋은 제품 자체로 소개되고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멍석통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몽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이란 것은 빨리 속도란 말입니다. 통은 통한다 한 말입니다. 몽약으로 조성된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구를 두 바퀴 반을 감을 수 있는 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 미세순환까지 포함해서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수 있는 혈관이 내 두 메다도 되나마나 한 이런 체구 안에서 그 통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막히게 되면 제일 쉽게 막히는 점이라면 뭐 관상동맥과 뇌동맥경화로 인해서 막혀서 쓰러져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뭐 생활을 자립하기 힘들어지는 특히 중노년 그 이후에 이게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그 몽서통이 돼서 물어버리셨어요. 예. 선생님. 우리 조카 이제 49인데 어제 앞고개를 잘 이렇게 넘지 못하게
0: 됐어요. 아, 민간에 그런 설법 있죠. 예.
6: 예, 어제 가무 이렇게 그저께 저녁에 이 자루 먹어서 영도에서 그 당선 거기를 오는데 앞에서 둘이 다 건네, 길을 불쇠를 건네가더라고. 굉장히 자기는 이렇게 검은 길 건네간다 했는데 굉장히 불 다 채워놨다 만다고.
0: 아.
6: 근데 아무래도 일 없지. 근데 본인이 심장 지내 놀라가도 소리에.
0: 그렇지.
6: 지내 지금 대머리 입안에서 땡딩 하긴 하는데 정신이 일 없지. 근데 그냥 뛴단다 자꾸.
0: 예.
6: 그 이야기 되니까.
0: 몽석동 시도해보세요. 예, 예.
6: 되니까.
0: 49살이게 되면, 남자지요.
6: 이 남자지.
0: 네, 남성들이 49세, 50대 초반 이때 제때 잘 지나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많이 말고 먼저 지금 멍석통은 다섯 각 사면 두 각을 주고 열 각 사면 야득 각 주니까 다섯 각에 두 각을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50177.
6: 영소 네. 담기랍니다. 소화도 잘 된다 미랍니다.
0: 이게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소화가 오. 잘 되는 이런 성분이 예, 카이와이 쇼스 해주는 건비 허위 해주는 성분이 예, 두구, 토무샹, 목향, 감초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됩니다.
6: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6: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0: 예, 많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석통 이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깊이 이 제품을 관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중풍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중풍전에 여러 가지 머리가 갑자기 많이 아파나거나 현인증이 나거나 입술이 마비가 와서 말이 잘 되지 않거나 말씀을 하는데 그 말마디가 또렷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별나지 않은 언덕인데 넘어지거나 그리고 물체를 볼 때 희미하게 보이거나 까맣게 보이거나 네. 이미 넘어진 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0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열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김우래와 리앵도는 30명 남짓한 전사들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면리 못 가서 김우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 머리도 어지러워 났다. 요 며칠 밖에서 잤더니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도저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아랫사람들 앞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몽땅 이행도한테 떠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였다. 일행은 10리쯤 걸어 한나루터에 이르렀다. 강물이 얕아서 걸어 건너도 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각반을 풀고 있는데 건너편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리었다. 김오래가 어서 가까운 숲으로 달려가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 늦었다. 전사 한 명이 총에 맞았다. 서둘러 숲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피를 많이 흘려 벌써 숨을 거둔 뒤였다. 강 건너편은 나무들이 한데 엉켜 어두컴컴하였고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화가 난 기관 총수가 금방 총소리가 난 곳에 대고 몇 발 쏘았지만은 위협이나 줄 정도였다. 강 건너편 숲을 노려보는 김우래의 얼굴이

0: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서 우러 올라가 강을 건넙시다. 리엥도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대우를 추슬리었다. 그들은 부랴부랴 강가의 시체를 묻고 강기슭을 따라 북으로 올라갔다. 또 십리쯤 더 걸어서 물이 얕은 곳을 골라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리엥도도 각반을 풀고 바지 가랭이를 걷고는 자그만 짚신을 손에 쥐고 강을 건넜다. 그들이 산골짜기에 들어섰을 때는 벌써 점심때가 지난 뒤였다. 아침에 나물국을 먹는 게 다여서 다들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났다.
1: 저기 산허리 벼랑 좀 보세요. 사람들이 숨어 지낼 만한 굴처럼 보이는데요.
0: 눈썰미가 좋은 리엥도가 소리를 쳤다. 사람들은 그게 진짜 동굴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서둘러 산비탈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산은 어디 가나 쭉쭉 보던 나무들로 빼고 가였고 발밑은 썩은 낙엽이 수북해서 걷기 여간 힘들지 않았다.
2: 저기 보세요! 사람 있어요!
0: 누군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를 지었다. 석굴로구에 장족 전통 옷차림을 한 남녀가 얼핏 보이더니 다른 큰 아이 둘을 데리고 뒷산으로 달아나다.
1: 도망치지 마세요! 우린 홍군입니다!
0: 리엥도의 쟁쟁한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2: 여보세요! 무서워 마세요!
0: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소리를 지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우래가 헐레벌떡 산굴 어구에 올라가 보니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구러구에 신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크지 않은 걸 보아서 어린아이의 신이 틀림이 없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을 애써 추스리며 구란의 신을 놓아두었다. 굴 바닥에는 어지럽게 풀이 깔려있고 더덕더덕 기운 붉은 이불과 누더기 같은 옷가지가 보이었다. 그리고 반자루쯤 되는 양식자루 곁에 낡은 가마솥이 걸려있었다. 김우래는 변변찮은 살림살이를 보자 속이 더 쓰려났다. 리엥도가 뒤따라 들어왔다. 어느새 흥분은 가져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었다. 양식자루를 풀어 헤쳐보니 샛노란 옥수수가 들어있었다. 기껏해야 4,50근 남짓을 것 같았다. 김우래는 자루를 도로 묶어놓았다. 굶주린 전사들이 너도나도 몰려왔다.
2: 아니, 양식이 없습니까?
0: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전사들은 영장의 엄숙한 얼굴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3: 그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예?
0: 한 소년 전사가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김우래는 여전히 대꾸가 없었다. 한참 침묵하고 있다가 누대기 같은 옷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1: 안 됩니다. 그냥 가야 해요. 말도 못하게 가난한 집입니다. 운전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0: 소년 전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김우래가 눈을 부릅떴다.
2: 우리가 가고 나면은 아까 그 사람들은 뭘 먹는다 말입니까? 애가 둘이나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까?
1: 아, 됐어요. 우린 다른 곳에 가서 찾아봅시다.
0: 리엥도가 이렇게 말을 하며 돌아져 나갔다. 사람들은 고개를 푹 떨군 채 굴을 나섰다. 전사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음 목표물을 찾았다. 오솔길을 걷다가 마침내 바로 앞에 산꼭대기에 큰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악을 쓰며 올라갔다. 하지만 그것은 굴이 아니라 삐죽이 나온 바위였다. 서산에 걸려있던 해가 산마루로 꼴깍 넘어갔다. 산속이라 어둠이 빨리 내려앉았다. 자줏빛 노을이 비껴있던 하늘이 눈 깜빡할 새 어두워지더니 곧 캄캄해지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산을 내려갈 수도 없으니 난잔 노릇이었다. 김우래는 체력이 벌써 바닥이 나고 말았다.

0: 걸음도 내디딜 힘이 없었다. 그는 야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잠이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아늑한 곳을 찾아 풀을 깔고 자면은 그만이었다. 문제는 끼니를 때우는 일이었다. 기물에는 삶아주는 나무를 먹을 힘도 없었다. 호위병이 마른 나무가지를 주워와 모닥불을 지피었다. 사람들은 잠시나마 따뜻한 기운에 몸을 녹였다. 하늘에 누르스름한 달이 떠올랐다. 달빛, 골짜기, 흰 구름. 나무들은 사람들의 배가 고프거나 말거나 아름다웠다. 전사들은 쌓아놓은 부루에 누워서 하나둘 잠이 들었다. 기물에도 누웠다. 리앵도만 불곁에 앉아있었다. 동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무속이라고들 그러던 것 같던데요? 얼마 뒤 기무래가 입을 열었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무속 방직공장에서 일했어요. 리앵도가 대답했다. 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태어나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잇따라 몇 사람이 죽는 바람에 집에서는 저를 상문살이라고 미워했어요. 어머니만 저를 품어주셨죠. 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이 저를 민며느리로 보냈어요. 민며느리라 고생이 많았겠네. 날마다 매를 맞고 화풀이 당하면서 시부모를 섬겨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녀공이 됐는데 도망쳐 나온 게 14살 되던 해였어요. 녀공일도 고될 텐데요. 그럼요. 아침 4시에 나가서 밤 8시 9시까지 일을 했는데 겨우 20전을 받아봤어요. 첫 월급을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여공들 얼굴은 죄다 누르꾸레한 게 귀신 같았어요. 정말 지옥이었지요.
1: 입대한 지 아주 오래 됐다면서요.
0: 그리 오래된 건 아니에요. 여공으로 일을 할 때 늘 점을 초봉을 했는데 점쟁이는 저더러 팔자가 사나울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엄청 믿었지요. 그런데 한 분은 새 옷을 입고 점을 친 적이 있었어요. 웬걸 그날은 저더러 팔자가 필 거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다 사람 속이는 짓거리더라고요. 제가 입당하게 된 건 상해선 그 사람 덕분이죠.
1: 공산당원입니까?
0: 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당원인 줄 몰랐어요. 책 한 권을 주기에 집에 갖고 가서 읽었지요. 마침 어떤 공무원이 집에 세도로 지낼 때였는데 책을 읽다가 모르는 글자가 있어서 그 집 애한테 물었더니 그 애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들고 갔지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저를 찾아냈지요. 그 책 한 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1: 그래, 어디로 갔습니까?
0: 하는 수 없이 공장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합숙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산당원들이 늘 비밀회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다고 아무도 끌이지 않았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방청객에서 바른 건 없는 참석자가 되었다가 모임의 정식 회원이 되고 나중에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됐어요.
1: 이렇게 말하며 리앵도는 나직하게 웃었다. 그러고 나서는요?
0: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조직했지요.
1: 그 사람이라니 누구 말입니까?
0: 아까 상해손 노동자가 있다고 했지요. 진기라는 사람이에요.
1: 동지한테는 아주 인상이 깊은 사람인가 보군.
0: 그래요. 저한테는 혁명의 꿈을 심어준 스승이죠. 젊고 능력있고 아주 용감했어요.
1: 밥이 성공했습니까?
0: 성공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공장에서 쫓겨났지요. 늘 노동자 집회에서 연설을 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절대 기운이 빠지면 안 된다고 저의 사기를 북돋아줬지요.
1: 그럼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0: 이번에는 구치실 공장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더 신나게 일을 했죠. 무석의 노동자 총파업도 비밀리에 조직을 했어요. 북벌군을 맞으려고 3만 명이 참가한 대파업을 일으켰거든요. 북벌군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무승역을 점령을 했어요. 장 총장은 겁에 질려서 군대를 이끌고 황급히 도망을 쳤지요. 그날 제가 몇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0: 그 뒤로 내내 시골에서 지냈습니까? 아니요.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목숨을 걸고 당 조직을 찾아갔지요. 당에선 저더러 상해로 가라고 했어요. 또다시 그곳 방직공장으로 들어갔지요. 노동자들을 모아서 지하공장을 하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좋았고 그 사람들도 저를 좋아했어요. 상해 방직공들은 고생이 말이 아니었어요. 특히 애가 딸린 사람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공장에 데려오는데 아이들이 돌아가는 기계 아래에서 이리저리 기어다니면서 놀다가 기계에 치여 죽는 일이 많았지요. 어떤 요공들은 뒷간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본가들을 이가 갈리게 증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못 만났습니까? 그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친기를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보여서.
1: 그럼 상해에서 소베트 구역으로 왔나 보군요.
0: 네, 그 뒤에 소베트 구역으로 왔지요.
1: 모두들 동지가 왜 혼사말만 나오면 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잊지 못할 사람이 있었군요.
0: 그래요.
2: 달은 하늘 높이 떠올랐고 사위는 쥐죽은 듯 고요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김우래는 리앵도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구슬프게 들리었다. 리앵도는 더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짐꾸러미에서 귤색 담요를 꺼내 펴더니 절반만 덮었다.
0: 우리 동지 덮어요.
1: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2: 김우래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가 담요에 손도 못 대고 맨몸으로 웅크리고 누워있자 리앵도가 나무라도 말했다.
0: 지금이 오늘 때라고 내비를 하세요.
2: 그러고는 남은 반쪽으로 김우래를 덮어주고는 한쪽으로 돌아 누웠다. 김우래는 어지간히 긴장이 되는지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담요 밖으로 몸을 좀 빼내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김우래는 뼈가 시릴 듯한 추위에 잠을 깼다. 모닥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곁에 놓은 리앵도와 전사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팠다. 아무래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는 담요를 리앵도한테 마저 잘 덮어주고는 산을 내려갔다. 산비탈을 따라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눈이 번쩍 뜨였다. 아래 사냥이 새하얗게 누워있었다. 적어도 1,200마리는 넘을 것 같았다. 영은 물론 저온탄의 양식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너무 기뻐서 굴다시피 걸어 내려갔다. 보기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 두 번이나 넘어졌지만은 살찐 양들을 내려다보면서 기운을 차리었다. 마침내 산기슭에 이르렀다. 양들은 여전히 달빛 아래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양치기가 곁에 없었다.
1: 이봐요, 누구 없어요?
2: 두리번거리며 나직히 불러보았지만은 기척이 없었다. 김우래는 앞으로 조금 더 걸었다. 그러다가 흠칫 멈춰섰다. 양이 아니었다. 흰 바위돌이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다가가서 만져보았다. 차갑기만 하였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김우래는 너무 배가 고파 손에 잡히는 대로 풀을 뽑아 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인차 희냥을 닮은 돌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알아차리었다. 보초병은 누군가 오줌을 누르가는 것 같더라며 웅얼거리었다. 사람들은 길을 나누어 기모래를 찾으러 나갔다. 하지만 전사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는 그가 손에 풀을 꼭 쥔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8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민,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삶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서 당연하게만 여겼지만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가 커다란 행복인 그런 사람들을 노래한 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리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라겹이 씨는 그 자리에 새싹이 돋듯 리별 뒤에는 새로운 만남과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일성 작사 허순자 작곡의 리별의 계절 약속의 계절을 전해드립니다. 최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깊어집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해지며 낙엽은 땅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김동진 작사, 김룡수 작곡의 가을을 전해드립니다. 최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는 가을이 주는 깊은 여운과 그 계절에 깃든 아름다운 추억을 서정적이고 잔잔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시간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

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정수, 조의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각종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결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0: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의 조이의 조선조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임상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심리혈관 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후염의 기관지 천식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 계통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 계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조회를 보인다는데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한 박창호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보게 되면 엉근 위장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궤양성 질병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에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보통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식후에 말이죠. 배가 아파납니다. 대략 1시간 좌우되는 요 이내에 배가 아파나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말이죠. 완화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뎌진단 말입니다. 늘상 배가 붓고 트림이 나고 부디 사고에 이런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말이죠.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물이 나와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반수하네. 그리고 말이죠. 쏘신에 네. 지지는 것 같다. 이 감이가 말이죠. 어떨 때는 말 가슴 팍까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어떤 폐단들이죠?
0: 요거는 중시를 올려야 됩니다. 네.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출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말이죠. 뒤를 봤는데 뒤가 말이죠. 노랗지 않고 새까만 뒤가 나갑니다. 대변이 흑변이 요거는 말이죠. 출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지내야 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이 나옵니다. 빈쇄에 그리고 이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늘로의 창궁 현상이 생깁니다.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산이가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물질들이 자연히 말이죠. 복강에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0: 잡으시어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1: 그렇죠.
0: 이 복막염을 또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제때 말이죠. 구급 조치를 강구를 하지 못한다 할 때에는 생명위험까지 자는 예.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유문이 있습니다. 위에는 분문이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경저 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유문의 활락근이가 부어나면서 수종 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는 또 아주 아파나고 이런 말자 증세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선생님,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하는데 그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궤양이라 할 때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통증이가 균열적입니다.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인침 안파납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완화 현상이 있고 늘상 말이죠. 소주에 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고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염으로 고생할 때는 이 말이죠. 아픈 증세가 우리가 좀 판단하기 바쁩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미스꺼운 기운을 느끼고 토하고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밥맛이 떨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다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지난번에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치료 받으시고 어깨가 목 디스크가 좀 아팠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0: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우리 소아도 교통질병치료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소화기 교통질병에서 본다 할 때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의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방에 가서 유관대 말죠. 약들을 말죠. 개인적으로 사서 자시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잠시간에 효과를 볼 때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3: 저는 오랜 당뇨병 한 건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과 한번 보였습니다.
0: 예.
3: 예, 근데 온몸 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랬는데 이하부터 담방에 조금 났으니까 오늘 또 가자 그랬는데.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분이 환자 많습니다.
3: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4: 저도 오래된 입병 환자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위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기태중의원의 박창호 선생님이 위를 잘하신다는 이런 소문 듣고 저도 가서 두 개 료동 썼는데 아주 많이 지금 나아졌고 별로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또 건강하게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디에 오세요? 예.
4: 예, 어디에 가면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예.
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지난번에 이거 잠을 잘 자지 못해서요.
0: 예.
5: 박윤덕 교수님이 약을 썼대요.
0: 예, 예.
5: 효과가 영 좋아요.
0: 예, 축하드립니다.
5: 예, 잠도 잘 오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0: 예.
5: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습니다.
0: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5: 감사합니다.
0: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예, 소아바이 되고 계속 철사를 자주 했습니다.
0: 예, 예, 예.
6: 예, 결태종에 강철수 쌤한테서 침도 맞고 초약도 쓰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이 또 강철수 쌤을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저는 신경성 유염을 해서 많이 앓고 있었거든요.
0: 예, 예.
7: 그래서 여기서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서약이랑 많이 먹었는데 별로 나은 게 크게 안 날려요.
0: 예.
7: 예. 그래서 예 먼저 주에 박윤덕 그 교수님이 그 진찰을 받고 아주 그 선생님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고 좀 정말 차분하게 잘 진찰을 보시더라고요.
0: 예, 그렇죠.
7: 그래서 예, 예, 예, 예 중약을 더 다 먹었는데 일곱 접사 다 먹었는데 효과가 알게요.
0: 예,
7: 얼굴 생겨 가마 잡잡하고 소화 안 돼서 든든하고 하던 게 조금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0: 예, 예, 예.
7: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요약하려고요, 그래요.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7: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7: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아,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에, 하나는 뒤를 보게 되면, 에, 양똥처럼 이렇게 아주 굳은 대변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변은 아닌데 뒤를 보기를 말죠.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예,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예, 모든 원인으로 예, 대장이 말이죠. 조혈 현상이 있습니다. 간소하다는 예, 조체인데 예, 이럴 때는 예, 어떤 정황인가 되면 본래 체질적으로 예, 양기가 말이죠. 너무 왕성한 분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예, 특히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갑아하지 않습니까?
1: 네.
0: 또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없으면 나는 예, 쓸쓸해서 못 견디겠다. 예.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1: 네, 그래요.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이랑 그 혈압 때문에 그 좀 그 김태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치료 좀 받았는데,
0: 예.
8: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에도 토요일이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보는지 박창호 선생님.
0: 예.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8: 아, 예, 연결됐습니까?
0: 예, 예. 오전에. 아, 예,
8: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세요.
0: 예.
9: 저희 어머니가 예, 전번 주, 그, 다리 아프고, 그, 허리도 아프고, 이럴 때면, 그, 발을 들면, 그, 너무 아파가지고, 이름 못했는데 원장선생님께서 치료 한번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지금 일해도 알바쁘고
0: 네.
9: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도 한번 약 잡고 한번 더 치료하자 그럽니다.
0: 예,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9: 예.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0: 예, 네, 저, 길태중이 사면 전화지요.
0: 네, 맞습니다.
10: 예, 네, 저도, 그러니까, 좀, 병 보려고 그랬는데.
0: 어떤 상황입니까?
10: 어지럽고.
0: 예.
10: 그 다음에 밥맛이 떡 떨어지면 영 맥이 없습니다.
0: 예, 예.
10: 오늘은 저, 그러니까, 저기 친구 소개한데, 박창호 선생님께 좀 예약해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예,
10: 예, 예, 오전에.
0: 예, 일찍.
10: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10: 예, 알겠습니다.
1: 예.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아, 또 우리 민족을 본다 할 때는 그 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1: 잠시만요.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1: 예, 저는 어랑이병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 어떨 때는 위가 아프고 예, 자주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손이 자주 위인데 올라가서 누르게 되고 예. 어떨 때는 입안

0: 하려고 합니다.
1: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서 내일 일찍 오십시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주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머리 가서 그 야구 일곱 날 취재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3: 예, 박상호 주인님 보였습니다.
1: 예, 예, 예.
3: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랬던데 좀 머리가 일주일 친 게 벌써 한 사흘 먹으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알겠대다.
1: 예, 예.
3: 예, 지금 가래도 줄고 기침도 지금 뜨문뜨문고도 나고 하던 게 맞다. 예. 그래서 예, 오늘 또 한번 가서 더 지으려고 그랬다.
1: 예,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요즘 들어서 머리가 멀지 아프고요.
1: 예.
5: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1: 예.
5: 좀 의사 선생님 면담하려고요.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원 선생이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아, 예. 저는 오늘도 그 강철수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1: 어떤 상황입니까?
6: 아, 어지껴니 와서 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심할 때는 좀 어지럽고 머리 막 허리멍텅하고 정신 영 없었습니다.
1: 예.
6: 그런
1: 예.
6: 게 몇 번 예, 강철수 선생님 데 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뭐,
6: 예. 주로는 머리 항상 띵하던 게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팔이 아프던 것도 저는 막 들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 오늘 가서 한 번 더 치료할까 해서 예, 예약하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6: 아, 예, 알았습니다.
1: 예, 좋아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7: 저는 심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7: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쓴 게 많이 낫습니다.
1: 예, 예, 예.
7: 그래, 심장병이 많이 좋아지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1: 그렇죠, 예.
7: 예. 거기 소개해 주신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1: 예, 감사합니다. 예.
7: 그 다음 치료해 주신 그 박상호 주임께 감사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7: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예. 당당한 예. 일을 했을 뿐인데요.
2: 예.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러한 음식 습관에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술을 반갑하고, 예.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이러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예, 대장에 말이죠. 열기가 고해집니다. 저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대장에 있는 진액이가 말이죠. 대량적으로 소모됩니다. 말라든다 말이 되겠죠.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거기 길태종인가요?
1: 예, 맞습니다.
8: 예, 저희가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1: 예, 말씀 주세요.
8: 아, 저희가 또

0: 감기도 자주라고 기침도 자주라는데 그 선생 약 먹고 나가 많이 호전되고 용서한데.
1: 예, 그래요. 예.
0: 예, 예, 그래.
1: 어머님인데요. 예, 예. 예. 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0: 예.
1: 예.
2: 네.
1: 안녕히 계세요.
2: 네.
1: 그리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뒤를 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 굳은 대변은 아닌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이 말이죠. 마라본데, 아, 화장실 가게 되면 말이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예, 늘상 말이죠. 예, 아이치란데, 예, 트림을 잘하고 말이죠. 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에, 그분이 말이죠. 예, 성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예, 늘상 말이죠. 예,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에, 간의 기가 말이죠. 울체 상태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하고 비장의 이 공능이가 에, 맞물기지 못하면서 에, 기기가 말이죠. 불순통해집니다. 당연히 말이죠. 에, 대장에 말이죠. 전도 공능이가 실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또 에,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아, 그리고 에, 중노년 분들이 모종 질병으로의 기혈이 말이죠. 진액이 말이죠. 허한 상태에서 또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모종 말이죠. 부인과 질병으로의 복부에 말이죠.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말이죠. 점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마저 뒤가 굳은 이런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비증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말이죠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 처음 들어보겠죠, 여러분.
2: 네.
1: 변비증으로 고생하는데 또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위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예, 이 말이죠. 모든 문제로 독소가 말이죠. 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생기게 되면 이 독소가 말이죠. 예,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예, 한으로의 빙장이라는데 우리말은 병풍장에
2: 네.
1: 우리 싸움할 때 병풍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들이
2: 네.
1: 그러면 장도에 말이죠 병풍장이 있는데 이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병풍장 공능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이죠 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1: 이거 이야기에서는 병원 미생물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이라 잘 발생합니다.
2: 네.
1: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말이죠. 분들보다 심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어디를 가자 해도 놀라 가자 해도 예? 이가 뒤가 무지하기 때문에
2: 기분이
1: 말이죠.
2: 안 좋죠.
1: 예, 기분이 안 좋지.
2: 네.
1: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죠. 초조해지고
2: 네.
1: 심할 때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본다 할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장도라는 거는 말이죠. 독소를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배출해 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뒤가 굳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이죠. 일찍이 로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늙어 보인단 말인데 미용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타 질병을 말이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윗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소화계통 질병을 말이죠, 자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시를 불러있기를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몬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3: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룡정시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자원을 기반으로 용납을 경로로 경영 모식을 지탱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산수, 량전, 변경, 민속 등 우세 자원을 연결하고 전역 관광 제품 체계를 부단히 풍부해 특색이 뚜렷하고 경영 모식이 다양하며 체험감이 뛰어난 변경 문화 관광 새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겨레일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에서는 룡정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변경 문화 관광 세장 역할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를 따라 룡정시 개선 툰진에 들어서면 300여 헥타르에 달하는 어량전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선족 풍정 민막들이 저는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논카페의 향긋한 커피향이 시골 들녘에 퍼집니다. 전통 농경 자원과 새로운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이 서로 융합돼 농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으로 향촌 진흥을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폭이 이곳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룡정시 회승문화관광발전위원회사 운영주관 소신춘입니다.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은 개산 툰진의 광소촌과 선구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마을은 차별화 배치를 실현해 도합 16개 민박을 조성했는데 그중 6개는 유휴주택을 개조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홍색현악, 민속객거 부대 대상을 조성했습니다. 봉사지를 더 높이기 위해 현재 정품 논카페를 조성하고 있고 선구촌에는 정품 생태식당을 건설해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동시에 더 풍부하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렵니다. 전환 풍경이 커피 문화와 만나면서 변경 향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자가운전 관광, 단거리 관광 유람객들이 찾아와 기념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문화관광 새 브랜드에 의탁해 증수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촌입니다. 지금 변강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향 창업한 대학생들도 있는데 우리와 민박 분야에서 합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대외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영업을 시작하면 해마다 연인수로 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331 국도 길림성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8개 관광 봉사 쉼터 가운데 하나인 백금 회룡만 관광 봉사 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깔끔한 주차장과 구전한 충전시설, 캠핑카를 위해 전문 설치한 물, 전기 보급 구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기초 보장 기능은 장거리 자가운전 관광객들의 가장 절박한 수요인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캠핑카, 물, 전기 보급, 장거리 운행차의 临시 휴식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천진 관광객 주보로입니다. 퇴직한 후에 자가운전으로 전국을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개 도시를 가봤습니다. 해남에서부터 북극촌까지 다 가봤습니다. 단동에서 331 국도를 따라 이곳에 와보니 331 국도 길림 구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도로 상태에서 입문 봉사, 봉사 쉼터에 이르기까지 모두 좋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정말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 자가운전 관광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경 도로로 불리는 이 길은 전국 각지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룡정시 백금향 회룡만 관광 봉사 쉼터 사업일꾼 염재린입니다. 평소 관광객은 주로 동북 삼성에서 오는데 장춘, 심양, 대련, 할빈의 자가운전 가족 관광객이 위주이고 기타 성외 관광객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광객 중 중로년 장거리 객거 자가운전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주차, 화장실 이용, 물자 보급 등 기초 봉사 외에도 관광 봉사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변경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 봉사를 제공하고 331 국도 길림 구간만의 전용 문화창의 제품도 마련해 풍경 감상 플러스 물자 보급 플러스 기념 방문의 완전한 관광 동선을 구축했습니다. 비암산은 331 국도 룡정 구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풍경구로서 룡정의 천연생태 산체공원이자 331 국도 변경 풍광 회랑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 감상과 기념 방문 명소입니다. 풍경구에서는 개방식 풍경 감상 배치를 통해 331 국도를 따라 찾아온 관광객들이 나무 잔도를 거닐며 맑은 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지는 산야의 시적 정취를 몰입식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룡정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 총경리 손우입니다. 비암산 풍경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경치가 특별히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꽃바다가 전면 개방됩니다. 331 국도는 문화관광 견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룡정은 논의 풍경이 있고 변경의 볼거리가 있으며 문화의 깊은 저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룡정시에서는 계속해 331 국도 연선 자원 개발과 자원 융합을 깊이 추진하고 몰입식, 체험식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풍부해야 하며 전역 관광 부대 시설을 완선해 변경 문화관광 새 브랜드를 전력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성당의 선전부, 성교육청, 공청단 길림성위, 성분열연합회, 성세일대 관신사업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선진사적 발표 활동이 19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성 우수 청소년 본보기들의 풍채를 집중 전시하고 신시대 소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성당의 선전부 부부장이고 성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장일정, 공청단 길림성위 부석이 해성학, 성분열연합회 부수석 서삼단,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발표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단계별 추천 전문가 평가 심의와 사회 공시를 거쳐 전성에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30명이 선발됐습니다. 발표 활동 현장에서는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명단을 정식 발표하고 우수 소년 대표들에게 영예 증서와 생화를 수여하고 특집 단편 영상을 통해 이들의 성장 이야기와 분투력정, 선진 사적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대면 인터뷰, 현장 전시 등 본보기와의 교류 및 상호 소통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인 우찬이, 권시아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성장 이야기를 나누고 본보기 인도자들도 무대에 올라 성장에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도 전국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평이된 우리 성의 마이페가를 무대에 요청해 영예 증서를 발급하고 함께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됩시다를 대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들에게

0: 2027년 장춘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마스코트를 증정했습니다.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칭호 획득자 권시아입니다. 이 영예는 단순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전성 우수한 소년들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본보기들의 사석을 듣고 신시대 소년들이 본보기를 따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변강 소년의 책임과 담당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본보기들을 따라 배워 영예를 지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꾸준히 노력 분투해 신시대 변강의 훌륭한 소년이 되겠습니다.
1: 연길 향강 전용 화물기 항로가 19일 정식 개통됐습니다. 이는 연변 항공 통상구에서 처음으로 월항모 대만구로 가는 전용 화물기 항로를 개통한 것으로 길림성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9일 점심 12시 55분 보잉 B-737-800BCF형 전용 화물기 한 대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 안정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오후 2시 5분 살아있는 킹크랩을 가득 실은 항공편이 중국 향강으로 직항했습니다. 이 항공편은 경동항공회사에서 비행 임무를 맡았습니다. 항공편은 점심 12시 55분에 연길에 도착하고 저녁 6시 50분에 향강에 도착합니다. 이 항로는 우리 주가 국내 국제 쌍순환 새 발전 구도에 깊이 융합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전연 교두보이자 연변 높은 수준 개방 새 구제를 구축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합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항공물류부 경리 전충군입니다.
2: 항만지행 北京大兴
1: 이 항공편은 북경대흥 연결 향강 북경대흥 항로를 집행합니다. 이 전용 화물기 항로 개통으로 연변의 신선식품 5시간 향강 직배송이 가능해져 운송시간이 대폭 줄고 중간 고리가 간소화됐으며 화물 손상 비용이 절감됐고 신선식품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결 출입견 변방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우리는 연변 항공통상구 직능에 입각해 하나의 항공편 한개 책략 전문 근무 보장 방안을 내오고 도착 즉시 검사, 검사 즉시 통과시키는 작업 모식을 엄격히 실시해 싱싱한 킹크랩의 출경을 위해 소중한 통관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분추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킹크랩 수입 집산지입니다. 심해손 킹크랩은 살이 많고 맛이 좋아 해내외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향강으로 보내는 킹크랩은 여러 차례 중개 운송을 거쳐 운송 과정의 충격과 긴 소요 시간으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길 향강 전용 화물기 항로가 개통된 후 살아있는 킹크랩이 훈춘 통상구 우륭로로 입경한 후 곧바로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으로 운송돼 향강까지 직항하면 비행시간이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향강으로 운송되는 킹크랩 중 일부는 향강 주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일부는 향강을 거쳐 동남아 시장으로 운송됩니다. 연길 세관 부관장 학봉정입니다.
3: 신통로 사용
1: 새 통로는 보세 수입 플러스 분산 수출 모식을 취해 킹크랩이 훈춘 종합 보세구에서 포상, 계량, 통관, 수출을 완료한 후 바로 연결 국제 항공 통상구에 도착해 검사를 받고 식기까지 전반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이 모식은 신선 수산물의 수출을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제 연변주 지역 우세를 바탕으로 종합 보세구 등 개방 플랫폼의 기능과 연결 항공 통상구 중추 역할을 발휘해 특색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길림성 대외무역 질적 향상과 증량에 조력하렵니다.
4: 육남의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지도중심이 18일에 설립됐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향후 전문 심리자문사 초빙, 자원봉사대오 조직건설 등 방식으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이 분산적에서 개통적으로, 일반적에서 전문적으로, 피동대응에서 주동예방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수확의 계절 안도현 량강진의 대지의 선물이 가득한 가을 장터가 활기차게 열려 동북 가을만의 독특한 생활 정취를 풍깁니다. 작은 장터는 농가의 땀과 수확을 담고 있으며 향촌의 생생한 민생 풍경을 보여줍니다. 연맹 용정 커시안팀이 18일 홈장에서 펼쳐진 중국 축구 갑급 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광동 광주 표범팀에 져 4연패를 했습니다. 오는 10월 6일 연변팀은 장춘 하태팀의 안방에서 25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일이었습니다.
0: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동작을 하든 근육을 떠날 수가 없죠. 건강하고도 통증이 없이 살아간다는 근육에 많은 적응과 강약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대 이후에는 돈 저축보다 근육 저축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경우에 근육을 늘려주고 지방을 줄이는 것이 체중 감량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에 중치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 근육 손상은 가장 흔한 통증 원인 중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 어떤 습관들이 우리 근육을 해칠 수 있을까요? 아래 근육을 해치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경추 주변 근육이 주로 손상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목뼈에 계속 큰 압력이 가해지며 어깨와 목이 과도하게 당겨집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자주 취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어깨와 목 근육통, 목 디스크 등이 찾아올 수가 있죠. 단 한쪽 어깨만 무게를 가하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한쪽 어깨만 무게를 가다 보면 어깨 관절, 경추 및 흉추 주변 근육이 손상받기 쉽습니다. 가방을 장시간 동안 착용을 하면 어깨가 시큰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죠. 또 가방끈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옆 어깨가 습관적으로 올라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또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른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척추 측만이 생길 수도 있고 여성은 유방 비대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뼈 성장 및 발달 단계 어린이와 청소년은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근육을 해치는 습관에는 또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있습니다.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히다 보면 요추 대퇴부 근육군,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허리 접질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허리를 굽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구관절, 무릎관절 주변 근육이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며 허리와 등 근막, 근육, 인대가 과부하로 인해서 부상 입는 경우가 많고 요추에도 좋지 않습니다. 평소 많이 하는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다 보게 되면 주로 요추, 천추장골 관절 및 구관절 주변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죠. 자주 다리를 꼬고 앉다 보게 되면 골반과 골관절은 장시간의 압력으로 인해서 쉽게 시큰거리며 아파나며 또 근육의 과로로 인해서 요추와 흉추의 압력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며 척추의 변형을 일으키고 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근육을 해치는 습관에는 또 오래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장시간 쪼그리고 앉다 보게 되면은요, 요추, 천골, 관절, 구관절 및 무릎관절과 같은 관절 주변의 근육이 손상이 됩니다. 관련 요구에 따르면은요, 반드시 누웠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거의 0에 가깝고 일어서서 평화롭게 걸을 때는 몸무게의 한두 배, 달리기는 네 배,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었을 때는요, 여덟 배 이른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몸을 웅크리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웅크리는 자세는요, 경추 및 요추 주변 근육이 손상 줄 수가 있죠. 요추에 충분한 지지가 부족하고 또 원래의 곡선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하며 추간판이 받는 중력이 증가해서 생리적 구조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게 되면은 근육 손상, 척추 측만증, 심지어 요통, 그리고 요추병, 디스크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근육을 상하게 하는 그릇된 자세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은 평소 치아 건강에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까? 네, 치아는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만은 의외로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아는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한번 손상이 되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원상 복구되지 않으며 또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만큼 평소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9월 20일 38번째 치아 건강의 날을 계기로 해서 치아 건강 상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연결시 제2인민병원 구강과 전영혜 주치의사를 특별히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전영혜 주치의사를 모시고 건강한 치아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뭐 치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손상되기 전까지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치아 질환으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3: 주요하게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 보통 충치와 부성교합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분들은 충치, 치수염, 사랑니로 인한 염증, 그리고 치담으로 인한 치수질환, 치아과민성, 치아마모 및 균열, 그리고 악관절 장애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보통 진분비량이 감소로 인한 구강, 자가, 세정 능력이 저하되면서 충치와 치수질환에 모두 취약하고 또 치아를 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아마모가 되고 잇몸뼈도 퇴축이 됩니다.
2: 네, 그런 충치, 치주염, 뭐 사랑으로 하는 염증 등등 많은데 이런 질환들은 각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3: 우리 보통 유아기의 충치는 보통 무증상으로 진행되며 한번 발면 자연 재생이 되게 힘듭니다.
2: 네.
3: 예, 그리고 2살부터 보통 6살까지 유치의 범랑질이 얇아서 제일 바깥에 있는 이게 범랑질이 얇아 진행 속도가 빠르고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표현하지 못해 발견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치수염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드시거나 이런 자극이 있은 후 통증이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어지고 밤에 심해지며 뜨거운 곳에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아픈 이빨이 절반 머리가 방사통의 특징이고 신경치료가 이럴 땐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신경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2: 그렇죠. 예. 머리 부분하고 가까우니까 아프다 하게 되면 징징징 저려나고 뭐 달달달 구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이들이나 예. 어른들. 뭐 이런 질환들을 예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까요?
3: 핵심은 충치 예방과 습관 형성입니다. 보통 우리 아이가 자라서 2살이면 유치가 다 자라게 되는데 만 8세까지는 아이가 혼자 닦아도 부모가 반드시 더 닦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게 수완 링호도가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건 부모가 한 번 더 다시 닦아주고 한 번 다시 검사해주고 예. 그리고 만 3세 이전후로 정기적으로 불소 도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만 6살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흥이아라고 자라는데 영구치가 자라게 되는데 이럴 땐 흥이아의 어금니 혼메우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구 오구 封闭 예, 이걸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간식을 좋아하는데 간식은 양보다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 정해주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먹고 먹은 후에는 양치질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단 음식과 우유병은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주스나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탄산 이런 음료는 간식보다 좀 더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성인들은 우리 보통 지수 질환의 예방과 우리가 보철물을 주었을 때 이 보철물을 어떻게 보존하는가가 주요 핵심인데 성인 치과 상실의 주요 원인은 보통 충치 이빨이 썩었다는 충치 그리고 지수염 잇몸이 아이솟다는 그런 지수염입니다. 예, 칫솔질만으로 우리 치면의 이빨 주위의 60%만 닦임으로 지실과 지간 칫솔이 필수입니다. 지실은 야시엔이고 지간 칫솔은 야지엔쇼라 하는 것입니다. 예, 증상이 없어도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스케일링과 잇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흡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흡연하는 분들은 잇몸 출혈을 가립니다. 염증이 있으면 보통 출혈이 하는데 이렇게 흡연하는 분들은 출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 초기 발견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이 우선이고 저녁에 이갈이하는 분들은 여허딸이라고 하는 것을 잠잘 때 끼고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모와 파절을 막습니다. 그리고 삼성 음료를 마신 뒤에는 바로 닦지 말고 물로 헹군 뒤 30분 후에나 1시간 후에 시설질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네.
3: 네. 그리고 우리 입안에 있는 오래된 그런 충전물이나 그런 보철물들은 2차 우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로인분들의 핵심은 잇몸 퇴축으로 드러난 지근 보호와 침 유지입니다. 네, 부드러운 칫솔로 이가 자란 방향대로 쓸어주고 치아 사이는 치간 칫솔이나 우리가 아까 말한 야시엔 이런 걸로 닦고 이쑤시개는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불소 치약으로 전기불소 도포가 지금면 우식 예방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 물은 소량 자주 마시고 무설탕급이나 이런 것을 씹으면서 침샘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만일 부분 틀리거나 틀니를 하고 쓰고 계시다면 틀니를 매일 세척하고 자기 전에 찬물에 담가놓고 남은이도 깨끗하게 씻어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알겠어요. 네. 이 치아 건강은 평소 뭐 칼슘 섭취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3: 네.
2: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3: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2: 네.
3: 예, 맞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칼슘은 우리 치아 범랑질과 제일 밖에 있는 범랑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상아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유치와 연구치 교체 시기, 그러니까 6살부터 12살 요 사이에 칼슘이 충분히 공급돼야 단단한 치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골다운증에 있는 노인의 경우 우리 잇몸, 우리 그 이빨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잇몸뼈가 약해지면 치수 질환으로 인한 치아 상실 위험이 커지므로 전신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면 이미 형성된 연구치에는 칼슘을 더 먹는다고 해서 범랑질이 더 두꺼워지거나 충치가 직접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충치는 세균, 당분, 산에 의해 주요하게 생기고 그리고 예방의 핵심은 그래도 청결입니다. 네, 칫솔질과 이 사이 사이에 지실 사용, 불소를 발라주고 음식 당분 조절입니다. 잇몸 질환 역시 치석 제거가 근본이고 칼슘 섭취만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슘제를 씹거나 우유를 자주 마신 뒤 칫솔질을 안 하면 당분 유당이 남아 충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2: 간혹 뭐 보게 되면 이가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뭐 이것이 치담인지 뭐 그러면은 뭐 이것도 뭐 예방이 가능한가요, 이거?
3: 치담은 의학 용어로 치석이라고 합니다. 즉 굳어져 버린 치태를 말합니다.
2: 네.
3: 치태는 치아 표면에 붙은 끈적한 세균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빨을 당장 흔들리게는 하지 않지만 방치하면 치석으로 굳고 이 치석이 잇몸 염증을 유발합니다. 진행된 치수염으로 잇몸뼈가 녹으면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2: 네.
3: 즉 우리 제일 처음엔 치태가 생기고 치태가 치담으로 되고 치담이 우리 잇몸을 누르면 치수염, 치석을 소실 그리고 치아가 나중에 흔들리게 됩니다. 네, 치태는 단순한 칫솔질과 치실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치담은 칫솔질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고 치과에서 초음파 스케일로만 가능합니다. 스케일링 해줘야 됩니다. 네.
2: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 가끔 뭐 네. 젊은 층도 그렇고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 이가 네. 시리다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원인일까요?
3: 이가 가끔씩 이가 시린 증상 우리 흔히 말하면 치아 과민성 즉 우리 제일 바깥에 있는 범랑질이 마모되고 그 아래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치아 겉면 그리고 우리 상아질에는 상아혈관이라는 아주 가는 관이 신경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 네.
3: 평소에 범랑질이나 잇몸이 상아질을 덮고 있어 자극이 차단되지만 어딘가에 상아질이 노출되면 찬 뜨거운 자극이 신경으로 직접 전달되어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2: 네.
3: 그래서 우리 시린 경우를 우리 결과라자면 첫째로는 이 위에 제일 위에는 범랑질이 마모되고 둘째로는 잇몸이 퇴축되고 잇몸이 퇴축돼서 아래 그 상아질이 노출되거나 예, 지태치석에 의한 치수질환 충치나 치아균열 충치로 인해서 우리 아래 상아질도 노출되고 예, 신경이 노출되고 예,
2: 그렇죠. 신경 노출되고 뭐 잇몸이 드러나고 하다 보게 되면 뭐 찬물이 어디 닿는다든가 다른 찬바람을 스쳐도 색을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3: 네.
2: 입냄새가 나는 현상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
3: 입냄새가 나는 현상은 보통 거의 절반 이상 우리 구강 내 원인이 있습니다. 지태치석 충치가 주요한데 세균이 당분을 분해하며 휘발성 황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원인이고 충치 안에 음식물이 썩거나 치석이 많이 쌓이면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혀 표면에 세균과 각질이 쌓여 또 냄새가 났고 예. 그리고 잇몸 질환 아까 말한 치주염 여기에 고름이 있고 염증이 생기면 또 구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분들은 입이 마르거나 침이 적으면서 세균이 잘 씻겨 나가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집니다.
2: 그리고 탄산 음료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탄산 음료를 마시면 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도 있죠?
3: 예, 탄산 음료는 치아 부식의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마신 뒤에는 몇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탄산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지 마시고 물로 헹군 뒤 반 시간이나 한 시간 후에 기다려 양치하시고 탄산 음료를 드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거나

0: 한 번에 예, 빠르게 마시고 예, 당분과 산노출을 줄이는 것이 치아 부식의 예방 핵심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그냥 삼키는 게 낫지 잇몸이나 그 이제 치아에 닿는 시간이 오래 되면은 부식이 된다. 탄산을
0: 적기는 그렇죠. 빨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1: 맞아요. 그리고 또 치약과 칫솔을 살 때 비싼 것이 좋다고 무조건 비싼 쪽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약과 칫솔을 살 경우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서 치약을 살 때는 충치 예방 불소가 들어간 치약이 좋고 불소가 들어간 치약 그리고 시린이가 있다면 토민이 아까우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칫솔은 부드러운 모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칫솔머리는 작고 둥근 형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칫솔머리가 작아야 제일 뒤에 이빨까지 닿입니다. 아니면 칫솔머리가 크면 제일 뒤에 이빨은 닿이지 않기 때문에 뒤에 이빨이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칫솔 뭐는 그 교체를 이렇게 쓰면 뭐가 벌어지기 때문에 한 석 달 내지 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1: 치약은 그 칫솔이 뭐 부드러운 게 좋은가요? 센 게 좋은가요?
0: 부드러운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번신이 아래 우 이빨이 씹으면서 마모가 있기 때문에 칫솔모가 센 것은 이렇게 이빨도 이빨이 마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부드러운 것이 더 좋습니다. 네.
1: 알겠어요. 그리고 또 칫솔질은 평소 치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칫솔질도 올바르게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올바른 칫솔질 방법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0: 표준 우리 바스법이라고 예, 수평진동법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부드러운 모 그리고 작은 앞에 털이 작은 그런 예, 칫솔 그리고 불소가 들어간 치약 예, 하루에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예, 자기 전에 가장 중요, 자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예. 칫솔 모를 치아에 45도 기울여 목 끝을 잇몸 쪽으로 하고, 예, 가볍게 눌러 일부를 잇몸 고랑에 넣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우리 자란 방향으로 잇몸으로부터 치아가 자란 방향으로 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빨 면을 보자면 우리 앞면, 뒷면 그리고 이빨이 씹는 면 이 세 가지 면으로 나누는데 이 세 면을 다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은 이 혀, 우리 혀도 깨끗하게 예, 해주면 입냄새를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 우리 이빨 씻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좌우로 하면 우리 보통 이빨 뿌리 끝에 지경부가 마모가 되고 잇몸이 퇴축되고 시린이를 만들게 됩니다. 예, 특히 세게 닦는 경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빨
1: 닦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자 그 이제 칫솔도 그렇고 다른 어떤 분물이 그 저 이물질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0: 예. 하지만 치담은 아무리 빡빡 씻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1: 아래올로 이렇게 올리유하고 내리 쓸어주는 게 좋다고 하죠.
0: 네.
1: 그리고 잇몸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이의 뿌리 끝이 드러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0: 보통 잇몸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이의 뿌리가 드러나는 것은 보통 중로년층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1: 이런 뿌리가 엄청 시리죠.
0: 예. 잇몸이 가라앉아 뿌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잇몸 퇴축이며 치수염이거나 잘못된 칫솔질이 원인이고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우리가 잇몸 뼈가 우리가 원래 왜소화됩니다. 그러면 뿌리 끝이 나오게 되겠죠. 그 뿌리 끝이 나오면서 또 이가 시리고 근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불소 관리 그리고 치담이 생기면 인차 가서 스케일링 하시고 저기 발견하고 진행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군요. 잇몸에서 또 자주 피가 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0: 입에서도 냄새나고 뭐 보내도 불편하고 어떤가 이거? 어떤 영문인가 이거?
1: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것은 대체로 치태로 인한 잇몸 염증입니다.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건 또 청소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신한 분들도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주요하게 치태로 인한 잇몸 염증입니다. 칫솔질을 소홀히 하거나 딱딱한 칫솔로 세게 닦아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피가 나도 부드럽게 닦고 치실을 쓰고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속되면 반드시 치과에 가서 치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래요. 건강해서 잇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잇몸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1: 잇몸과 이 사이의 청결이 중요합니다. 네, 건강한 잇몸은 매일 치태 제거, 칫솔질과 치실로 이물질을 다 청결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부드러운 칫솔질 그리고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스케일링 그리고 금연하고 전신질환을 조절하고 우리 보통 당뇨병이나 있는 분들이 잇몸뼈가 더 빨리 퇴축이 됩니다. 이렇게
0: 근데 거의 잇몸 치아 환자들 보게 되면은 거의 막다른 골목에 아파야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지 그 사례는 거의 안 가냐 나 대부분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1: 그렇습니다.
0: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아파서만이 치아를 정리하고 주사도 맞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충치로 해서 걔는 평소 식사 후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과 의사들이 이쑤시개보다 치실을 많이 추천하던데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시원치가 않아서 치실을 그래서 이 꼬챙이 같은 걸 뚜지고 뭐 그래. 어떻게 보십니까? 치실은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1: 우리가 치실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칫솔을 해도 치아의 60%, 70%밖에 잘 닦이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머지 30%, 40%는 우리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치태를 씻어주는 것이 씻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치실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는 음식물만 밀어냅니다. 잇몸을 찔러서 잇몸을 오히려 더 퇴축시키고 치아와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게 하고 더 잘 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실을 권하는 것입니다.
0: 그렇죠. 처음에는 간편하고 시원하다 바로 찾아서 찌르고 뚫고 이런 경우인데 이러다 보게 되면 이빨 틈새가 널려져요. 이 틈새에 메우는 것이 좋긴 해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1: 이빨 틈새가 널러지면 이빨 틈새를 메우려고 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 보통 어리거나 이런 분들은 교정으로 인해서 틈을 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앞에 이빨 미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눌러지는 분들은 야타를 씌우거나 그리고 앞에 이빨 경우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충填하는 간단히 메우기 그것도 가능하고 이빨 한 대 두 대가 없어져서 이런 공간일 때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빨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수가 안 좋아서 이빨이 이렇게 틈새가 많이 있는 분들은 보통이면 그대로 쓰는 것이 거기다가 크라운을 더 씌우면 더 안 좋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 그리고 또 충치나 잇몸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득이 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를 뽑은 후에는 또 어떤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지 말아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1: 치아를 뽑은 후에는 우리가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원래 뿌리가 있던 그런 빈 공간이 생기는데
0: 이런 혀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자꾸 얼어 쓰르게 되잖아요.
1: 이 공간이 바로 피로 응고되어 피게 되고 여기면 혈액이 형성됩니다. 혈액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0: 그렇죠.
1: 이 혈액 덩어리가 바로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이 혈액 덩어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치 후 치과에 가서 우리 그것을 꽉 물지 말고 부드럽게 물고 한 30분간 유지해주면 덩어리가 생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것을 우리 천천히 녹여 먹으면 피가 더 나는 것을 방지하고 마취하기 두 시간 후에 마취하기 보통 다 나갑니다. 예, 마취하기 다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드시는데 차가운 죽이나 우유거나

0: 된 다음에는 24시간 후에 양치 수술을 입 헹구기를 권합니다.
1: 그렇죠. 예. 뭐 입안에 피가 묻어 있다 보니까 비릿비릿하고 한동안은 뭐 아프고 통증이 있을 거예요.
0: 예, 예.
1: 24시간 내지 뭐 예. 30시간 정도 참아야 되죠.
0: 예.
1: 그래서 계속 또 피가 흐르러 나오기 때문에
0: 예.
1: 치아를 뽑은 후에는 제때 치아 수복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임플란트를 보통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요?
0: 치아를 뽑은 우리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입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1: 한쪽으로 쓸리게 되죠.
0: 예,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뽑고 그대로 두면 양쪽 옆 치아가 기울어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쪽 치아가 과출이 되고 잇몸 뼈가 높게 됩니다. 에, 씹는 기능이 저하되고 미관도 악화되고 추수염도 악화됩니다.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자 해도 뼈 이식이 그때는 필요하고 교정이 먼저 교정을 해서 먼저 기울어진 이빨을 다시 돌려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마치 시간이 오란 경우에는 에, 그리고 우리 발치 후에 보통 석 달이거나 여섯 달 후에 치과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임플란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그렇죠. 예. 우리 주변을 또 보게 되면 치아 교정을 학생들이 꽤 많아요. 치아 교정은 근근히 미관만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치아 교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교정은 미관이 아니라 이것은 기능 치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빨 한쪽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리고 한쪽으로 자주 씹거나 성인이 된 후에는 우리 턱 관절에 딱딱하게 소리가 납니다. 기능 치료인데 어린이 경우에는 유치가 빨리 떨어져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때 교정을 해야 되고 아랫니가 윗니를 덮었을 때 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경우에는 잘 씹히지 않을 때 예, 해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고 우리 말할 때 새거나 새거나 그럴
1: 그렇죠.
0: 때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숨을 쉴 때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기 때문에 우리 그 기류가 다 이 상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야궁이 우리 좁아지고 야궁이 좁아지면 이빨이 나와야 되는데 이빨 나올 공간이 또 없게 되면 그렇죠. 이빨이 삐뚤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우리 치아 교정을 해야 됩니다.
1: 머리도 예. 좀 더 불편하다가 주변에서 봤을 때
0: 예.
1: 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할 때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리고 보게 되면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어린 아이가 치아가 빠질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예.
1: 이제 흔들으니까 애가 7, 8살에 빠지니까 관나도 뭐 부모님들이 간혹 이러는 경우인데 이런 등한시하는 경우를 어떻게 봅니까?
0: 충분히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우리 생후 반년이면 전이가 나고 그리고 두 살이면 이빨이 다 남다. 유치가 다 생성되고 6살부터 교환이 시작됩니다. 예, 모든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건 만 12세 전후로 됩니다. 예, 즉 두 달 무렵 난 어금니는 10년을 버티게 됩니다. 예, 영구치가 나기도 전에 영구치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빨을 다치게 됩니다. 만화시 등하시하게 되면 예, 모든 유치 뿌리 아래에는 그 자리를 물려받을 영구치가 숨어 있습니다. 예, 충치가 깊어져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면 그 아래 염증이 바로 아래 영구치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평생 써야 할 영구치가 범랑질이 얼룩덜룩하거나 모양이 기형으로 예, 나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아예 맹출하지 않습니다. 예, 이 손상은 영구적이고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빨이 썩어서 빨리 떨어지게 되면 옆에 이빨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영구치가 나오지 못한 삐뚤게 나오겠죠. 예, 유치를 일찍 잃으면 양옆 치아가 빈자리로 쓰러지고 뒤쪽 어금니가 앞으로 밀려옵니다. 예, 나중에 영구치가 올라올 자리가 없어지게 되니 덧니가 나타나고 그리고 앞으로 돌출입이 생깁니다.
1: 네. 그래요. 그리고 충치로 인해서 심하게 네. 아픈 경우에 소염제나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있는데 이럴 때도 꼭 뭐 치아

0: 신경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1: 우리가 보통 치아가 아픈 것은 충치료 인해서 치아가 아픈 것은 여기 치아 신경관 안에 압력이 염증으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되면서 이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 압력은 당장 우리 뭐 소염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 압력이 가라앉게 되기는 한데 혹시나 근데 끈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 끈외는 없어지면 무조건 신경 치료하고 이빨을 다쳐야 됩니다.
0: 그러면 의사들이 치아 신경 치료를 받은 후에는 크라운관을 씌우는 것을 권고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1: 예, 크라운관을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 앞에 이빨인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색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관을 씌우고 그리고 뒤에 이빨인 경우에는 우리 씹는 공능을 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관을 씌워서 힘을 균일하게 받는 것이 이빨의 보호에 도움이 되고 하나씩 우리 크라운관을 아예 씌우고 그대로 씹었다 했을 때는 자기 이빨하고 우리 이빨 메운 자리에 거기에 딱 씌우면서 이빨이 파멸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이빨 발치해야 됩니다.
0: 그래. 나이가 또 들다 보면은 뭐 자연 인체 기능이 쇠퇴되기 마련이에요. 틀니를 해놓으면 되지 하고 뭐 치아 건강에 무관심한 노인님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노인님들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1: 노인분들의 치아 건강에 관해서 노인분들은 보통 이빨이 마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너무 단단한 것을 씹지 말고 그 다음에는 아까 입안에 침이 섰기 때문에 보통 물을 자주 마셔주고 그리고 뭐 오이나 사과거나 이런 삭삭한 음식들을 이렇게 자주 씹는 것이 또 청결에도 도움이 되고
0: 치아를 해였다면 틀니도 노인들이 누구 70세, 80세 가서 해놓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치아 건강 지금이 정말 치아이 80세, 90세까지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얘기를 나누는데 치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아끼고 잘 보호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평소에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주요하게는 청결과 음식 습관입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설치를 해주고 잇몸 위부터 이가 자란 방향대로 쓸어주고 이 안쪽 바깥쪽 씹는 면 빼놓지 않고 설질 잘해주고 이 사이사이는 치실로 닦아주면 됩니다. 음식 습관을 따지자면 단 음식은 횟수를 줄이고 일단 먹은 후에는 인차 청결을 해주고 산성 음료를 드신 후에는 30분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오늘 연결시 제2인민병원 구강과 전영혜 주치 의사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치아부터 좋아야죠. 치아 건강은 구강 건강 나아가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더하지 말고요. 꼼꼼히 관리를 잘해줘야 하겠습니다. 네, 일생 동안 자신의 치아로 건강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죠.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